0: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0: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상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1: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0: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1: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0: 장계석은 거의 구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렸다.
1: 설악은 귀양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2: 교장 선생님.
0: 진상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주왕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상에게 자리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1: 공산당 비적은 겨우 3-4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한테 쫓겨 사천 남북 구석진 곳에 처박혔댔어. 북으로는 장강, 남으로는 횡강에 가로막혀서 말이야. 거길 우리는 수십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었어. 이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단 말이야. 제게 모두 그 돼지처럼 멍청한 놈들이 놓치는 바람에 홍군한테 도로 물리지 않았나.
0: 진포류는 조그만 덩치만큼이나 담도 작았다. 그는 장계석이 화를 낼 때가 가장 무서웠다. 진포류는 진상에게 몰래 눈짓을 하였다. 잠시 변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진상은 자리에 앉아서 입을 꾹 다물었다. 진포류는 상해 상보의 기자였다. 그러다가 1927년부터 장계석을 따르기 시작하여 장계석의 책사가 되었다. 국민당의 지침과 장계석의 명령문 대부분을 그가 썼다. 멀쩡한 콩도 파침내하고 없는 것도 있는 듯 늘 흰 종이를 빼곡히 채워야 했으니 몸과 마음이 고달팠다. 장계석은 귀주 싸움이 못마땅하여 반시간 남짓 화를 내더니 불쑥 한마디 내뱉었다.
1: 그 광동의 오기위는 왜 군대를 끌고 나가자마자 그 모양인가? 강서에서 어디 빠졌나? 아니면 속으로 아직도 장발규를 생각하나?
0: 이것은 민감한 문제인지라 진상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2: 우리 쪽으로 넘어온 뒤로는 위원장님께 일편단심 충성스러웠습니다.
0: 진상이 깍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규류를 엄하게 못 틀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거느린 11사가 귀덕을 지킬 때 풍옥장의 군대가 칼을 휘두르며 공격을 해오자 방어선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단장 한 명을 죽이고 나서야 진지가 다시 진정이 됐지요. 지켜내지 못할 진지가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1: 당장 오기위를 잘라버려야겠네.
0: 장계석이 사납게 말했다. 위원장님, 안 됩니다. 진포레가 마침내 여인 몸을 일으키며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1: 왜 안 된다는 건가?
0: 장계석이 물었다. 진포레가 몸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오기위는 로리란 군인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섣불리 처리했다가는 오히려 불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선수 편지를 써보내 위로해주면서 공을 세워 죄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이 원장님의 은혜 감격해야 할 테이고 나중에 더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진포리는 진상을 바라보았다. 진상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2: 그게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0: 장계석은 쉴 새 없이 서성거리다가 지쳤는지 별다른 대꾸 없이 소파에 앉았다. 장계석은 긴 옷 옷을 걷어올리면서 한쪽 다리를 다 가난한 쪽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앞코가 동그란 헝겊 신발이 보였다. 그는 잠깐 말이 없다가 진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1: 사슈, 자네 비행기를 준비하게. 내일 이른 아침 우리 셋이 충경으로 가지.
0: 진성의 호우를 부르는 걸 보니 화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았다.
2: 전선을 둘러보시겠습니까?
1: 아니, 내가 직접 지휘하겠네.
0: 장계석은 소파에서 몸을 곧게 세우면서 위험있게 말했다.
1: 우리가 4, 5년 동안 수백만 군대를 보내고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며 겨우 조덕과 모태똥을 강서에서 쫓아내지 않았나. 그놈들이 귀주 산골짜기에 갇혀있으니 비적을 없애기로는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단 말일세. 만약 이때를 놓쳐서 그놈들이 한 곳에 뿌리 내리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몰아내기 힘들 거야.
2: 과연 걸출한 안목이십니다. 그처럼 깊고 멀리 생각하시다니요.
0: 진포려가 끊임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다. 하지만 며칠 있다가 가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우선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1: 중대한 문제라니? 그게 뭔가?
0: 장계석이 견 눈으로 보며 물었다. 요즘 여론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화북 쪽 말입니다.
1: 여론이라니?
0: 진포리는 몇몇 신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신문들이 함부로 소식을 돌리고 있다고 질책을 했다. 이를테면 특무들이 마구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고 헌병 3터는 불평에서 매일 사람을 3,50명씩 잡아들인다. 항일이라는 말만 해도 살생부에 올라 생매장하지 않으면 영정하에 전하는다. 북평에 있는 마른 우물 몇천 시체로 꽉 찼고 영정하에는 시체들이 떠다닌다는 등이었다. 진포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얘기가 여러를 부추기

0: 따라서 각계에서 정부와 위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날 줘야! 장계석이 기분이 잡쳐 진포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날 줘라고 해도 이런 여론이 널리 퍼진다면 정부와 위원장님께 아주 불리하지요. 그 말에 장계석이 또다시 발끈해서 소매를 뿌리치며 버럭 소리를 지었다. 여론은 무슨 개똥 같은 여론이냐? 내가 3만 원을 맺히고 신문사를 10개라도 차릴 수가 있어. 시키는 대로 쓰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는 쑥 들어간 두 눈으로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진포레는 장계석의 눈길이 쏟아지기만 하면은 슬며시 피하였다. 그 눈길만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장계석의 여론은 무슨 여론이라며 딱 잘난 말을 하자 그만 몸을 흠칫떨었다. 진포레는 여위고 작은 몸을 소파에 깊숙이 묻고 입을 다물었다. 장계석은 말이 너무 지나쳤다 싶었는지 부드럽게 덧붙이었다.
1: 그건 말이지 항음대로 처리하라고 하게. 내가 항음한테 북풍이 눌러 있으라고 했는데 웬 남경까지 와서는 가지 않고 있는 건가?
0: 그럴만도 하지요. 진포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명색이 중화민국 군사부문의 책임자이자 북평 림시병영 주임인데 사무실에 일본군 병사가 제멋대로 쳐들어와서 존칭도 없이 이름을 척척 부르지 않나. 얼굴에 침까지 뱉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겠습니까?
1: 죽는 게 돌아오면은 군복을 입지 말아야지.
0: 장계석이 화가 나서 말했다. 진성은 줄곧 항흠과 사이가 나빴다. 1927년 10월 항흠 때문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 그는 한순간도 그 일을 잊지 않았다. 게다가 앞으로 참모총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성은 냉큼 한마디 끼어들었다. 국가의 고위급 관리가 수령님과 걱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찌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포레는 어느 한쪽을 거들기가 무엇한지 다른 이야기를 꺼내였다. 지금 나라적으로 항일하자는 요구가 거세고 내전을 반대하는 외침이 드높습니다. 화북의 정치 상황을 잠시라도 가라앉힐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제안을 했지만은 장계석은 마치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곧장 고개를 돌려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1: 그래, 이 마당에 무슨 방법이 있나? 부대를 끌고 가? 어느 부대를 이끌고 가지? 일본 사람들하고 맞설 부대가 어디 있겠나? 공산당이 우리의 힘을 죄다 빼앗아 버리는데 내가 뭘 가지고 일본을 친단 말이야?
0: 다발총처럼 쏘아대자 진포레는 그만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장계석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소리를 질렀다.
1: 항일하자고 구호만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야말로 묻고 싶다고요. 그래, 뭘 가지고 항일을 할 거지? 우리는 무기도 기계나 공장도 교육이나 훈련도 다 일본에 뒤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뭘로 일본 사람들이랑 싸우지? 안 싸우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을걸. 싸웠다가는 사흘을 못 넘기고 망할 거야. 내 말을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우리는 국방이 약하고 준비가 부족하니 지금부터 30년을 준비한 다음 싸운다 해도 이길까 말까 하다고. 게다가 일본이 우리한테 준비할 기회나 주는가 어디?
0: 이것이 항일 문제에 관한 장계석의 생각이었다. 진포레와 진성을 비롯한 국민당들이 자주 듣던 말이기도 하였다. 진포레도 오늘 밤 이 문제를 깊이 의논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장계석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리한 정세의 보탬이 될까 해서 말했을 뿐이었다. 위원장님, 그는 아주 간절하게 말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라도 그럴듯하게 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듯하게? 장계석의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었다. 그럼 자네들이 좀 어떻게 해보게. 글을 좀 써서 신문에 실으란 말이야. 진포리는 장계석이 다시 얼굴을 펴자 마음이 놓였다. 그는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군사로도 싸움에 좋지만은 문장으로도 공산당과 안 됩니다. 우리 국민당에 그런 글을 쓸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공산당 쪽으로 가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도 세력이라도 끌어들여 우리를 위해 말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아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로천에 갔던 인사들 뿐입니다. 시집을 가러 가면은 수줍음을 타면서 말을 틀어먹어야죠. 됐네, 됐어. 장계석이 손을 내저었다. 아, 일은 자네가 하게. 적어도 글은 쓸 수 있지 않나. 외부의 적을 몰아내면은 먼저 내부가 안정돼야 한다는 걸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게. 그리고 우리는 내일 역시 총경으로 가야 해. 먼저 공산당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지. 진성과 진포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일을 내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장계석은 엄숙한 눈길로 두 사람을 보면서 깨우쳐 주었다. 설악이 전보를 보내왔는데 공산당이 준의회인지 뭔지 했다는군. 그런데 말이야, 모태똥이 또 올라갔네. 자네들 그게 뭘 뜻하는지 잘 새겨보았나? 네, 잘 새겨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대답했다. 상대하게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야. 강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골탕을 먹었나? 장계석의 얼굴에 슬그머니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나는 공산당이 그대로 쪼개질 줄 알았거든. 그러면은 거두기 쉬웠을 텐데 말이야. 헌데 모태동이 또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그자는 성동 격서에 능하여 상대방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어. 이번에 홍군이 갑자기 머리를 돌려 다시 준위로 갔는데 아무래도 그자의 수법 같단 말이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포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진성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4차 보이토볼 때가 떠올라서 겁이도록 났던 것이다. 장계석은 두 사람한테 다가가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들이 공산당에 꼬임이 넘어가 항의를 외쳐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당의 동지들까지 어리석게 따라서 외치는 건 말이 안 되지. 공산당이 내 뒷다리를 잡는데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 어찌 항의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들 앞이니 내 솔직히 말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야 쳐들어온데도 대처할 방법이 있지만 공산당이 전화를 얻는 날에는 죽어도 묻힐 곳이 없네. 알고들 있나? 장계석은 진포레를 뚫어지게 보다가 또 진성을 바라보았다. 어지간히 흥분한 모양이었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진포레와 진성은 어쩐지 전율을 느끼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포레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진성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저 역시 눈을 못 감을 겁니다. 진성이 말했다. 각오 신장에서 생동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군사지도 수조의 성립으로 모태똥이 깊은 감동을 받고 주울레의 고상한 인품은 공산당원들에게 본보기로 된다.

장편 소설 대장정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조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치명발미안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심장열을 누르는 이런 방법으로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초원청심환, 다시 말해서 청심치명발미안은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기본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뇌에서의 증상에 관한 일종 학설입니다. 이론과 증상을 결합한 이런 학설에 속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들 자기와 연계시키거나 집안에 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이라 하면 많이 연계시키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림상표는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집에 있다면 지켜보세요. 늘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 커프처라 하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남이 치부는 하나 쓸 때에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다시피 세 개, 네 개 써도 뭐 애들은 엄마 칫솔질 좀 해. 곤방하고 나왔는데 얘들이 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구강청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심장열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 중요한 한 개 증상인데 모든 장소에 나가기 꺼려합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피할까 봐 그 자기도 뭐 귀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마음으로서 실제적으로서 많이 힘들어하던 입에서 냄새가 나던 그 증상이 간대한데 없어졌다. 제일 뭐 빨라서 어떤 분들은 한 달 반, 어떤 분들은 두 달, 한겨레서 넉 달인데 이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서 집에 식구들하고 하치해서 내보내겠다며,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이런 좋은 효과를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한각에 199원인데요. 한각은 12틀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성책이 무릇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우대성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세각의 한각, 그리고 9각의 세각, 18각의 6각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세각의 한각 한 달 반 복용합니다. 그리고 9각의 세각은 한 개체로 가서 넉 달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18각의 6각 이 정도에다면 두 개려성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전분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외국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 갖고 나가시거나 붙여보내거나 이런 편향이 많아서 기본으로 심장병 환자들은 이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은 거의 접근 없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은 심장병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은 내가 보통 인정하는 심장으로의 증상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뭔가 뭐 좋은 정신만 먹는 환갑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어제 한계료는 거의 먹습니다.
1: 예, 예.
2: 심장이 뭔가 뭐 자꾸 이래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아유, 예. 심장이 뛴다 하기는 빨리 뛴다 하게 되면 이건 뭐야. 1분에 110, 120까지 그리고 그것도 뭔가 뭐 이 신조통
1: 혈순증 생긴다 그렇죠.
2: 집어넣는 게 예.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뭐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그리고 뭐 저 심장 그저 그런 거 검사하는 그거
1: 예, 24시간 신덴트를 해보셨다 그렇겠습니다.
2: 신덴트로 예. 해봤습니다. 그래 어이 심장에 확실히 뭔가 있다면 그래 뭐 약도 떼줄게라 이런 거 먹었는데도 됐어. 병원약이 그렇게 말을 잘 아예 듣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듣고서 저리 한계료동 쐈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 묵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 뭔가 한 달도 차, 제 아이에서 이게 뭔가 효과가 나타났기라.
1: 3주 사음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2: 예. 예. 정말 효과 빨리 나타났기다. 초약인 것도 예.
1: 그렇죠.
2: 그래, 그 올리숨도 잘 올라와요. 뭔가 그런 것도 차차차차 예, 그저 나아지고 서로 그 다음에 그저 숨이 찬 것도 이렇고 그 다음에 신조통도 많이 그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내 생각은 그저 이 심장이 그저 뭐 이야기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계속 쓸 예사입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예, 놓고 쓰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할 바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활동이 좋을 때 저기 또 그 한계료성 치료 오늘 9가구 정말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332-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예. 가능합니다.
2: 예. 수고하셔.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좋은 정신만 쓰면 한답니다.
1: 예.
3: 나는 신장이 좋지 못해서 예, 이사도 많이 배우고 광고약도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이거 내게 맡겼다고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서는 5달 남았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
1: 예.
3: 근데 이게 더, 가슴 답답해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숨이 차서, 근데 이게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그래, 그런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
1: 그럼요.
3: 그 다음에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잔당이 개어던 것도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저기 신율이 빠르던 것도 지금 신율이 본래 100이 넘었다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80을 정사했죠.
1: 그래요? 예예. 예.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몸이 장갑도 났으니까 중계로 오르내기도 편리하고 예. 지금 그런 면에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계속 완전 치료되고 장기를 쓰자고 이번에 쓰자고 그러면서.
1: 이 제품 자체는 부상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쓰면 네.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잘 견제하시기 네,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남편이 그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어서 이 전통치만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몇 년 전에 주사를 넣을 때 원래 세 개에 넣는데 하나는 약을 하자입니다. 불을 도달하지 않아서.
1: 예.
4: 그런데 또 다시 몇 년 전까지 가슴이 겨우 숨이 차고 입술이 파랗고 이래서 그냥 밖으로 못 나갔었습니다.
1: 예.
4: 근데 또 이게 또 이렇게 주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저 이 약을 이렇게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숨도 차지 않고 이렇습니다. 가슴도 아예 켜고 입술이 파랗던 것도 불구스레 하게 되고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것도 지금 정상은 됐고 예, 이빨이 자꾸 아파서 이빨을 자꾸 뺐는데 이빨도 이제는 아예 뺍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4: 그래서 다시 심장에 주사를 아이어도 되겠습니다.
1: 보수료법으로서 대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방법이 없는 경우에 뭐 주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료법 가운데서는 이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 제품 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함께 쓰시고 이 제품 쓰게 되면 다시 2차, 3차로 주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호전을 가져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4: 예, 선생님께 오늘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33-5번 배달 전화 번호입니다. 건강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병의 핵심으로 놓고 말하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친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신질경색이라 신경이라 하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부정맥이라는 것은 정상 범위의 심장이 박동하는 차수는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다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져서 100차 거의 그 밑으로 갈 때에 되면 좀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너무 빨리 떼서 1분의 1, 1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너무 늦게 떼서 1분의 뭐 40차 좌우 너무 위험한 심률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이라 하게 되는데요.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다고 누구든지 자기들로 다 알고 있죠.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 심장에 문제 있구나. 그런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골까지 아파납니다.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찬물질, 뜨거운 물질하는 이런 감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으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협심증이 구체 증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신질경색을 하게 되는데요.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은 바로 심장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어느 정도 막혔는가, 중도로 막혔는가, 중하게 막혔는가, 중간중자입니다. 이 작은 중한 무거울 중자입니다. 중간쯤 막혔다 하는 거 중도로 막힌 경우는 백분제 40 내지 70이 관상동맥이 막힌 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70부터 90 그 좌우를 말하고 100% 막히게 되면 뭐 카이슝하는 그 방법도 망고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힘들게 막혔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중도로 막혔을 때는 중간쯤 막혔을 때는 절대 주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 하는가? 보수료법을 해야 합니다. 보수료법 가운데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제품에다 그리고 그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중도로 막힐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지금 관상동맥이 막히는 걸 놓고 말하게 되면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여성, 남성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관상동맥이 수축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바로 심장혈은 죽상경화를 이루게 돼 죽처럼 그려지게 돼 있으니까 통하는데 이미 그 엄마 뱃속으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내가 어서 50년 왔습니다. 여간에 자연적으로 혈액의 죽상경화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 있고 이로 인해서 심장혈관이 관상동맥을 비롯해서 모든 그 동맥이 지금 굳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도로 막혔을 때는 그게 그 어떻게 아는가? 내 그 관상동맥이 중도로 막혔는지 중하게 막혔는지 증상으로만 아는 것 아닙니다. 관마의 조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동맥의 조잉지를 맞으면서 댄디를 맞으면서 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어느 말 막혔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속 사과 구물 같은 거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관상동맥에는 금속 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중하게 중도 두사해서 70 내지 90% 막혀서 그때는 주자를 밤에 열령이 불리하가 주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라 할 때에는 기본으로서 이런 당신이 관상동맥에는 주자를 하게 돼 있는 경우에 금속구물이 들어갔으니까 MRI 같은 걸 못합니다. 허추공조 못합니다. 뭐 때문에? 이 허추공조는 자기마다이 너무 셉니다. 그런데 당신이 심장에는 금속이 있으니까 이럴 때게 되면 제가 이전에 들은 때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만약 금속 그 바지 띠꼬리가 있는 거 그거 풀어놓고 빼지 잊어버리고 빼지 않았다면 그게 쭉 원래 MRI 기계 천장에 가서 똑 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하게 막힌 경우에 그 주자를 하지만 해도 좋기는 중도로 막힌 이 정도에서 주작거지 하지 않게끔 해보가는 게 기본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 이 초원 통심함을 내가 쓰고 효과 상당히 좋아서 뒷사람 지금 쓰고 있는데 저 주요하게 이 심장이가 원래 숨 막고 그다음에 가슴이가 항상 그 이 터질 것 같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이래 썼는데 내가 다 같이 저 내 싼 걸 먼저 저 복용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심장이가 저 한 달 거의 된 뒤에 얻은 심장이가 있잖아요.

0: 가슴이 탁탁 약해진 게 숨이 가 가슴이 훈훈한 지금 호흡이 가 좀 정상 돌아온 까투란다. 그리고 이 숨쉬기 편안하다는 감이 든다.
1: 예.
0: 이제 고마 썼는데.
1: 어허, 예.
0: 그, 예. 이 약이 어쨌든 이 심장에는

0: 약이 이 보다 싸움 늦다만 그래서 이 활동에 또 참가하자고.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선생님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계단. 네. 두 분 선신에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이 정성지만 전환자입니다. 예, 이 정성지만, 이, 저 정성지만 쓸데 쓰이더니는 예, 정말 예, 예, 진짜 진진의 심에서 예, 저는 예, 살려 생각 다 했습니다.
1: 그래요?
3: 아, 예. 많은 고통 받았습니다. 이병 저병 그저 예지만 위도 나쁘지 심도 나빠지
1: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예예
3: 위도 나쁘지 그다음에 잠도 자지 못하지 초변이 잤지 초변이 아예 할래 떠나기 한 열 번씩 넣었습니다.
1: 예
3: 그래는 예 연 저만 고통 세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나는 살려 생각했는데. 아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약이 좋은 약이구나 내 한 번 더 써보고 이 마지막으로 써보다 그래서 쓴 게 요즘만 한 가지 병이 다 나서지고 예. 저도 예 지내 어찌 기쁜지 아예 한 가지 약 가지고서 여러 가지 병이 떨어지니까 영 기쁩니다. 그래 난 이게 이 약을 계속 쓰겠습니다. 예 병 요즘 1년 넘어 먹었는데. 나는 이 약을 끊지 않고 예, 그냥 계속 먹으셨습니다.
1: 예, 심장병으로 예.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이 확실한 개선을 가져왔다 그 말씀인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예, 예. 예. 그래, 예, 선생님 좋은 약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병이라 하기보다도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은 제일 움직이면 숨이 찹니다. 하품을 때때로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숨이 찬 원인, 하품을 많이 하는 원인 자체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해야 되겠는데 당신의 몸에 산소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품을 합니다. 숨이 많이 찹니다. 산소의 포화도가 40% 모자라면 당신은 쓰러집니다. 70%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만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거기에는 꼭 만파 상태의 산소가 실려야 되는데요. 산소의 파도로 놓고 말하게 되면 98% 그 이상 만파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혈, 기혈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는 산소로 말합니다. 혈은 제대로 그 혈액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기혈 부족이라 이렇게 많이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부족은 이렇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바로 문란이 오거나 심장 공능이 약화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숨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주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끊었다, 혈압약을 잣수를 줄였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 혈압약은 오늘이 혈압이 정상이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끊는 것 절대 아닙니다. 넉 달을 기본상 지켜보면 넉 달 동안 혈압이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이래서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을 끊었다 이런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이 바로 혈압을 관리하는 중요한 장기 가운데 동력펌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집에 노인이 심장이 나빠서 전화기 쉬지 못하던 게 저는 정신만 잡수고 보내 지금 전화기 대답 잘 쉽니다.

0: 그래요.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심장병의 일종 중요한 증상에 속하죠. 예.
1: 네. 그 선수지만 한일 통도 배달해 주죠.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여러 가지 자각 증상이 개선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다고 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낀다 하지요. 무엇 때문에 반드시 누워 자는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 자지 못하고 베개를 타기에다 두 개, 세 개 놓고 타기에다 고이고 앉아 자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누워 자는 상태를 하게 되면 머리끝, 발끝, 원래 우리 서 있는 상태에서는 높은 곳, 제일 낮은 곳, 이 피가 20개를 헤는 사이에다 몽땅 나갔다 돌아왔다 심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공동을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라면 심장이 부담이 많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상인 사람들이 이런 감을 근본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데 심장 공동이 있는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워 자자면 내 가슴 누가 꽉 누르고 있는가 느낀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끝이 아프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머리끝이 아픈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는데 한 똑같은 친구가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심장병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한 분은 갑자기 병원에 요일링이 불려가 주자를 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늘 어깨를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서 주먹질하고 어깨를 자기 손으로 집에 싣고 보고 어깨를 눌러달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자하고 반년 후니까 어깨가 아프던 게 문제없습니다. 심장병으로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반사통으로 오른쪽 어깨가 아파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치아가 흔드니까 알트니를 빼는 경우라고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한 친구는 뺐는데 다른 한 친구는 주자를 하고 한 반년 그 좌우 되니까 이 흔들던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흔든다면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치아통이 생기는가 하면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등 발목이 쉽게 놀라고 오진간한 소리에 놀람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다는 분들이 방송에 들으셨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은 밤에 자다가 쥐가 자주 올라온 다리에 쥐가 자주 올라와서 그게 무릎 올라올라부터 시작하게 되면 보통 무릎 아래까지 이렇게 쥐가 자주 올라오는 근육경련을 말합니다. 이것도 모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고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 기계검사를 받아봤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은 오해하기 쉽게 되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요. 심호에 동지한다 말, 심장과 위를 동치한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래서 여기에서 좋기는 너무 증상이 심각한 경우를 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리간 허보이완이라는 게 유리하다는 리, 간이란 간, 허보이완 이 제품을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자기 너무 힘들어진다면 여기 투이해수라고 신약대학방에 가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노황진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지만 해도 적당하게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무난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심장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심장병 치료하신 후에 등주하는 이런 방법으로 소화도 잘 되고 네. 잠도 잘 오고 이랬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보통 그 감기라고 하면 쌀쌀한 겨울에 걸린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여름에 더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름철 냉방 감기인데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찾다가 어느 순간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고 또 몸이 우슬우슬 추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1: 네, 예, 여름철 감기는 겨울 감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 감염이 많고 에어컨 사용이나 온도차 그리고 탈수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증상도 기침, 또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이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걸렸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하는지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풍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름 감기의 특징, 예방법, 증상 처리, 회복 식단과 안전한 약물 선택법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의 감기 대처 비법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 여름철 감기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 함께 얻어볼까요?

0: 네,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와 겨울철 감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여름철 감기, 겨울철 감기. 첫째가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 감기는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라노 바이러스가 많지만 여름철 감기는 에코노 바이러스, 또 로타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증상이 다르다고 하네요. 여름철 감기는 기침,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 설사, 구역질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에 잘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평소 자주 말하는데 에어컨이 정말 그렇게 여름 감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여름 감기에 걸리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데요. 상세 얘기 드리자면 에어컨을 켰을 때 아래와 같은 원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도차입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고 예를 들어 20도 이하가 되고 실외와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둘째는 환기 부족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켜고 창문을 닫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데요. 따라서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0: 네, 그리고 셋째는 탈수입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부족하면서 또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 바이러스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여름 휴가 준비, 여행, 야외 활동 등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가운 음식 과다 섭취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과일,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요. 또 몸의 온도 조절 기능에 곤란이 생겨서 감기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1: 따라서 5살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천식, 폐질환, 당뇨 등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을 켠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여름철 감기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특히 예방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에어컨 올바른 사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6도로 설정하고 실외와의 온도를 5도에서 17도 이내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은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 동안 열어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어컨 풍량은 직접 인체에 향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둘째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건데요. 하루에 물을 2-3리터씩 조금씩 마시고 차가운 음료는 적절하게 섭취하십시오. 수박, 참외, 오이 등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식단과 수면이 되겠습니다. 닭고기, 생선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감귤, 오렌지, 시금치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또 블루베리, 포도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적절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걷기, 수영, 요가 등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비누로 손을 20초 이상 자주 씻고 감기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오래 담그거나 에어컨을 켠 방에서 옷을 적게 입고 오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0: 여름철 감기 안 걸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약 감기 걸렸다면 증상에 맞는 처리법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결경은 증상이 겨울 감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발열 처리입니다. 체온이 38.5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복용하세요. 하지만 어린이는 아스피린을 피해야 하고 임산부는 의사 상담 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인후통 그리고 기침 처리, 감귤차, 생강차 등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인후통이 심하면 목도리나 스카프를 두르세요. 기침이 심하면 기침 억제제를 복용하되 가래가 있을 땐 가래 제거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의사의 권장에 따른 약 복용 외에 건강 회복하는 식단 선택도 홀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박, 참외, 오이, 메론 등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닭고기, 생선구이, 두부, 달걀 등을 먹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인데요. 감귤, 오렌지, 레몬, 시금치, 양배추 등을 먹어서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넷째는 가벼운 탄수화물입니다. 즉, 백미밥, 파스타 등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비단 이뿐이 아니죠?
1: 그렇죠. 여름철 감기 걸렸을 경우 피해야 할 음식도 잘 가려 드셔야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과도한 단식, 알코올, 카페인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음식은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약물 선택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어떻게 약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감기 걸리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복용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 약국을 찾아 약사한테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으면 되겠지만 절대로 이왕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약을 구매해 복용하지 마세요. 조건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0: 네,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는 약물 사용에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어린이는 체중에 맞는 용량을 복용해야 하고요. 아스피린 일부 해열제는 복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신장 간 기능이 저하돼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해야 됩니다. 또 임산부는 특정 약물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복용해야겠습니다. 내 밖에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은 약물 성분 확인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0: 우리가 여름철에 옷차림이 좀 달라지고 옷이 좀 많이 얇아지죠. 근데 옷차림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여름철 감기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여름철 뭐 옷차림 아무리 주의해도 네. 그냥 뭐 반팔.
0: 근데 문제는 아침 저녁이 네. 좀 맞아요. 다르잖아요. 우리 다르잖아요.
1: 예, 연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 변화가 뚜렷하거든요.
0: 일교차가
1: 큽니다. 예, 완전히 뭐 아침에는 좀 쌀쌀했다가 또 중午가 되면은 좀 덥다가 저녁 때 되면은 또 쌀쌀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연변 지역에 계시는 우리 분들은 특히 이런 여름철 감기 예방에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왜 그러냐면 여름 감기가 겨울 감기와는 달리 열은 나지만 몸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더 더딘 특징이 있다니까요. 특히 뭐 많은 분들 뭐 더우니까 옷을 얇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작정 뭐 반팔이라든지 또 반바지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감기가 더 심해지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여름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옷차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옷차림 주의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몸의 중심부는 절대 차갑게 하지 말라고.

0: 합니다. 여름 감기는 대부분 냉방 바람으로 인해서 몸의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는 겉은 덥지만 속은 냉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과 배, 허리 부분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얇은 민 소매나 큰 티셔츠는 피하고 가벼운 긴팔 면옷이나 얇은 가디건, 블라우스를 입어주는 것이 좋고요. 몸의 중심 체온이 유지돼야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서 감기 회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냉방 바람이 직접 타는 옷차림은 금물입니다. 사무실, 커피숍 등 여름철 실내는 온도가 매우 낮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상태에서 팔, 어깨 이런 목이 다 드러난 옷을 입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아서 혈관이 수축되고 또 기혈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통, 콧물, 기침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배와 기관지까지 자극받아서 기침 참 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0: 예, 그렇죠.
1: 여름철 기침도 너무 오래 하니까 이게 또 겨울철과는 다르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나? 옷을 많이 껴입고 땀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외출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걸칠 수 있는 가벼운 겉옷 하나를 꼭 소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쩌면 또 이제 우리가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몸을 감싸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리고 어떤 분들 요즘 많이 판매되는 것이 에어컨 담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데 에어컨 담요라고 실내에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빵빵 돌아갈 때 담요를 살짝 걸치게 되면요. 찬바람이 직접 닿지도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 인기고요. 또 애가 어린 집에서 이거 에어컨 담요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0: 사실 우리는 여름철 더우면 에어컨 트는 것이 기본인데 사실 에어컨이 또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안 좋은 경우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땀에 젖은 옷은 절대 오래 입지 말라고 합니다. 여름에 땀이 나면 그래 젖다 말겠지 마르겠지 하는데 여름은 기온이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쉽게 나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는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땀에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네, 차가운 기온이 몸에 스며들어서 감기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0: 자, 땀이 났다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가능하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는 만화 소재, 면 소재 옷으로 갈아입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운 옷은 답답하지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소재 옷을 선택하는 것이 회복에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1: 네. 요즘도 땀을 빠르게 섭취하는 그런 옷들이 많이 나와 있고 속옷부터 싸게 그런 소질의 옷들이 많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또 가격은 좀 평소 다른 옷보다 비싸긴 한데 그만큼 또 여름철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리와 발목의 보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딱 상의만 신경 쓰고 하의는 반바지, 또 슬리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발목은요 인체 혈관이 집중된 부위로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땐요 발목까지 차가운 바람이 노출되면 하체가 냉해지고 또 전신 순환이 안 좋아져서 회복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얇은 긴 바지나 양말을 신어서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제일 중요한 것이 어쩌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여름 감기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야 낫는다. 그런 오해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네. 여름일지라도 우리는 감기 예방에 주의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감기는 체온 조절 실패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온도차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특히 예전에 좀 아무리 여름이라도 배만 덮어준다고 하는 부모님이 말씀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아무리 덥더라도 잘 때는 막 쉽게 옷을 벗고 자지 말고 배만 가리고 자라.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자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름철에 감기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0: 실제로 어떤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덥다고 이제 우도 상의를 훌쩍 벗어버리고 지침하고 그러면 다음날 이제 배가 아프고
1: 그렇죠.
0: 설사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여름철에 또 주의해야 될 점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들이 또 우리 몸을 자꾸 이제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습관들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살짝 배가 아프지만은 나중에 그게 또 다른 질병

0: 병으로
1: 네, 네. 얼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소화기 계통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간단한 옷차림 관리만 잘해주셔도 여름 감기가 훨씬 빨리 낫고 또 다시 재감기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작은 습관이 여름철 건강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0: 같습니다. 이제 감기 예방을 위한 에어컨 정확한 사용법과 또 수분 보충법, 감기에 걸렸을 때 식단과 약물 선택까지 다양한 정보들로 함께했습니다.
1: 네, 여름철 감기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배운 예방법을 잘 적용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증상에 맞는 적절한 처리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 여러분도 이제 방송 들으면서 아 그래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런 건강 상식 바탕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여름 건강한 여름 시원하긴 하지만 또 감기가 많은 여름이기도 한데 이제 어린이로인 임산부 주변에 있다면 감기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챙겨 들으시고 늘 챙겨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자, 오늘 살롱 토크쇼 여기까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일단 시원하지만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잠남성 구강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싸지 원액에 대해서 문의하는 적적 제가 원만한 해답을 드리기로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 이번에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게 598원인데 지금 한 가게 안에는 모두 45병이 작은 그 10ml로 되어 있는 게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드시는 차원에서 보름 동안 둘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대 정책이 실행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로서 널리 몇천 년간의 중의 경력을 여기에다 모아서 부순 우수한 그 처방에 속하게 된데 궁전의 좋은 처방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게 세각을 드립니다. 열 가게 야드각을 드리는데요. 다섯 가게 세

0: 각을 드리게 되면 한 각에 370원 좌우가 되어 있고 10각에 8각에게 되면 한 300원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기회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이 발딱나고 여러모로서 종합평양을 이루는 데는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 잘 파악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홍삼, 시호, 황계, 울금, 치자, 샹푸, 원지, 담남성, 쌀은 이런 10가지 성분이 포함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성분이 우리가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여름으로서 잠도 잘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공능 주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비 익기 역할을 합니다. 건비 익기 역할을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콤팥은 선천이 지원이라면 비장은 중에서는 후천이 지원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고 우울증을 타파하게 돼 있고 정신이 납니다. 마음이 항상 상쾌한 그 계단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만성 피로 종합증을 해결해 주게 돼 있으면서 간기가 막힘으로 해서 그 비위가 허한 이런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맥이 떨어지고 사유가 많이 둔해지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어떤 때는 저 사람 말이 무슨 말인가 귀에는 들렸는데 머리에는 반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해 줍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장삼성 구복에
0: 삼남성 구복에
2: 예. 예, 쓰는데 아주 약에 써보니까 좋습니다. 네, 좀 이거에 며칠 안 썼는데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너무 맥이 없어서 야, 이 걸린 게 아주 힘들었댔습니다. 어떤 론은 애들었을까 이 맥이 없는 게 돼야지 그 뭡니까.
0: 그렇죠.
2: 그런데 이거에 쓸까에 며칠 안 먹었는데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리고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납니다. 아주 약이 좋은 약입니다. 그래 내 이거 써보니까 야 이런 약 선택하기 좀 약 얻기는 힘듭니다. 그래 내 이거 먹은 후에는 또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 내 이거 너무 쓰고 좋으니까 우리 언니 지금 같이 쓰는데 우리 언니는 어제는 한 달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는 이런 약을 찾기 힘들다면서 오늘 우리 배달받자고 계속 쓰자고 배달받자 그랬더라고요.
0: 이 제품 자체는 식전에 복용하는 보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식전에 복용하는 건 보약 등 속인데 뭘 걱정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보약이라면 혈압이 오를까 봐 혈지가 오를까 봐 걱정하지만 해도 이거는 부을 불상 더한다 말이 무슨 말인가 보충하지만 해도 그런 게 올라가지 않는다. 아주 온화한 이런 부핀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신은 놓고 쓰신 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담남성이지 이 약을
0: 참남성 고박에 지금 예,
3: 예. 예. 이미 한 열흘 먹은 지 된 시간에 깊지 않습니다. 그래 얼마 동안 써보니까 처음에 쓸 적엔 이 음식을 먹으면 위가 자꾸 짱하면서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게 몸에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쓰기 시작해서 이제 한 열흘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상당히 빠릅니다.
0: 빠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빠릅니다.
3: 이 가스가 타던 것도 해결 먹고 생각 밖으로 지금 임두시에라든가 여러 가지로
0: 종합으로 좋아지죠.
3: 예. 그래서 하도 좋으니까 오늘 좀 더 살려고 하면서 이 명서방 눈약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3: 이거 임전에부터 시작해 이거 좀 내 적절한 시간 썼습니다. 이게 이것도의 약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눈이
0: 그렇죠.
3: 무슨 나간 바람 맞으면 눈물 나오 무슨 깔깔하고 피지오 무슨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다는데 지금 기본상 많은 호전 가져오고 그리고 시력도 항변성에 그 정도에서 지금 괜찮습니다. 또 내려가지 않습니다.
0: 예.
3: 그래 하도 좋으니까 이 두 가지하고 오늘 좀 배달을 받다고 그래 전화.
0: 선택이 잘 됐어.

0: 생각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1: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지금 저기 뭐,

0: 약식.
1: 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눈이 밝아지고 귀에서 소리나 듣는 문제가 해결받고 관절 통통이 해결받고 종합으로서 쓰는 이런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참남성 구복에 그 보충해 주지만 해도 그게 불상터 그게 너무 과분하게 넘어가거나 절대 되지 않고 평형을 유지해 주면서 보충해 주는 제품 자체가 이 제품입니다. 안전하면서 효과성이 빠른 제품 선택이 잘 됐습니다.
0: 예, 이제 얼마 오래 하셨는데 효과 참
1: 빠릅니다. 예.
0: 와서 예, 얼마 안 했을까 잘 알기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왔다 이 소화 개태가 내 이게 아예 밥 먹으면 소화해야 되는게 소화야 연간에 예, 밥 먹어도 소화 참 잘 됩니다 지금.
1: 우리가. 예, 이게 황제내경에서 말했습니다. 비위는 기혈을 생성하는 원천이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 비위를 도와주는 역할하고 간을 도와주는 역할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노년기 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잘 먹고 잘 드시고 자 기본으로 흡수가 잘 되는 이게인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0: 예. 그런데 이제 술기 오다지 않습니다. 이제
1: 그렇죠.
0: 예, 이제 그만 갔다 이제 술기. 이제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예, 효과가 참 좋으니까 내 원래 사실에 대해 그래 먼저 많이 안 썼습니다. 내 좀 사서 먼저 써보고 약 효과 어떤가 보려고 이랬는데 아닌 게 이게 써보니까 얼마 안 썼는데
1: 이렇게 빠른 제품이 드뭅니다. 예.
0: 예. 야, 근데 이게 좋은 약이구나. 확실히 이게 효과가 좋. 그래서 오늘 좀 저도 더 싸겠습니다. 사서 오래 쓰겠습니다. 그래서
1: 예, 그렇게 하셔. 예. 지금 10가게 야드가게 드리는데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번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전화 맞죠?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3: 예, 예. 제가 예, 내 동생이 중풍한단다. 중풍한다로서 예. 내 선생님과 문의하고 삼남성 구복에 이하고 내 동생과 예. 추천해서 우리 동생이 어떤 쓴지 유지된다. 얼마 유지됐는데 아 그동안에 혈압이 이게 조사도 잘 받고
1: 빠릅니다 이게 예. 구복에 하루에 예. 세 번 드시지 않습니까? 예 식전에
3: 그렇죠. 그랬다 식전에 세 번에 그렇게 그렇게 먹으니까 예. 아, 이 혈압이 조사를 받고 심장이 그것도 부들부들 떨리고 이런 게 그게 좀 못해지고 심혈이 70~80으로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이 발다리가 무력했습니다. 발다리에. 예. 뭐 숟가락 밥 먹다도 뚝뚝 떨고 그게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 사발을 믿으면 못 들었습니다. 뚝 떨어져서.
1: 예.
3: 그런 게 요거 먹을까 예. 벌써 이게 손에 예,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맥이.
1: 그렇죠.
3: 숟가락도 예, 숟가락도 예. 쥐고 예, 밥 먹는 게 요거에서 알린단 말입니다. 그, 이, 바리가, 예, 이, 손이 뭐, 기감에, 부들부들 자꾸 떨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1: 예.
3: 그니까, 요, 손이 좀 떨리는 게, 좀 낫고, 여기 맥이 난단 말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좀 앉아라. 이게, 이야기가 중국 환자에게는 딱 제일이라고, 예. 내가 예. 꾸준히 이렇게 쓰라고. 여기다가 세신기로 같이 쓰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예.
3: 예. 그러네. 요번에, 예. 정말 계속의 이야기가 지금 혈압이 엄청 돼가지고 혈압이 이제 두제 먹습니다.
1: 예.
3: 40ml씩 먹던 게 지금 5ml, 5ml 가지고 됩니다.
1: 어, 5ml,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3: 알로지피 5ml 가지고 그래 아침에 하나 저녁에 또 저녁 때만 해도 하나 이렇게 먹고 엄청 되더란 말입니다. 혈압이 자꾸 먹으니까 이게 코파도
1: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예예. 예, 예.
3: 야, 정말 부작용이 막 반나 허리 아파서 그래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 콩팥도 도와주고 간 도와주고 아주 예 중풍 환자에게는 아주 이게 필요적이란 말입니다. 계속 쓰려고 해. 활동에 참여하라고 선생님께 써놔드립니다.
1: 어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포기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모든 공동 저하를 올리쳐주는 제가 이야기했죠. 약은 내리누르는 것과 올리쳐주는 약인데 올리쳐주는 약 하면서 아주 온화한 이런 올리쳐주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실놓고 쓰시게 되면 여러 다각도로서 이제 중풍 후유증 환자들 포함해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 포함해서 많은 효과를 보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구복약에 속한데 하루에 세 번 식전에 꼭 드십니다. 식전에 드시는 약은 기본 보약이니까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0: 네, 많은 일주일 며칠 되지 않은데 효과가 확장하게 나타나다는 그게 도리가 있습니다. 예.
1: 예, 예, 그렇죠. 정말 예, 뭡니까? 이러니까 예, 이 약은 정말 심장병에도 선생님 저도 관심병이 있습니다. 내가 써도 되지요.
0: 그렇죠. 여기 관심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맥이 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공능이 정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정상으로 기혈이 잘 소통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요한 역할 자체는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치 여기 간주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하는가 하면 간에서 모든 혈액을 혈관에다 몰아넣어서 교통경찰의 역할을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까지 갔다가 돌아서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여기 잡남성 구복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실놓고 네. 쓰시면 아주 혈압도 조절받고 혈지도 조절받고 그 위에 맥이 나오고 잠이 잘 오고 그 건망증이 해결받고 관절 통통도 해결받고 귀에서 소리 나던 문제도 해결하고 눈도 잘 보이고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게 이 본 제품에 속하니까 빨리 선택하는 게 아주 잘 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예, 선생님, 이렇게, 뭡니까, 이런 좋은 약 만나기를 예, 드뭅니다. 계속 예, 저는 내 동생과 함께 쓰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잘 선택하시기 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잡남성 구복액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아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죠. 맥이 똑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기억이 잘 되지 않고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리고 변이 잘 통하지 않고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위는 기혈을 생성하는 원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혈이 많이 좋아지자 하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교통경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간주 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은 잘 통하게 하는 저 빼져나가는 거 그거 아니다 뭐라였습니다. 결국 너무 혈관을 또 너무 그 수통하지 못하게끔 막는 이걸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샹프라 성분이 들어가는 이 성분 자체는 수간 제위하는 역할을 하고 리치 퇴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주약에는 이 성분들 자체가 이렇습니다. 노하면 간을 상하고 너무 생각이 많으면 비장을 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 비장을 도와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우리 체력을 올려주면서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여러모로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관절통으로 해서 힘들다는데 관절통약을 단독으로 쓰자면 너무 가짓수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귀에서 소리 나고 인후동토에 생기고 불면증이 건망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잡남성 구복액이니까 온화한 제품이니까 제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에 갇혀 지내다 보면은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을 떠나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다면은 좋겠죠.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다 보면은 익숙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점차 사라집니다. 푸른 자연을 바라보고 낯선 바람을 맞으며 그것만의 향기와 풍경을 느끼는 순간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작은 카페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길가에 예쁜 꽃,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쉼을 선물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짧은 여정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중국 서남부 사천성의 중심 도시, 또한 미식의 도시, 마라맛의 도시,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천년 고도라 불릴 만큼 긴 세월의 역사와 깊이 있는 문화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참대곰의 고향으로도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도 여행의 진정한 황금 코스로 꼽히는 곳이 바로 도강은인데요. 성성산 참대곰 기지로 이어지는 성도 황금 삼각 코스입니다. 성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꼭 거치는 필수 코스이자 이 도시가 가진 모든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동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봐야 할 명소는 바로 도강은입니다. 도강은은 고대 시절에 건설돼서 오늘날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수리시설로 세계 수리문화의 시조라고 불릴 만큼 인류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긴 건축물입니다.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강은이 가진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바로 댐을 만들지 않고 물기를 자연으로 분배하는 무제인수 시스템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이자 유일하게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고대 대규모 수리공정으로 인류 선조의 뛰어난 과학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입니다. 성도 도강은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가을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가을의 성도는 하늘이 맑고 날씨가 적절해 여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청성산의 붉은 단풍이 물들 때 단풍과 어우러진 도강은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또한 도강은 관광구역은 생각보다 관광 코스가 길고 계단이 많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른 아침 피오르는 안개 속 고즈넉한 사찰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도강은의 아름다운 일출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입니다. 계단이 많고 오르막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더욱 즐거운 관람이 가능합니다.

것을 더 깊이 료해하고 싶다면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잠대곰 테마 박물관인 성도 잠대곰 박물관을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7개 다채로운 테마 전시관으로 구성된 이곳은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과학 체험관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천년 고도의 도시 성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곳을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성도 기차역에서 1시간 정도면은 락산시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이 락산시는 중국 4대 불산 중 하나로 세계 문화 자연 이중유산으로 등재된 명산 하나가 있는데요. 해발 고봉인 금정봉은 3079m에 달하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깊은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 아미산이 있습니다. 아미산은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보입니다. 봄에는 산 전체에 야생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무성해서 비서지로 최적입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산골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고 겨울에는 두꺼운 눈이 덮여 설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 곳곳에 폭포, 계곡, 고목이 분포하며 희귀 동식물도 많습니다. 특히 아미산 원숭이가 유명한데 산 중턱 구간에서 자주 마주치니 먹이를 줄 때 가방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자연 명소는 금정에서 보이는 금붕광으로 아침해가 뜰 때 구름 위에 무지개 같은 광환이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또 운해, 일출, 설경, 야경까지 아미산 4대 절경으로 꼽힙니다. 산 아래 관광센터는 셔틀버스를 타고 중턱까지 간 뒤 케이블카로 고지대로 오르거나 등산로를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자는 사람은 케이블카를 추천합니다. 고산지대라 기온이 낮으니 외투를 챙겨야 하고 비가 자주 내림으로 우산 또는 비옷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적합한 여행 시기는 4, 5월 꽃철, 9, 10월 단풍철이 관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다음은 여행의 진정한 묘미, 성도의 미식 시간입니다. 사천요리의 중심지로 매운맛, 향신료 맛이 특장인 다양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맵고 얼얼한 마라 맛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도 미식 중 가장 대표적이고 사랑받는 메뉴, 바로 부부 패편입니다. 부부 패편은 1930년대에 탄생한 서민 음식입니다. 당시 가난했던 한 부부가 저렴한 소 내장 재료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준 것이 이 음식의 시초입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부부의 반찬이라는 의미로 부부 패편이라 불렸으며 서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1996년에는 이 부부의 제사가 레시피를 정립하고 완성하면서 지금의 전국적인 인기 메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24가지의 정성스러운 향신료로 만든 홍유가 부부 패편의 핵심이자 령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식, 성도를 대표하는 최고 음식이죠. 사천하면은 매운 고추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성도 샤브샤브는 사천 지방 특유의 매콤한 맛과 푸짐한 식재료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추운 날은 물론 1년 사계절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일반적인 샤브샤브와 달리 사천 고추와 각종 향신료를 듬뿍 사용해 진하고 얼큰한 육수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홍탕 샤브샤브인데 붉은 고추와 마자, 산초를 넣어 만든 육수는 얼큰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일품입니다. 입안에 퍼지는 알싸한 맛이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따뜻한 국물이 몸 구석구석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매운맛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맑은 육수에 백탕도 함께 제공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념장도 성도 샤브샤브의 묘미입니다. 참깨 소스, 다진 마늘, 파, 고추기름, 간장 등을 입맛에 맞게 직접 조합해 사용하는데 이 소스는 고소한 맛과 매콤한 육수와 조화를 이루며 풍부한 맛을 더해줍니다. 현지인들은 보통 사나 함께 곁들여 먹으면서 매운맛을 중화하고 식사의 즐거움을 높입니다. 성도 여행 중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싶으시다면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샤브샤브 식당에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얼큰하고 진한 국물과 신선한 재료가 만들어내는 성도 본연의 맛을 느끼며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데 이 여행에 더욱더 행복지수가 올라가겠죠. 성도 사람들에게 샤브샤브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 친구와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냄비를 사이에 두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은 성도의 여유로운 삶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통 요리. 부드러운 연두부에 다진 소고기, 두반장, 고추, 산초를 넣고 볶아서 만든 마파두부죠. 밥 위에 얹어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라 불릴 만큼 감칠맛이 강하고 얼얼한 매운맛이 매력입니다. 또한 달콤 새콤하면서 살짝 매운맛의 볶음 요리. 닭가슴살, 땅콩, 말린 고추, 파를 함께 볶아 만들며 식감이 바삭하고 부드러운 닭고기가 어우러진 공보닭. 너무 맵지 않은 편이라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관광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사천 요리의 대부분은 산초가 많이 사용돼서 얼얼한 마라 맛이 핵심이며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달콤, 새콤, 감칠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길거리 간식부터 고급 식당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미식 여행지로 또 최고로 꼽힙니다.

오늘은 천년고도 성도를 걸으면서 2300년 역사를 품은 도강안의 위대한 수리문명, 사랑스러운 참대곰들의 천국, 그리고 소박하고 깊이 있는 성도 미식까지 만나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성도에 가서 또 다른 이 도시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각종 일과 업무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이럴 때 떠나는 여행은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곳의 공기를 마시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한 일상을 넘어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여정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는 삶에 대한 여유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 세상의 넓음을 깨닫고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중국 여행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유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꽃을 받은 듯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꾸던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소화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룡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0: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근신고 이번에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는 세 과기를 더 드립니다. 그럼 아홉 과기 되죠. 그럼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신고 본신은 모든 약제마다 몽땅 건드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천약도 그렇고 보게 되면 매 약제마다 다 몇 그램씩 들어가죠. 근데 꼬방이라는 건 틀립니다. 그 첨약의 기초상에서 더 오래 달해가지고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오래 달을수록 약의 유효 성분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오래 달이면 그 약량이가 적게 되면 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량을 많이 거둬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드릴 들어가고 모든 약제는 다 농축해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하루 잡수는 양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과기는 8과기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한 1년 잡술 수 있습니다. 15과기는 15과기 더 드리는데 15과기부터는 우대 활동에 더 드리는 이외에 또 침구 12번 해드립니다. 우리 침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예, 계속 잘로 또 모셔다 드리고 해가지고서 우리 로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또 엄청 좋죠. 네, 안전하게 서리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집문 앞에서 딱 타면 됩니다. 차를 예, 이래서 10과산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응답분 특급 웅담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1,680원짜리 한 곽을 더 드립니다. 이 웅담분은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예, 그리고 병을 치료하다가서리 오히려 다른 병으로 넘어갔다. 병이 점점 더 심해졌다. 예, 이런 분들. 다 제한테 찾아오세요. 찾아와도 좋고 직접 전화로 물어봐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경 우리 이 강의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 못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진단이 틀리지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효과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꼭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예, 심장질환 요새도 제가 이 시간에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설명 자꾸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진구역류라는 약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의학대학에서 다 이거 떼야 됩니다. 다 배워야 되죠. 거기면서 심장질환을 모두 8가지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첫째 알아둬야 될 것은 심장부受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심장은 자기절로 문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특히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는 다 아시지만 일상생활에서 내가 심장에 문제 있다 할 때는 보통 병원에 가서 진덴트람 해서 나타날 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알아드릴 것은 우리 그 진구약류에 무엇을 썼는가? 신통처배, 배통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처라는 건 뭔가 터우한다고 뜻입니다. 막 꿰뚫고 들어간다 이 뜻이죠. 심장이 아픈 것이가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반면에 뒷잔등 것이 막 이렇게 아파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뒷잔등이 아파나면서 또 뚫고 들어가서 심장 그 자글로 아파난다. 이런 게죠. 그러면 이 질병을 진단할 때 우리 어떻게 진단하는가? 우장지의 한이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이가 몽땅 한기 들어찼다. 그 뜻이죠. 이렇게 되면 한기란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한기 한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기라는 거는 무슨가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라면 우리 여름철에는 물이 잘 흐르죠. 겨울철 돼보세요. 물이 흐릅니까? 몽땅 얼음 돼버리죠. 정지 상태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오장이 몽땅 움직이지 않는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이게 우리 그 심장 그짝이 문제 생기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 이외에 자꾸 거기면서 벌레개에 댕기는 것처럼 아파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습기, 몸에 습기가 많다 할 때 잠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랑무리가 겨울철이면 얼어든다. 그러면 습기가 많다 할 때는 이 한기를 인해 가지고 서링이 그 습을 얼고 버립니다. 그러면 이 중거란 게 있습니다. 이 중거란 게 내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 그짝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이렇게 간 상처죠. 가슴 앞에 막이 하나 있고 중거란 게 前중거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중거란 게 있습니다. 중 중간에 있다. 그 다음에 뒷잔등 그 척추 그짝에서 또 중거란 게 있습니다. 허우중거. 여기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러면 이 막이 습기가 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할 때 우리 딱 심장만 치료할 쓸데없습니다. 이 오장의 한기를 몽땅 빼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이런 습을 몰아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한기가 들어왔다 해도 이 습이 없기 때문에 뭐 얼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속 그 오장육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한기를 몰아낸다. 이게 영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이 풍습방하고 이 근신고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풍습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런 오장육부가 따뜻한 이런 곳에서 자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영 중요하죠. 이게 제일 첫째입니다. 심장질환이. 중이는 간단하게 뭐 관심병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기본상에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뭐 관심병도 좋고 신조통도 좋고 뭐 방찬조보도 좋고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인을 아예 말했습니다. 예, 관심병은 어떻게 돼서 왔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관상동맥이 경화가 와서 그런가? 그럼 관상동맥 경화라는 게 어째서 생겼는가? 예, 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꼭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심바오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끝에 막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신중피, 피란 게 뭔가? 뚱뚱한 게 뭐 안에 있는 것 같다. 네. 이래가지고 신쉔통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쉔통이라는 게 뭔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원인인가? 기실은 단실, 담습, 가래하고 습기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심장의 양기를 막아놔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심장의 혈이란 건 심장의 양기가 충족해야 사지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막아놓게 되면 사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발다리까지 가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손발이라면 차가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해서 어쩌는가? 이 김에 관한 이런 약제를 써가지고서 링에 그 김에 낀 그 담습 이것을 빨리 청결해내 가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2: 예. 수고하신다, 선생님. 예. 저는 예. 20년 전에 당뇨 환자로 있었습니다.
1: 예.
2: 예. 이도수도 그냥 이래 맞았고, 하루에 몇 번씩

0: 한번 씨 맞는데 혈당이 예 동대 아이돼가지고
1: 네
0: 악동증은 점점 이래도 심해졌습니다.
1: 네
0: 예. 관심 어 관심병하고 고혈압이 다 이래 예 다리가 붓기고 시력도 점점 이래 못해지면서 예
1: 네.
0: 염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1: 네. 예.
0: 그래가지고 저기 혈압이 그냥 떨어진다 하면은 예 걷기조차 힘들고 그마 이래 하늘이 정말 빙빙 도는 것 같고
1: 네.
0: 눈도 기대고 예, 예 피부 가려움증이 있었습니다.
1: 네.
0: 한번 갈아봐서 한번 손을 댄 다음에 예, 예 온몸 요도 지금 그래서 살이 막 떨어질 정도까지 계속 이래 굳고의
1: 네.
0: 그런 현상이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네. 약도 먹고 또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병원에 가서 뭐 또 세 번 주사를 맞으면 또 이렇다 해서 예.
1: 네.
0: 주사도 맞아봤댔습니다.
1: 네.
0: 근데 요즘 그때 당시 뿌이고에 한 열흘이 또 지나면은 그냥 또 그 도레밀로 계속 이래 몸이 가랍고에 많이 고생했댔습니다.
1: 네.
0: 예. 그걸로 인하면서 이래 척추 뼈가 막 저기 끊어지고 병원에 정말 열린 불러서 병원에 여러 번 간 적도 있고 그랬댔습니다.
1: 네.
0: 예. 그러던 참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이래 건신고에 이거 구슬이 거기다가 또 침구까지 결합해서 한다 하니까 네.
1: 네.
0: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에, 내 몸에서는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어지러운 중도 안 나고 다리 붓겨서 그래서 예, 좀 막 그 붓긴 거기가 이렇게 꾹 누르면 좀 막 구멍이 펑펑 날 이런 정도로 그렇게 붓게 됐습니다.
1: 네.
0: 근데 그 후에 이래 약을 먹고 나니까니 정말 그런 현상도 다 없어지고 예.
1: 네.
0: 내기 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에 그 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골밀도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골밀도 많이 좋아지고.
0: 예예 예. 그리고 변비도 해결돼서 예 하루에 딱딱 정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변을 보고
1: 야, 변비 해결됩니다. 예.
0: 예, 예, 변비 해결이 되니까 네, 얼마나 내일마다 또 네, 변비를 보니까 네, 속이 항상 편안하고 정말 예, 그랬습니다. 근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래던 것도 편안해지고 예.
1: 예.
0: 아, 식은땀이 잘잘 흐르던 것도 예, 해결되고
1: 네.
0: 피부도 그렇게 말라들 돌던 것도 예 촉촉해지면서 가려움증도 예 없어지고
1: 네.
0: 예 아주 예 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1: 네.
0: 예 정말 앵겔아 예 약도 정말 맨발을 선택해서 먹으니까니 내가 얼마나 좋은도
1: 네.
0: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1: 네. 예.
0: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또 큰 활동이 있다 하니까
1: 네.
0: 계속 참석해서 약을 계속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1: 예, 네. 열광 이상부터 예? 우리 사는 예. 분들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0: 예.
1: 뭐 특급 응답분 1680원짜리 예? 요것도 한 과학을 더 드립니다. 예.
0: 예.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예. 예.
1: 네.
0: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예,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권신고하고 혈배강 풍습방 생활제 다 쓴 환자입니다.
1: 네.
3: 몸이 이게 많이 좋아져서 청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1: 아, 예.
3: 예, 이 시가지 약을 쓰기 전에는 허리, 다리, 당당이 다 아프고 입이 쓸고 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이 허리하고 이 당나무는 어전 이런 나사졌습니다. 그리고 이 림파 갑상 림파도 있고 갑상선이

0: 이누염이 다 있었습니다.
1: 예, 예.
0: 이렇게 목에 병이 많으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위도 나쁘니까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있었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은 소화도 잘 되고 변비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1: 그렇지. 예.
0: 이 약순단부터는 목이 아예 아프니까 난 매운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0: 목 안에 양쪽이 림파 불어난 것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이누염이 있어서 매운 음식은 못 먹는데 매운 음식도 다 먹어도 목이 아예 아픈다.
1: 예.
0: 목이 요즘 안이 벌거벌던 게 다 물었습니다.
1: 예. 기신 이누염이라면 다 폐가 관계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우리 여기 정우탕 그 처방은 폐곰파체 처방으로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소변 무기 바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꾸 추워하거나 만성 신염이라며 그다음에 얼굴을 안 붓기거나 이누염이라 믿거나 예, 목난질 안 불어나거나 이게 다 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
0: 소배 잤던 것도 어떤 의미네 이렇습니다. 하룻밤에 한 번만 본다.
1: 아, 그럼 좋아진 게죠. 예.
0: 예. 온몸이 다 좋아져서 허약하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기준도 올랐습니다.
1: 예.
0: 간염이 있던 것도 간도 좋아지고 얼굴 색이 미용한 사람처럼 피부도 비워져서 청순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1: 간염이 좋아집니다. 우리 여기 간경화 처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샤세신탕이라고. 예, 예. 예.
0: 아, 이렇게 효과 좋냐는 처음입니다.
1: 예.
0: 속이 편안하고 음식도 먹어도 여기 흡수 인참되고 이 약이 얼마나 생명을 구하는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냥 우리 이거는 유일하게 거기다 그 설명서에다 썼습니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고 예, 이런 약이 제일 좋습니다. 예,
0: 예 선생님이 정말 환자들께 새 생명을 갖다 준 것 같습니다.
1: 예.
0: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심바오옌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일단 우리 그 흉거 헝거모라는 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거모 이것을 빨리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거기 한기를 몽땅 몰아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설명해주는 원인이 뭐인가? 기실은 예, 목적은 우리 환자분들이 한 가지 약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병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란 약은 보충해줘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이 전화기는.
2: 네.
1: 예, 말씀 주세요. 예.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예.
1: 예, 이야기하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3: 예, 저는 저기 이 건신고를 쓰는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같이 쓰는 환자분이. 예.
3: 예. 병원에서 예, 그 폐신병이라고 그런 진단 받았습니다.
1: 폐신병. 예.
3: 그래서 예, 옛날에는 예, 조금 움직여도 예, 숨이 차서 헐떡하고 어떻게. 앉아 있어도 예, 숨이 차서 정말 사람 참지 못하겠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예, 가슴이 막 뛰지, 심장이 네. 막 너무 뛰지, 어떨지 심장이 진짜 막 구멍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폐신병.
3: 그래지. 예. 그 다음에 아랫다리는 붓긴다는 게, 붓기는 정도가 예, 손가락을 누르면 쏙쏙 들어간다.
1: 붓깁니다. 예.
3: 예. 그리고 소변도 잘 안 나가서 예, 그 병원에 가면 그 향을 이내어 대로 떼줍니다.
1: 그렇습니다. 무릎 빼길래
3: 자꾸 기침하니까 예. 그 기침하면 예, 누르는 가래 같은 게 나오지.
1: 예, 예.
3: 이 술이 항상 새파랗다고서 예, 옆에서 모두 말하더란 말입니다.
1: 네.
3: 거기다가 예, 그 단백뇨 제가 단백뇨라는 게 심하다고 그럽니다.
1: 예, 예.
3: 나는 그래서 그게 어떤 게인지 잘 모르겠는데.
1: 예.
3: 병원에가 검사한 게 한도 커졌다 하니까. 그러길래 항상 오른쪽 자꾸 교환하고.
1: 네.
3: 아마 저약을 너무 많이 먹어 그렇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위도 쓰리고 어제 똥싸면 예, 뭐 새까만 게 나간다.
1: 아, 위출혈도 생겼습니다. 그래요.
3: 예. 결국 피도 토했습니다 한 번.
1: 예, 예, 예.
3: 그러다가 예, 그 누가 예 소개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1: 예.
4: 그래 왜 그 혈배강 혈배강하고 건신고라는 거에
1: 네.
4: 이제 그런 목사 선생님들 내가 근데 찾아 선생님 날 아낍니다 가능하게
1: 예 합니다 예
4: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심오 결

0: 그래서 치료했는데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지. 예.
0: 지금 예, 피는 어느 이제는 예, 뭐 대수 달 됐는데
1: 예.
0: 한 번도 안 터졌습니다.
1: 예.
0: 여기 예, 똥 싸서 정말 색깔이 되게 돌아왔고요.
1: 아, 예.
0: 예, 어 좋아 죽겠습니다.
1: 네.
0: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본 게 칸도 예, 많이 좋아졌답니다.
1: 맞습니다. 우리인데 환자들은 예. 사측 돌아다니면 치료를 하는데 잘 아야 됩니다. 예, 예, 예.
0: 이런 게 다 내리니까, 예. 그리고 또 가슴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1: 그렇지, 예.
0: 예, 우리 집이 6층입니다. 옛날 집이 돼서 6층인데,
1: 예.
0: 야, 한번 올라가서 정말 죽을 거리를 한 번씩 넘어야
1: 돼. 그렇죠, 예.
0: 그러면 이게 지금은 별로 시작하고 한숨이라 올라가도 예전처럼 그렇게 얻어에 황소수 많이 내십니다. 그
1: 어, 대단한 효과 봤습니다. 예.
0: 예, 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거 예, 건신건의 예, 피를 많이 그, 보충해주고 혈액한건 모두 신경 그, 세포로 돌아가준다든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선생님이 그 친구에 야 진짜 예 그렇게 선생님 저 친구를 달라 친구 달라주는 선생은 아마 연기 연배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또 우리처럼 이렇게 복무를 잘해주는 데 없습니다.
0: 예.
1: 잘로 다 모셔다 드릴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그리고 예, 앉아서 그 전화 오면 나가서 앉아서 라고
1: 예.
0: 어찌 여기 와서 주사 맞고 오나 선생님들 고마워 죽겠습니다.
1: 예.
0: 선생님 아이였더라면 나는 아마 저 세상에 앉아 있을 텐데.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네, 선생님 정말 내 은인입니다.
1: 예.
0: 그 앞으로도 예, 그냥 이 혈대강하고 건신거리 우리 아이들은 예, 그냥 먹으란다 나보고.
1: 그래 자기네 좀 계속 잡숴야지.
0: 예, 죽을 때까지 예. 먹을 예사입니다.
1: 예 그래도 됩니다. 예.
0: 이번에는 예. 큰 활동한다니까
1: 예.
0: 좀 제일 큰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그냥 우리 또 복무도 예, 예. 잘해주고.
0: 진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그러니까 잠이 그렇게 오지 않아서 저는 안개를 하루 저녁에 그저에 안개라고 또 서너 시간도 잘 안 하나 하고 예, 그렇게 됐는데 난 또 예, 눈이 계속 깔깔하고 침침하고 이게 오나 해서 그런가 안 해서 예, 그래 보면 또 예, 아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은 아예 잠이 이렇다 지금 이렇게 난 매일 여름에도 있잖아 이전에 보면 그저 계속 눈물이 그저에 예, 흐르고 예, 이게 이 예, 위가 예, 어릴 때부터 용 아이 좋았단 말인가 계속 아이 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나 이래만 모두 오지 막 미술을 갖고 예. 이래가지고 약도 예, 이런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서 약 먹고 이래 지나고 지나면 네. 얼마 아이가 다시 반복이 오고 이랬단 말이다. 그래서 어, 당뇨 우선은 이렇게 나이고 하니까 당뇨까지 이렇게 왔는데 약 먹어도 예, 이 조절이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건신권 먹은 다음부터 그다 또 해봐갖고 이제 뭐니까 같이 이제 먹었습니다.
1: 네.
3: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가 예, 위 그렇게 살아 아이 되고 아프고 그다음에 내가서 털이 떨어고 이게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지. 그다음에 당뇨가 그렇게 뭐니까 온정되더란 말입니다. 예.
1: 네.
3: 왜냐면 지금은 예, 눈도 예, 그리 침침하고 껄껄하고 이라던 게 지금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하여튼 예, 여름으로 이제 아까 이런 증상이 있던 게 다 이렇게 없어지고 예, 걔네 어, 또 선생님들 친구까지 받고 하니까는 이 친구와도 이 안개라의 뭐 이런 관계 많겠다 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 이게 네 관계 많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 사람이 욕심 생기면 어, 이래하고 어떻게 봐봐 먹고 살때 또 선생님인데 한 번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아이 든다 말이에요.
1: 그래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예.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 또 진단하고 또 침도 맞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3: 글쎄, 예, 그래, 어, 뭐니까, 약은 이미, 저, 뭐니까, 띵했습니다.
1: 아,
3: 예. 예, 그래서 고소히, 저, 뭐니까, 그래서 먹고, 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건신고는 일단 여기면 스우탕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우탕이랑의 기실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이죠. 인체의 모든 장기는 다 피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혈 처방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심보옌 여기에 관한 거는 우리 여기에 제일 중요한 약재가 지스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방에는 지스가 없죠. 그러면 제한테 와서 이래 진단받게 되면 어째서 온가. 진단받아가지고 어, 기본적인 처방은 들어가되 모자라는 그 결과나 증상에 따라서 내 어떤 병의 그 증상에 따라서 모자

0: 말하는 이런 약제는 또 가해줘야 됩니다. 이래면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친구까지 따라갔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가? 이 풍습성 심장병이란 겁니다. 서유에서 말한 풍습성 심장병이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건신공하고 풍습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전 좀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네.
2: 예, 그런 경우와 걔도 지금 어제 비순환이 잘 돼서 그러는지.
0: 네.
2: 예, 머리도 좀 이전에는 쇼 아파는데 지금 머리도 안 아프고.
0: 네.
2: 가슴이 황하던 게 가슴도 예, 지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건신거로 저는 우선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네.
2: 예. 그래 비순환이 피활리 기소화 그런지.
0: 네.
2: 예, 뭐 이렇게 어떨 때는 마음이 황해서 그러던 것도 그런 증상이도 없어지고.
0: 네.
2: 예, 다리 이전에는 다리도 쇼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정말 여러 면에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0: 네.
2: 그러던 끝에, 건신고하고, 빵 먹은 결과 지금, 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걸음도 잘 걸습니다.
0: 네.
2: 예, 걸음도 잘 걸고, 예, 허리도 좀,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그리고 저기 이전에는 저 그런 신마진이란 있어가지고 고통 받았습니다. 저는
0: 예.
2: 신마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제 풍습빵하고 건신거를 먹어 그런지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그 없어집니다. 예.
2: 예, 없어졌습니다.
0: 응.
2: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저기 다리가 막 발 손발이 작은 게 손발도 지금 덜 새나고 예.
0: 네.
2: 비순환이 잘돼 그런지
0: 네.
2: 예. 그리고 저기 뭔가 여러 면에서 좋아지니까 저는 건신고하고 풍습빵 계속 먹겠습니다.
0: 좋죠. 예.
2: 예.
0: 예. 계속 여들 때면 288-0018번 전화 치세요.
2: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커피로 쓰다로 시작해 봅니다.

제목부터 기분이 좋아지는가요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하고 외치면 분명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단맛과 쓴맛,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 준비했습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일매일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최선숙 작사 장명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일은 더 긍정적이고 열심히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내일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도명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노래들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후가복의 주재하에 7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7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 석금경 총서기가 중공중앙정치국 제27차 집단학습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 석금경 총서기가 기초교육사업에 대해 내릴 중요 지시와 전국기초교육사업회의 정신, 석금경 총서기가 교민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교민사업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주의 관찰 실시 의견 회부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3.4분기 중앙차원, 성급차원 형식주의 정돈으로 기층부담 경감 전문사업 기재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 주위의 관찰실시 의견회부를 청취했으며 12기 주당이 제6년 일반순찰 정황회부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정돈시정 의견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식 각 부문에서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장의 당면 경제 형세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경제사업에 대한 결책 포치에 확실하게 통일시키며 3.4분기 난관 공약과 하반기 결성전에 전력을 다해 올해 목표 임무를 견결해 완수해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하여 대상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대상 시공의 황금기를 다 잡고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 연결공항 이전 건설, 훈천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화룡 명암 수리 종초동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주재하고 훈촌 석일청정 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농마트 디지털 진흥화 물류산업단지, 왕청 100메가와트 에너지 축적발전소, 용정 눈살과자, 도문 광락 중화물 첨가제 등 새 착공 대상의 건설 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훈촌 100만 톤 정정 에너지 LPG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연결 커시안 공장 건물 확장, 도문 가화신 소재, 활용 호태 의약 중간체, 안도 성덕 광천수동 계속 건설 대상의 투자 강도를 높이고 도나 30만 톤 녹색 메틸알코올, 200메가와트 혼합형 독립에너지 축적발전소, 훈촌 길순 독립에너지 축적발전소, 도문 지능에너지 축적발전소,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활용 풍휘력혁 독립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주동을 하여 요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경제의 질 제고 효익 증대를 심서 주동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활동을 더욱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에 편입되도록 주동을 하며 재해를 입은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을 회복하도록 도와 전주 공업경제가 안정장성을 유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해야 합니다. 자동차 전시 판매, 가을철 부동산 교육회, 가전제품 교체 등 소비 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가전제품, 디지털 제품, 자동차, 완제품, 기름 등 분야의 소비권 발급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상업무역 기업들이 구삼, 추석, 국경절 등 명절을 계기로 특색 있는 혜택 활동을 전개하도록 격려해 새로운 소비 열차를 일으켜야 합니다. 대외무역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동정광, 청정에너지, 철광석, 소형 가전제품, 자동차, 중고자동차 등 상품의 수출입 규모를 안정시키고 국내 창고 플러스 해외 판매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5형 3사모식을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다국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일정 확대하여 대외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당의 정부에서는 기초교육사업에 대한 석금경 총서의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전국 기초교육사업회의 포치에 따라 교육의 정치 속성, 인민 속성, 전략 속성을 깊이 파악하며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와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을 하여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잘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대사상 정치 수업 건설을 힘써 강화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중국심을 응집하고 중화의 넋을 기리며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시대 신진으로 성장하도록 교양 인도해야 합니다. 기초교육의 양질 자원 확대와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학년전 교양 보급, 의무교육 균형 발전, 고중단계 학교 다양화 발전을 동괄적으로 주동을 하고 길림대학 부속중학,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과의 연합 운영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연결시 사중 화성 캠퍼스와 중환로 학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명문학교 플러스 신설학교 집단화 학교 운영 모식을 심화해 양질 교육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수요와 기대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높은 자질의 교원대호 건설을 힘써 들어줘야 합니다. 교원대호의 도덕 기풍 양성을 강화하고 각급 각 유형 교원 대우 보장 정책을 잘 실시하며 우수 교원 선정과 표창 강도를 높이고 교원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함으로써 리상 신념이 있고 도덕이 있으며 뛰어난 학식을 갖추고 애심이 있는 훌륭한 교원들이 교수에 전념하여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까지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의 당조, 특히 각급 동전 부문과 귀국 화교 연합회 조직에서는 교민사회에 대한 습근병 총석의 종료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전국 교민사회의 보치에 따라 교포의 마음과 힘을 응집하는 재반사업을 더욱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사상 정치 인솔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하고 공유하는 주제를 견지하면서 깊은 고향정, 교포가 보는 연변 등 친목 교류

0: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여 광범한 해외 교포와 귀국 화교 가족들이 우량한 전통을 전승을 하고 가국 정회를 두텁게 다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교포의 지혜와 힘을 널리 모아야 합니다. 국내외 교민단체와 교민상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문화교류, 경제무역 연결, 청년교류 등 여러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여 교민자원, 교포들의 지혜와 힘이 우리주의 발전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고 깊이 융합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교민 봉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교민 봉사와 권익수호 체계를 건전히 하고 교포의 집, 교포 관련 봉사 시험점 등 기층 진지를 튼튼히 건설하며 법에 따라 교포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포에게 혜택을 주는 재반 정책을 잘 실시하고 교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봉사를 실속있게 함으로써 국내외 교포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응집력과 나라와 고향을 향한 구심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거인은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신시대 대중사업과 교통치리의 새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문화관광발전 형세와 대중관광객의 출행수요에 밀착해 디지털화, 지혜와 수단에 의탁해 치리 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교통관리가 비동적 처리에서 주동적 봉사, 정밀봉사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실속있는 민생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치리 고품질 발전의 다반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교통 근무 지점, 한 전동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경찰의 현장 권고와 시정을 받았습니다. 교통경찰은 당사자가 연변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경종 교양 영상을 시청하도록 인도하고 교양 인도로 처벌을 대체함으로써 교통집법이 온정과 실효가 있게 했습니다. 전동 자전거 운전자 최 선생입니다. 교통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다시 범하지 않고 꼭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연변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저녁 문화관광자원, 도로상황정보, 주차안내, 특색미식, 안전제시 등 다원화 봉사기능을 통합해 대중과 관광객들의 출행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은 각종 도로 상황 정보 만여 건을 발표하고 도착 안내 문자 메시지 연 63만 건을 정밀 발송했으며 2륜차, 3륜차 온라인 경종 교양을 연 6,200여 명 실시해 디지털화 치리 효과가 일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 공안구 교통관리지대 질서관리대대 부대대장 우호입니다. 교양으로 처벌을 대체하는 유연성 조치는 집법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대중이 집법 언더를 진정으로 느끼게 한 동시에 교통안전 선전이 정밀하게 실시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사용에 투입된 경무항공팀에 의탁해 공중, 지상, 일체와 립체시 교통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중점 상권과 풍경구 도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중 순찰을 전개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소통시키고 돌발 도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혜 천안 화상감시 통제 시스템에 의탁해 교통 정체 조기 경보와 신속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정체 조기 경보 대응 효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교통관리의 지능화, 관리 통제의 정밀화, 봉사의 세밀화를 실현했습니다. 우호입니다.
2: 자이부.
1: 다음 단계 연변교통경찰은 지혜교통관리, 정밀치리, 온정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 안전하고 문명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전력 조성하렵니다.
0: 철도교통 중추의 복사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문화관광 소비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참호단 연결서역에서 고속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 모색을 깊이 추진하면서 여객 운수 조직을 최적화하고 따뜻한 봉사를 승격하여 여름철 수송을 전력 보장함으로써 연변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철도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의 여름철 수송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0: 100만 4천 명, 일평균 여객흐름은 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여객흐름이 또다시 고봉을 맞았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결 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수는 2개로 연 13만 5천 명, 일평균 여객흐름은 연 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연결차 무단 연결 서역 여객 운수 당직원 만단단입니다. 여름철 수송 기간 우리는 상급 부문과 적극 연계하여 수송 욕심을 쟁취하고 열차 운행 방안을 동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객흐름 고봉 시간대 장춘, 심양, 할빈 등 인기 방향에 临시 여객 열차를 증가해서 수송 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충을 하고 관광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연면 관광의 장성 발전에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서역과 교통, 문화관광 등 부분에서는 연합하여 공공버스와 택시 운행 차수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을 했으며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명소로 직통하는 전용 버스를 개통해 고속철도, 도시교통, 관광지의 원활한 연결을 실현하고 여객들의 출행 관광 마지막 1km를 소통시켰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중점 여객을 상대로 1대1 방조, 중점 동행 보호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안전검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여객 이동 노선을 최적화하여 양질의 봉사로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그늘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전국의 수많은 참가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는 교육부 적임 명단에 포함된 권위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연으로 전국에서 4만 6천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왕배군은 길림성을 대표해 경연에 참가했는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대회 최고 영예를 따낸 선수로 됐습니다.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입니다. 이번 경연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도 이를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학습 정황에 맞는 동반자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 학습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배구는 수학교 단계부터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그는 과외 시간을 이용해 프로그램 작성과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꾸준히 배웠으며 선으로 여러 성, 주, 시급 과학기술 혁신 경연에서 영예를 따냈습니다. 연결시 신계점 AI 과학기술 혁신 중심 교장 전신입니다. 왕배구는 전에도 여러 차례 국가급 중요 경연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본기와 암벽에 견디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번에 4만여 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 전국 총우승과 특별상을 따냈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국가급 영예는 왕배구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청소년 인공지능 과학보급 교육과 과학기술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 거둔 성과이기도 합니다. 근일내 우리 주 교육계통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실천 플랫폼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청소년 과학기술혁신 예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비축하면서 디지털 교육 현대화로 연변 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주 상무국에서는 일전 알리바바 공익 및 미 ONE 공익팀과 손을 잡고 모든 여성과 알리바바 공익 연변주 오곡산진 공익 농촌지원 원산지 탐방 특별 생방송 활동을 개최하여 연변의 생태 보물과 인문 전략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번 생방송 737만여 명의 팬을 부유한 모든 여성 생방송사를 의탁을 해 소비 부축 핵심 분야를 정확히 견행을 했습니다. 생방송실에서는 연변의 독특한 생태 우세를 보여주는 7가지 류형 14종의 농특산품을 정성껏 선정을 했는데 생방송 룩의 시청자 수가 연 88만 3,800명이었습니다. 활동은 생방송 창구를 통하여 연변 농특산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향촌 산업의 온라인 판매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화체험 플러스 산지 생방송의 몰입식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을 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주문하는 동시에 연변의 문화 전략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0: 활동 전 단계 알리바바 공예과 미오엔이 공예은 상품 선정, 품질 검사, 생방송 진행 등 전문가 팀을 구성을 해 왕소미, 노브과학기술, 중화삼 과학기술 등 현지 선두 기업들을 찾아 전 산업 사설에 대한 현지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생방송의 품질관을 엄격히 다져봤을 뿐만 아니라 연변 농업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선진적인 이념과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알리바바 향촌지능특파원 리화평입니다. 이번에 알리바바 공익은 미 오엔이 공익과 연합해 원산지 탐방 농촌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 미 오엔이의 완미된 상품 표준을 통해서 연면주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표준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 방향을 명확히 하게 하렵니다. 둘째, 산지와 공장을 직접 찾아 상가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류를 하면서 상가와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조력하렵니다. 셋째, 생방송실의 영향력을 빌어 전국의 연변주의 양질 농산품과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더욱 깊이 느끼고 연변을 사랑하고 관심하게 하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이금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부염,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0: 연결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종이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8.15 로인절 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 건강백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 번호 혹은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그 조연절 맞이 우대 활동은 예, 그 어느 때 비해서 예약도 많이 들이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들이고는 처음으로 되는 이런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이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익성균, 설사라든가 변비존 이런 제품을 드리고 또 셀리라는 거는 심혈관병 그리고 부메큐십은 심장 그리고 안탕은 골과병 삐족은 우리 삐족이라는 거는 그 한 가지가 아니고 1, 2, 3, 5, 6, 9, 12가 들어있는 이런 삐족을 말합니다. 우리 체내에 비타민이 부족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그 이번엔 특별히 우리 그 여러 가지를 주는 것이 또 특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또 약을 써서 동충하초 발효균을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을 드리게 되고 뭐 쌀이라든가 오리알이라든가 예, 지금 전기 박감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드리고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분들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외 특히는 국제의약계 권위기구에서 1차기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의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또 본처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동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변경이 되게 도와주는 것이 다른 어떤 약에 비해서 좀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 없는데 지금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약에서 잘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은 우리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불치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는 심장. 심장은 우리 혈맥을 주도하는 이런 그 장기로서 인체 혈류 동력이 소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라는 것이 우리 좀 장기라는 것이 다

0: 그 공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우리 심장이란 거는 대낮 11시부터 1시 사이 심장이 공장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약을 잡수시고 심장이 좋아진 다음에 뭐 놀란다거나 무섭다거나 이런 증상이 함께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신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은 11시부터 1시 사이에 내가 정심을 잡순 다음에는 한 반시간 내지 1시간씩 누워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심장열이 아래로 내려가서 신장을 따사하게 해주고 신장이 물이 우러올라서 심장열을 해결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물을 쓰시고 심장하고 신장이 모두가 문제가 있던 분들 함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나도 날마다 여기저기 많이 자꾸 아프고 또 간도 또 안 좋고 이래서 지금 뭐 가보가나 머리도 끝부터 바꿔서 애플들 다 아프고 불편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다 지금 방송 듣고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어보니까 나 진짜 좋은 게 알겠대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먹으니까 나.
0: 맞죠.
2: 이 뭔가 뭐 신경물란이 있으면서 아 더웠다 추웠다 어느 때까지 이런지 모르겠어. 너무 이럴까나 병원가 보이니까 신경물란이라면 이랬대다. 그래서 아 더웠다 추웠다면 식은땀이 나지 잔등이 없어졌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괜히 이거 뭔게 이동살 다 영수가 없어졌다시피 했었어서 영수 없으면 다음 살 잡는다 그랬나.
0: 맞죠. 예.
2: 예. 그 눈도 까깔하고 눈도 까깔하지 않고 눈도 빤하게 해서 벌도 막 맨날 건조하던 게
0: 그렇죠.
2: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되지 가래 자꾸 올라오지 숨도 많이 차지 가부간에 직후물도 올라오지 하던 정상이 가끔씩 또 위가 어신했댔습니다. 탄 같은 그 정상이 다 좋아졌습니다. 저는
0: 맞죠.
2: 그 정신도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뭐 영 못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다 나 집중력도 잘 된다, 집중이 잘 된다, 댄스 받아.
0: 그렇죠.
2: 받아서는.
0: 예.
2: 예. 그래, 너무 좋고, 머리도 막아가지고, 머리 맨날 둥기 많이 묵어봤댔습니다. 그래, 뭐, 들기도 힘들고 이랬댔습니다. 그게 머리도 많이 막아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맞죠.
2: 먹어보니까 알리더라만, 이야기 좋은 게.
0: 그렇죠.
2: 그래서 내 오늘 이 방송 들으니까 활동이 새로운 활동이 떠있을 때다. 그래, 어제 내가 아까고 배달 받았는데, 그 바깥에가 어제 그리 좋습니까?
0: 맞습니다.
2: 그 바깥에가 깜짝한 게 곱지. 그 다음에 거기 저희 한국 바깥에 밥 해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 먹어본 게 진해 질지 않고 가 너무 좋았을 때라.
0: 맞죠.
2: 우리도 인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우리 옆에 집에 할머니가 한 입 받으면 자기도 그거 싸겠다 이랬대다. 그래서 배달 받고 내서 그 할머니 앞으로도 배달 받고 나도 지금 배달 받겠습니다.
0: 283-0666번에다 지금 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2: 여기서 약을 어느 순간 심장이 도움되는 약, 다 병에 대한 약, 다 도움되는 약.
0: 맞죠. 약이다. 예. 맞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도 그 배달 받고 그 할머니 주겠다고 바깥에서 선물을 해주겠습니다.
0: 예, 예. 그러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저도 동충하자 바르게 못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전립선 비대가 이제 속이 자꾸 시원하게 못 보고 거품이 있었다 말하면 이것은 다음에 지금 속이 짜증이 많이 해결되고 속이 화장실이 시원하게 나갑니다. 그래 거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입니까?
0: 맞습니다.
3: 그래도 위도 안 하고 비자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 자꾸 소화 안 해. 설사했다 말하면 설사 자꾸 해. 근데 지금 소화자리 설사하는 게 입에
0: 비상하고 관계있습니다. 비상, 설사라는 분들. 비상에 허한 분들한테 나타납니다.
3: 예.
0: 예.
3: 일단 심장이 안 좋아요.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쉽게 놀랐는데 지금 심장만 좋아졌습니다.
0: 맞지요.
3: 그리고 또 혈압이 온전되잖아요.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지금 혈압이 온전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또 면역력이 낮아요. 감기, 어거간 감기 다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감기 안 걸려 좋습니다.
0: 그렇죠.
3: 이때 불면증에서 잠 잘 못 잤습니다. 어떤 때는 어디서 수면제 먹어야 자는데 이것은 다음 지금 잠이 잘 없네요. 이게 또
0: 그렇습니다. 예.
3: 예. 이야기도 중풍에 좋습니다.
0: 맞습니다.
3: 저희 어머니 지금 중풍에 왔는데 지금 약을 먹을 때도 깨끼고 물은 많이 깨끼는데 지금 깨끼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후증이 꼭 나아집니다. 예. 예.
3: 그리고 앉아있는 건 자꾸 비틀수록 꼬꼬다리 모아 앉아있었는데 지금 안 자는 게 좀 거달하는데 지금.
0: 지금 얼마나 더웠습니까? 예. 예.

0: 걸린 것도 이전에 그래서 한 내게 한쪽으로 자꾸 집으로 그렇게 걸었는데 지금 이것도 걸린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이번에 화이트 이번 좋았을 때다.
1: 맞습니다.
0: 예, 화이트 좋을 때 열리아도 꽉 싸서 쓰겠습니다.
1: 예, 열리아도 꽉 싸게 되면 예, 23곽 드리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드리고, 안탕도 드리고, 예. 어쨌든 우리 이번 우리 활동은 좀 무슨 물건을 많이 드리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 또 사는 것도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3: 예, 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치나 초발에금 보면 한답니다.
1: 예.
3: 좀 1년 조금 넘어 먹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이제 혈압도를 잘 알더니 혈압이 좀 파동이 심했단 말입니다.
1: 아, 예.
3: 심하게 속질거리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년 고생하다가 이 우연히 선생님 방송 듣고 서리는 이 동치나 초발에 한번 먹었는데 이걸로 이렇게 지금 해결을 받아가지고 잠도 잘 자고 이 심장약이라며 운동 끊는 줄 알았다.
1: 아, 예.
3: 예. 그리고 생각밖에 또 골관절도 좋고, 이제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감기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맞지요.
3: 예, 그래서 그냥 이거 하던 내 몸에 맞는 것 같아서 먹다나요. 1년 조금 넘어 먹었는데, 진짜 이거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지요.
3: 그래, 예. 이번에 또 무슨 뭐 아웃곽사 뭐 전기밥 까메기를 준다며요.
1: 맞습니다.
3: 모두 그거 쓰고 용 좋다는 게 있대다. 예. 욕심나서 좀 또 아웃곽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1: 예, 그보다 심장약도 드리고 그럽니다. 예.
3: 예.
1: 맞죠. 그렇게 사는 예.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예. 예,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666번에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승하수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전에 10달을 먹었습니다.
1: 아, 예.
4: 그랬는데, 어제 먹었는가, 뭐, 예, 혈압도 그리 안 돼가지고, 예, 항상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파도 심해서 그래고, 저는 녹음이 있습니다.
1: 아.
4: 녹음이 있어놓으니까, 나이, 영콜이 아프고, 종수에 땡하고, 이래 뺐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이전에 이만치 먹으니까, 나의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녹음도 이전 없어지고, 마에 두가 안 닿습니다. 혈압도 이전 엄청 되고, 혈압약 한 날에 두세 번씩 먹을 때도 다 있어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이나, 하루에 예, 한 번씩이나 이렇게 먹습니다.
1: 그래도
4: 예, 됩니다. 예. 예. 머리가 땡하면서 아프면서 정신 그리고 엉뚱하던 게 없어졌습니다.
1: 맞지요.
4: 예, 영정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두근두근하고 예, 침침하고 답답하고 이러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어떤 때는 예, 밤에 자다도 잠을 제대로 심장이 숨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 일어나서 두드리며 그랬는데 이제는 그 증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렇게 온 밤을 꼬꼬지 잘 잔다. 밤 잘 자고 나이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편안하고 이 등실 이 맑은 게 영 좋습니다.
1: 그렇지요.
4: 확실히 이게 심장이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 좋았을 때다. 예. 나는 위축성염 있고 위궤양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4,500m 고산지대에서 자란 벌레는 동산에 되고 예, 여름에는 풀로 되면서 자란 신기한 약재고 뭡니까? 예.
1: 맞지요.
4: 그런 데다가 발효된 약이 되놔서 예, 다른 약이 30배라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 먹고 그런지 나는 위축성 위험 때문에 밥이라는 거 못 먹고 죽을로 살았댔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이거는 주고 멀리하고 예, 밥 먹고 예, 용석이 예, 딱 내키는 것 같으면 예, 침침하고 이랬다는데 이런 것도 다 해결되고 소화 잘 되고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예, 힘이 납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4: 예, 용 좋습니다. 정말 나는 이때까지 위 때문에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뜸까지 다 떴습니다. 그래도 뭐 그때뿐이지 크게 모르겠던 게 이 약 먹기 시작해서 이전 10달이 가까워 오니까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1: 맞습니다.
4: 이 소아영달리 좀 용돗습니다. 그래놓을까드나 이 맥이 나고 신체도 많이 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지니까드나 이 감기를 이렇게 밥이랑 막 방송에 못 먹고 이러니까 그저 감기를 오고 가고 하는 거는 달고 있어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감기를 안 한다.
1: 맞습니다.
4: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소리. 예. 그래. 발효균균이니까 예, 소화되고 내장의 병만 잘 치료되는 거 아니었더만 이게 관절에도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4: 나는 예, 자골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다리 날에 소리 뻗치는 소리 곧다 뭐 예, 발바닥이 저린 것 같으면 뭐 당기는 것 같고 용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층계를 오르내릴 때는 같이 나갈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갔다가 올라오겠는가 근심이 태산 같았는데 지금 그런 근심 하나도 안 하고 저리 마음대로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맞죠. 예.
4: 용 좋습니다. 영피나 난 게.
1: 그렇죠.
4: 그래, 예, 이렇게 좋으니까 되나 예, 어쨌든 저는 늙었지 않을까 되나 늙으니까 되나 모든가 장기들이 다시 대해지니까 되나 예, 이 배에 자꾸 떼나게 마련해고 뭡니까?
1: 맞습니다.
4: 그래 이거 장기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활동이 정말 특별하게 뭐 물건도 많이 주고 용서도 했고 지금까
1: 맞습니다.
4: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15각수 하겠습니다. 15각수 하는 게 아니라
1: 그러시죠. 그러면 네. 공기청정기에 그 다음에 안탕으로 골가병 있지 않습니까? 골가병에 좋은 약도 드리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번 활동은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수혈하는 이런 제품 그런 약들을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례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네, 전화 오르십니까.
2: 네, 맞습니다.
5: 예. 선생님 두 분이 수월합니다. 나도 얘 통통하수도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고 몸이 비에 영만 했는데 하나도 다 좋아졌습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5: 선생님 고산지대에서 자랐냐고 할때 그런데 얘 영 저기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지는 게 알긴다. 길에서 계속 먹으려고 하면 내 처제에 심장이 항상 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와서 영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심장이 피곤하니까 그 다음을 다니까 세상 좋은 게 그게입니다.
1: 맞지요.
5: 그리고 얘 위에 더부룩하면 소화도 돼서 밥 못 먹었습니다. 그러던 게 위에 소화가 돼서 밥 잘 먹고 이미 맥이 나고 이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5: 그리고 허리 잘 아파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허리 잘 아프던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학교 좋을 때 또 9각 싸다고 전화를 드린다.
1: 그러십시오. 9각 사면이 우리 지금 전기밥 까마도 드리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심장에 좋은 약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5: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

0: 283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알았어, 나 그것이
1: 진단가에.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러니까 우리 인체 그 완전한 이런 국부가 전신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리 한다면 우리 혀라는 것이 그 혀끝, 혀끝이라는 거는 심장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혀끝이 우리 좀 붉은 색깔 나거나 이렇게 되면 심장열이 좀 중하다는 걸 말하게 되고, 그리고 양옆은 간하고 담낭, 중간에는 위하고 관계가 있고, 우리 입술이라는 비장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제일 뒤끝은 신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중풍이 와가지고 어떤 분들, 언어장애라는 분들, 이 혀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언어장애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심장을 치료함에 따라서 혀가 잘 돌아가게 되면, 우리 그 풍으로 와가지고, 우리 지금 언어락 장애라 있던 분들도 함께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나타나는 혈색이라든가 우리 또 땀, 우리 땀이란 것은 심장액을 말합니다. 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심장 비대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3: 네, 나는 당승아 돌수고 나는 원래 당협에 있었어요. 하필주에 와서 영혼 고생했습니다. 예, 그랬던 게 이 동승화도 먹으니까 예, 합병증도 많이 좋아지고 혈당도 조절 잘 됩니다. 예.
2: 맞습니다.
3: 예, 객심장이 나빠서 영혼 고생했습니다. 그런 심장약 다 먹어줬을 때 어떤 게 이거 먹으니까 심장이 영 좋아지면 영 지금 좋습니다.
2: 맞죠.
3: 예, 그래서 이번 할도에 나 지금 바가마가 고장나 그랬는데 18각사면 그 바가마를 누가 줄까?
1: 네, 아홉각이죠.
2: 아홉각사면 네. 전기 바가마를 줍니다.
3: 예, 아홉각삼 전기 바깥만 쓴가?
2: 예, 예.
3: 예.
2: 그래서,
3: 그러면은, 예, 예.
2: 수요되는 건 뭐 바꿀 거나, 이렇게 되면,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3: 예, 그랬으니까.
2: 예, 예.
3: 예, 그래. 내가 오늘 쌀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2: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다시 한번 연결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우리 심장이란 거는 불에 속합니다. 열이 많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 그리고 음식은 붉은 색깔이 심장에 좋고, 쓰거운 이런 음식이 심장에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성을 내거나, 특히는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수록 너무 기뻐하거나, 우리 지금 명절이 되게 되면, 우리 지금 내세에 계신 분들, 뭐 자식들한테 외제 갔다 돌아오게 되면 너무 흥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병이 발작을 많이 하는 이런 시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혈이 허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꿉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러는데, 우리 지금 잠을 못 잔다는 분들, 잠을 못 자는 것이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고, 또 오장육부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골가병으로 해서 통통 때문에 못 자거나, 뭐 소화가 안 돼서 못 자거나, 기침이 많아서 못 자거나, 소변이 많아서 못 자거나, 이 원인들은 다 우리 그 동청하초 발음이면은 오장육부 치료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서 우리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우리 잠을 못 자는 분들 해결받을 수가 있고, 꿈이 많다는 것도 역시 심장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꿈이 많거나 건망증이 생겨나거나 얼굴이 창백하거나, 우리 그리고 심장이 음이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손발, 심장이 열이 나거나 조수별하고 도둑땀을 흘리면서 여의에 가게 됩니다. 우리 심장이란 거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인체 생명활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심장이 정상한 맥이 움직임에 의거해서 전신의 혈액이 맥중에서 영원한 운영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란 것이 한방면으로는 영양이 정리한 부분을 전신 각 조직, 기관이 영양 공급 작용을 발휘하게 되고, 한방면으로는 세포 조직 중이 산화된 이런 나쁜 쓰레기들을 운송해서 바깥에 배출하게 됩니다. 산화된 쓰레기가 우리 조직에 유집된다면 신경말초를 자극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혈관 내 산화된 쓰레기가 유집되면서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심혈공동이라는 것이 부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성도 헛곤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 모두가 우리 동청하초

0: 재활용위원회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평범한 순간도 지나고 나서야 특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마음 한편에 작은 여유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원입니다.

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소설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거대한 것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장의 종이 위에 적힌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권의 책이 시대를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소설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삶과 역사 문화가 녹아있는 기록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먼저 소개할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입니다. 이 기록의 주인공은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1859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인간의 희생과 사랑, 정의를 그려낸 역사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약 2억 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단일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작품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이 처음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신문 연재 형식으로 독자들을 만나며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사람들은 다음 내용을 기다리기 위해 신문 발행일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기 드라마의 다음 회를 기다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이죠.

두 도시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고의 시대였고 최악의 시대였다라는 첫 문장은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갈등과 희생을 담아냈습니다.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과 사랑을 지키려는 인물들의 모습은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와 드라마, 연극, 뮤지컬로도 제작됐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점 역시 이 기록이 더욱 특별한 이유입니다. 단 한 권의 소설이 1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억 명의 독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소설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소설입니다. 이 기록의 주인공은 프랑스 작가 앙투안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인데요. 1943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600개가 넘는 언어와 방면으로 번역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소설 가운데 하나이자 기네스 기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겉으로 보면 아이들을 위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른들을 위한 철학과 삶의 의미를 담은 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문장은 국적과 문화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번역의 범위입니다.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아이슬란드어와 그린란드어, 라틴어, 점자, 심지어 멸종 위기에 놓인 소수민족 언어로도 번역됐습니다. 언어를 보존하려는 문화운동에서도 어린 왕자가 자주 선택될 만큼 상징성이 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교재나 인성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느껴지는 책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어린 왕자를 꼽곤 합니다. 특히 작가 생특지페리는 실제 비행사였습니다. 사막에 불시착했던 자신의 경험이 작품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됐고 전쟁 중 실종되면서 그의 삶 자체도 한편의 소설처럼 남았습니다.

작품과 작가의 삶이 맞닿아 있다는 점 역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읽고 같은 감동을 나눈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합니다. 언어는 달라도 감정은 통한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증명해 왔으며 그래서 지금도 세계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긴 소설입니다. 이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작품은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모두 7권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약 120만 단어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며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긴 장편 소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프루스트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14년이 넘는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거의 방 안에서 생활하며 끊임없이 원고를 수정했고 출판 이후에도 교정지 여백이 부족할 정도로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사건보다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홍차에 적신 마들겐 과자를 먹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장면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지금은 어떤 냄새나 맛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현상을 이야기할 때 프루스트 효과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입니다.

방대한 분량 때문에 쉽게 읽기 어려운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학 연구자들은 현대 문학의 흐름을 바꾼 걸작으로 평가합니다. 인간의 의식과 기억을 이렇게 깊이 탐구한 작품은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문학 기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긴 소설이라는 기록은 단순히 글자 수가 많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시간, 사랑과 상실, 그리고 기억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끝없이 탐구한 결과가 만들어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으며 이야기를 따라가는 동시에 자신의 삶과 기억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기상촌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소설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가벼운 것에만 기대면 중심을 잃게 되고 조급하기만 하면 자신을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무겁고 고요함을 유지하면 가볍고 조급하게 행동하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는데요.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무겁고 고요하게 머물면서 가벼움과 조급함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0: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상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1: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0: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1: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0: 장계석은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리었다.
1: 설악은 귀양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2: 교장 선생님.
0: 진상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주왕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상에게 자리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1: 공산당 비적은 겨우 3-4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한테 쫓겨 사천 남북 구석진 곳에 처박혔댔어. 북으로는 장강, 남으로는 횡강에 가로막혀서 말이야. 거길 우리는 수십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었어. 이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단 말이야. 제게 모두 그 돼지처럼 멍청한 놈들이 놓치는 바람에 홍군한테 도로 물리지 않았나.
0: 진포류는 조그만 덩치만큼이나 담도 작았다. 그는 장계석이 화를 낼 때가 가장 무서웠다. 진포류는 진성에게 몰래 눈짓을 하였다. 잠시 변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진성은 자리에 앉아서 입을 꾹 다물었다. 진포류는 상해 상보의 기자였다. 그러다가

0: 1947년부터 장계석을 따르기 시작하여 장계석의 책사가 되었다. 국민당의 지침과 장계석의 명령문 대부분을 그가 썼다. 멀쩡한 콩도 파침내하고 없는 것도 있는 듯 늘 흰 종이를 빼곡히 채워야 했으니 몸과 마음이 고달팠다. 장계석은 귀주 싸움이 못마땅하여 반시간 남짓 화를 내더니 불쑥 한마디 내뱉었다. 그 광동의 오기위는 왜 군대를 끌고 나가자마자 그 모양인가? 강서에서 어디 빠졌나? 아니면 속으로 아직도 장발규를 생각하나? 이것은 민감한 문제인지라 진성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쪽으로 넘어온 뒤로는 위원장님께 일편단심 충성스러웠습니다. 진성이 깍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규류를 엄하게 못 틀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거느린 11사가 귀덕을 지킬 때 풍옥장의 군대가 칼을 휘두르며 공격을 해오자 방어선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단장 한 명을 죽이고 나서야 진지가 다시 진정이 됐지요. 지켜내지 못할 진지가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1: 당장 오기위를 잘라버려야겠네.
0: 장계석이 사납게 말했다. 위원장님, 안 됩니다. 진포레가 마침내 여인 몸을 일으키며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1: 왜 안 된다는 건가?
0: 장계석이 물었다. 진포레가 몸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오기위는 로리란 군인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섣불리 처리했다가는 오히려 불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선수 편지를 써보내 위로해주면서 공을 세워 죄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위원장님의 은혜 감격해야 할 테이고 나중에 더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진포리는 진성을 바라보았다. 진성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그게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장계석은 쉴 새 없이 서성거리다가 지쳤는지 별다른 대꾸 없이 소파에 앉았다. 장계석은 긴 옷섭을 걷어올리면서 한쪽 다리를 다른 한쪽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앞코가 동그란 헝급 신발이 보였다. 그는 잠깐 말이 없다가 진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1: 사슈, 자네 비행기를 준비하게. 내일 이른 아침 우리 셋이 충경으로 가지.
0: 진성의 호우를 부르는 걸 보니 화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았다. 전선을 둘러보시겠습니까?
1: 아니, 내가 직접 지휘하겠네.
0: 장계석은 소파에서 몸을 곧게 세우면서 위험있게 말했다.
1: 우리가 4, 5년 동안 수백만 군대를 보내고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며 겨우 조덕과 모태똥을 강서에서 쫓아내지 않았나. 그놈들이 귀주 산골짜기에 갇혀있으니 비적을 없애기로는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단 말일세. 만약 이때를 놓쳐서 그놈들이 한 곳에 뿌리내리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몰아내기 힘들 거야.
0: 과연 걸출한 안목이십니다. 그처럼 깊고 멀리 생각하시다니요. 진포려가 끊임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다. 하지만 며칠 있다가 가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우선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1: 중대한 문제라니? 그게 뭔가?
0: 장계석이 곁눈으로 보며 물었다. 요즘 여론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화북 쪽 말입니다.
1: 여론이라니?
0: 진포리는 몇몇 신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신문들이 함부로 소식을 돌리고 있다고 질책을 했다. 이를테면 특무들이 마구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고 헌경 3터는 불평에서 매일 사람을 3,50명씩 잡아들인다. 항일이라는 말만 해도 살생부에 올라 생매장하지 않으면 영정하에 전하는다. 북평에 있는 마른 우물 몇 천, 시체로 꽉 찼고

0: 영정하이는 시체들이 떠다닌다는 등이었다. 진포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얘기가 여론을 부추겨서 각계에서 정부와 위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날 줘야! 장계석이 기분이 잡혀 진포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날 줘라고 해도 이런 여론이 널리 퍼진다면 정부와 위원장님께 아주 불리하지요. 그 말에 장계석이 또다시 발끈해서 소매를 뿌리치며 버럭 소리를 지었다. 여론은 무슨 개똥 같은 여론이냐? 내가 3만 원을 맺히고 신문사를 10개라도 차릴 수가 있어. 시키는 대로 쓰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는 쑥 들어간 두 눈으로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진포레는 장계석의 눈길이 쏟아지기만 하면은 슬며시 피하였다. 그 눈길만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장계석의 여론은 무슨 여론이라며 딱 잘라 말을 하자 그만 몸을 흠칫떨었다. 진포레는 여위고 작은 몸을 소파에 깊숙이 묻고 입을 다물었다. 장계석은 말이 너무 지나쳤다 싶었는지 부드럽게 덧붙이었다. 그건 말이지 항음대로 처리하라고 하게. 내가 항음한테 폭풍이 눌러 있으라고 했는데 웬 남경까지 와서는 가지 않고 있는 건가? 그럴만도 하지요. 진포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명색이 중화민국 군사부문의 책임자이자 북평 림시병영 주임인데 사무실에 일본군 병사가 제멋대로 쳐들어와서 존칭도 없이 이름을 척척 부르지 않나. 얼굴에 침까지 뱉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겠습니까?
1: 죽는 게 돌아오면은 군복을 입지 말아야지.
0: 장계석이 화가 나서 말했다. 진성은 줄곧 항흠과 사이가 나빴다. 1927년 10월 항흠 때문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 그는 한순간도 그 일을 잊지 않았다. 게다가 앞으로 참모총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성은 냉큼 한마디 끼어들었다. 국가의 고위급 관리가 수령님과 걱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찌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포레는 어느 한쪽을 거들기가 무엇한지 다른 이야기를 꺼내였다. 지금 나라적으로 항일하자는 요구가 거세고 내전을 반대하는 외침이 드높습니다. 화북의 정치 상황을 잠시라도 가라앉힐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제안을 했지만은 장계석은 마치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곧장 고개를 돌려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1: 그래, 이 마당에 무슨 방법이 있나? 부대를 끌고 가? 어느 부대를 이끌고 가지? 일본 사람들하고 맞설 부대가 어디 있겠나? 공산당이 우리의 힘을 죄다 빼앗아 버리는데 내가 뭘 가지고 일본을 친단 말이야?
0: 나발총처럼 쏘아대자 진포레는 그만 얼굴이 시뻘게 져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장계석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소리를 질렀다.
1: 항일하자고 구호만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야말로 묻고 싶다고요. 그래, 뭘 가지고 항일을 할 거지? 우리는 무기도 기계나 공장도 교육이나 훈련도 다 일본에 뒤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뭘로 일본 사람들이랑 싸우지? 안 싸우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을걸. 싸웠다가는 사흘을 못 넘기고 망할 거야. 내 말을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우리는 국방이 약하고 좀비가 부족하니 지금부터 30년을 준비한 다음 싸운다 해도 이길까 말까 하다고. 게다가 일본이 우리한테 준비할 기회나 주는가 어디?
0: 이것이 항일 문제에 관한 장계석의 생각이었다. 진포레와 진성을 비롯한 국민당들이 자주 듣던 말이기도 하였다. 진포레도 오늘 밤 이 문제를 깊이 의논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장계석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리한

정세의 보탬이 될까 해서 말했을 뿐이었다. 이 원장님, 그는 아주 간절하게 말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럴듯하게 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듯하게?

공산당 쪽으로 가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도 세력이라도 끌어들여 우리를 위해 말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아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로촌에 갔던 인사들 뿐입니다. 시집을 가려고 하면은 수줍음을 타면서 말을 틀어먹어야죠. 됐네, 됐어. 장계석이 손을 내저었다. 아, 일은 자네가 하게. 적어도 그런 쓸 수 있지 않나. 외부의 적을 몰아내면은 먼저 내부가 안정돼야 한다는 걸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게. 그리고 우리는 내일 역시 충경으로 가야 해. 먼저 공산당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지. 진성과 진포래도 고개를 끄덕여왔다.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일을 내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장계석은 엄숙한 눈길로 두 사람을 보면서 겨우쳐 주었다. 설악이 전보를 보내왔는데 공산당이 준의회인지 뭔지 했다는군. 그런데 말이야, 모태똥이 또 올라갔네. 자네들 그게 뭘 뜻하는지 잘 새겨보았나? 네, 잘 새겨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대답했다. 상대하게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야. 강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골탕을 먹었나? 장계석의 얼굴에 슬그머니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나는 공산당이 그대로 쪼개질 줄 알았거든. 그러면은 거두기 쉬웠을 텐데 말이야. 헌데 모태동이 또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그자는 성동 격서에 능하여 상대방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어. 이번에 홍군이 갑자기 머리를 돌려 다시 준위로 갔는데 아무래도 그자의 수법 같단 말이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포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진성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4차 보이토불대가 떠올라서 겁이 도록 났던 것이다. 장계석은 두 사람한테 다가가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들이 공산당에 꼬임이 넘어가 항의를 외쳐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당의 동지들까지 어리석게 따라서 외치는 건 말이 안 되지. 공산당이 내 뒷다리를 잡는데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 어찌 항의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들 앞이니 내 솔직히 말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야 쳐들어온데도 대처할 방법이 있지만 공산당이 천하를 얻는 날에는 죽어도 묻힐 곳이 없네. 알고들 있나? 장계석은 진포레를 뚫어지게 보다가 또 진성을 바라보았다. 어지간히 흥분한 모양이었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진포레와 진성은 어쩐지 천유를 느끼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포레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진성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저 역시 눈을 못 감을 겁니다. 진성이 말했다. 타고 신장에서 생동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군사지도 소조의 성립으로 모태똥은 깊은 감동을 받고 주울레의 고상한 인품은 공산당원들에게 본보기로 된다.

장편 소설 대장정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란입니다.
1: 산 꽃이 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빨한심 굳나 백청춘도 날 버리고 솜쩌름씩 가버렸으니 왔다

0: 네, 사철가로 노래의 주머니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학생 여러분 연변대학예술학원에서 현재 또 판소리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 오셨어요. 또 오늘은 또 다른 학생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판소리 하는 학생이면 조금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네. 이름 뭐죠?
2: 저는 판소리 전공을 배우고 있는 박은지라고 합니다.
0: 박은지 학생. 네. 옆에 리나 학생이랑 또 같은 또 중전 다닌다고 들었어요.
2: 네.
0: 네. 아유, 너무, 그, 판소리는 보통, 그, 우리가 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그, 좀, 남성스럽잖아요. 근데 아주 소심하게 인사하시네요. 네. 참, 굉장히 또 많은 판소리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방금, 사철가를 비롯해서, 판소리도 많이 배웠는데, 우리 그,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김 여사님을 배우셨어요? 김 학생은?
3: 예.
0: 배우셨어요?
3: 예. 배웠습니다.
0: 네. 자,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사철가를 가르친 지가 제가 지금 찾다가 사설을 못 찾았는데, 좀 오래전에 가르친 것 같아요. 그쵸? 네, 송모 학생도 같이 배웠죠. 사철가는. 네. 그리고 예술학원의 학생들도 이걸 배웠나요?
2: 네.
0: 아, 배웠군요. 네, 사철가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사설이 참 인생이 80이라고 할 때 근심 걱정 빼고 병든 날 빼고 하면 단 40도 못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뭐 요즘 보면 뭐 서로 사소한 일 때문에 얼굴 붉히고 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철가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사철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이 사철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번씩 다 불렀거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배웠던 판소리를 한번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예, 김학생은 지난 시간에 전가를 맡으시는 바람에 불러보는 시간 못 가졌어요. 네. 그러면 그냥 자원에 맡길게요. 이제 어떤 소리를 하실지 생각하셨다가 불러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사철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합창으로. 네. 오늘도 윤성호 학생이 반주를 맡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고수. 네. 자, 사철가. 우리가 다 여성들이라 키는 우리 키를 잡아야겠죠. 네. 키를 잡아볼까요? 이산저산 되나요? 이 소리가? 이 음역되면?
4: 네.
0: 이산저산. 되죠? 자.
5: 이산저산. 꽃이 빈.
0: 쥐.
5: 분명고 봉이로구나. 아, 봄은 찾아왔건만.

달빛발 한 심호구나. 아.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헌다.

바로 생전에 한 잔 술만도 못 드느니라

0: 아, 돌아버시 돌아간다고 말. 아, 사설을 저희가 지금 즉흥이잖아요. 네,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즉흥으로 지금 예전에 배웠던 걸 기억을 더듬으면서 불러보다 보니까 학생들도 사설을 잊었네요. 저도 그게 지금 사설이 꽤 오래전이라 가끔씩 부분적으로 좀 끊어지긴 한데, 그래도 이걸 대단하세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1: 힘들게 배워야지 그러니까. 아, 예.
0: 그렇죠.
1: 있어야지 지금.
0: 네, 맞습니다. 사철가 우리가 이제 박소연 선생님이 오실 때는 한번 우리가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박은지 학생은, 네, 학교에서 배웠던 판소리를 또 한 번씩 우리 한 번씩 또 불러본 시간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2: 네. 네. 저는 갑신연중하월회를 배웠습니다.
0: 네. 자, 불러보세요.
2: 갑신연중하월에 남해 광귀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제 삼해용왕을 정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앉혀 수삼일을 즐기더니 과음머신 다시 온지 용왕이 우연히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디. 뜻밖의 현은 흑운이 궁저돌 뒤덮고 폭풍새우가 삼면으로 두르더니

0: 오우야. 지금 학생들이 판소리 부르니까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은 좀 아우, 너무 잘 부르는데 감히 소리를 못 내겠다고 하시네요. 그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학생들은 또 우리 전공으로 판소리의 또 소리 맥을 이어가야 하는 그 전공자들이잖아요.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네. 아유, 말할 때는 아주 뭐 아주 그저 단아하게 거의 들릴락 말락하게 소리하다가 소리할 때는 정작 저희 소리꾼의 그런 매력이 드러나잖아요. 잘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또 리나 학생도 하나 한때 뭐 해보실까요? 같이 해보는 부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영정에 우리 그 김 학생부터도 해보실고 어느 부분 하실까요?
1: 아니, 이 먼저 하게 하시고.
0: 아니, 이 학생들은 좀 이따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해요.
1: 이게 뭐 하겠습니까?
0: 아, 우리 그 김 학생 경우에는 돈타령을 잘 부르시잖아요.
1: 아이고, 무슨
0: 네. 그리고 사실은 판소리를 처음부터 방송을 통해서 배워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하면은 여러 가지 판소리 대목 얼마든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법 내려온 대목도 되고요. 예, 예. 돼요?
1: 예.
0: 그럼요. 그리고 토끼 화상 대목
1: 그래,
0: 다 되고.
1: 그것도 되고.
0: 다 되죠. 자, 그 마이크 드시고 하세요. 잡고 마이크 잡고요.
1: 선생님, 내 원래는 선생님 좋아하는 원래 사철 가라 하자 했는데 이제 사철 가라 했잖아요.
0: 네네, 그러니까.
1: 괜찮아. 법 내려온다.
0: 법 내려온다 하세요.
1: 내려온다 못하지. 전문의 그 유흥이랑 구보이 어떻게 잘하는지 말고.
0: 오늘 그 학생이 안 왔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또 배웠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여기서 누구랑 뭐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늘은 우리도 그동안 배웠던 판소리를 좀 꺼내갖고

0: 배워보는 시간. 오로지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가르쳐드렸던 판소리, 그 꽃타령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이런 노래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소화해내고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네. 자, 우리 고수. 네, 고수를.
1: 나 절수구 해랑가, 돈타령 해랑가.
0: 네, 아니, 그냥 괜찮아요. 우리 돈타령도 불러볼 수도 있고요. 돈타령은. 돈타령은 학생들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뭐, 우리 셋만 배웠거든요.
1: 그냥 같이 하기죠, 우리.
0: 돈타령이요?
1: 응.
0: 돈타령 같이 하고. 그 다음 또 토끼, 토끼 화상 그린 대목도 하시고. 네. 이 학생들도 사실 저희보다, 저희들이 많이 배웠거든요.
1: 글쎄, 그림을 예, 같이 하기죠.
0: 자, 그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3인창으로 사, 예, 셋이 타령. 같이 불러보게. 예. 돈타령.
1: 세상이 먼저 뛰셔. 얼씨구나.
0: 얼씨구나, 덜씨구야. 하나, 둘, 셋.
2: 돈 봐라, 돈 봐라.
0: 둘, 셋.
2: 자라.

그 사설이 사설을 그렇죠. 예, 예.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그리고 매

0: 이러면 이러면 완전하죠. 아? 봐요. 학생들도 박수 치잖아요. 자, 그 두 학생이 또 부를 사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가 네. 뭐죠?
1: 사랑가.
0: 어느 부분이에요?
1: 앞에 두 부분 다. 두 부분 다 같이. 네.
0: 아, 우리가 사랑가에도 굉장히 그 사랑가 2까지 저희가 배웠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학생들이 부를 사랑가는 뭐 둥둥둥 내 낭군 이 부분이에요? 아니면
1: 앞에 부분 두 부분 다 같이.
0: 다 같이 해요?
1: 네.
0: 오, 그럼 들어볼게요.
2: 이리 오느라 준영아. 우리 없구나 한번 놀아보자.

0: 아이고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님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1: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이보다 훨씬 더 하셨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없거나 한번 놀아보자.
2: 치.
1: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2: 치.
1: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2: 치.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박, 윽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르.

아니냐. 아. 강동지 이루지 허니 왜 가지 단 참에 먹으랴느냐.

0: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토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토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 난 말씀이오.
0: 얘야, 내가 널 다른 날 두껍게 업어달라드냐. 그저 내 양 발만 니 어깨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때요,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한번 놀아 보는 디.
2: 지구
1: 둥둥대낭군. 오호 둥둥대낭군.
2: 지구
1: 둥둥둥둥 오호 둥둥대낭군.
2: 지구
1: 도련님을 업고 노니 자가 절로 나하 부영 자자 그 모란화
2: 시구.

0: 그렇지. 여기. 어우, 야. 준현과 이도령이 지금 예. 놀았어요, 지금. 노래. 이야, 정말 잘 배웠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자, 윤성호 학생도 사랑가 사실 궁자 노래 좋아했잖아요.
2: 네.
0: 궁자 노래도 그 부분에 여성 대목도 있었죠?
2: 네.
0: 혼자서 그때도 다, 아, 우리 둘이 같이 했네요, 그때는.
2: 아, 네.
0: 맞죠?
2: 네.
0: 야, 이거 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3: 해보죠. 그때 시간이 내 집에서 배울 때 그, 했었구만가. 해보죠.
0: 준양이랑 같이 궁자 노래를 불러볼 수 있게. 궁자 노래는 학생들 같이 부를 수 있어요?
1: 네.
0: 네. 그럼 누가 지금 저 윤성호 그 선배랑 같이 부를까요? 학생이랑? 두 분 다 같이요?
4: 네네.
0: 그럼 궁자 노래도 불러볼까요? 자, 궁자 노래 가겠습니다.
5: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잘.

그러시네. 어디 그것뿐이랴. 이번에는 또 굶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하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 뒤 무슨 노래를 못 부를 걷느냐. 굶자 노래를 들어라. 굶자 노래를 들어라. 좁은 천지 배 타고 웅장호다구 장덕궁 강태고의 조작궁 진시황의 아방궁 진지허구나 홍문여를 들어간다 부해자궁

0: 와락 뛰어다 일려들어
1: 소리치 마 속뚝쌈 들고
0: 병풍을 걸어놓고 덩둥당 헉 중요로당 초등아이나

0: 합창으로 했어요. 그 공짜 노래도 마지막 부분에서 딸꾹질 소리가 나오죠. 알리히이히이에 예, 딸꾹질 소리. 에휴, 정말 우리 그 단소리를 배워보면은 참 매력 있죠. 매력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금방 배웠던 춘향 모친이 춘향 모친 그 대목 배웠어요? 학생분들은?
1: 네. 네.
0: 배웠어요?
1: 네. 네.
0: 금방 배웠던 대목인데요. 유소범 학생은?
2: 네.
0: 네. 금방 여전번에 우리가 배웠던 대목 있잖아요.
2: 네.
0: 네. 네. 뭐 수군가중 아내 이별 대목은 조금 우리가 더 많이 또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데 이것보다는 그 앞부분에서 춘향 모친이 네. 대목 한번 불러볼까요? 시간 좀 있어요. 네. 자, 아니리부터.
3: 그때의 춘향 모친은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울음빛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아이고
3: 허허

0: 야! 오! 야, 판소리는 워낙 한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 합창으로도 막 불러봤고 네, 그 배우면서 정말 많이 또 여러분 학생 이 10대 학생들이 이 반소리를 이렇게 잘 녹여낼 수가 있다니 너무 놀랍죠. 네, 너무 놀랍니다. 대단하시죠. 예, 그리고 그 판소리를 또 전문 전공자들 외에도 우리가 판소리를 애착자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네, 안 그래요 학생분들은? 네, 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끝곡으로 꽃타령 한번 불러볼까요? 꽃타령에는 등이 넓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 여러 소리가 다 있잖아요. 이런 소리도 감안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꽃사시오 이 정도?
1: 네.
0: 네.

0: 잘하셨어요. 너무 잘 불렀잖아요. 네. 자, 오늘은 또 우리 오랜만에 판소리를 또 꺼내서 불러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별주부 아내의 말을 이어하는 대목도 한번 또 공고하게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판소리들을 한 번씩 불러보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한이었습니다.
2: 너와 나와 유정 허미나 정짠

토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토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자, 몸과 마음이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주약에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검, 복사삼 이런 8가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자체는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농주 틀어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합니다. 모든 심장 공능 정상으로 진행되자면 심폐가 꼭 적당한 배합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심폐가 유연하지 못하고 기혈이 잘 숙통되지 못하면 심장 공능은 아무리 피가 숙통된다 할지라도 그 공은 무효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는 것은 심장 功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계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눈꼴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구하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은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초은 청심환 얻은 후에 한 1년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야, 1년 썼거나 기본상에 내 이 오랄 심장뼈가 지금 다 뭐, 지금 발작 한 번도 하고 지금 영.
0: 아, 1년 동안 한 번도 발작하지 않았다.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예, 아, 잘 복용했습니다. 세계려동 잘 견지하셨네요.
2: 예. 예, 옛날에 지금 아무것도 예, 심장이 없을 때 불시에도 심장이 안, 숨이 잘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한참 위에 누워있다가도 일어나고, 그 다음 바쁘면 어쩐데 주시화도 먹고 이랬습니다.
0: 그냥. 그랬겠죠.
2: 예. 예. 그리고 심장약은 글쎄, 그냥 옛날에는 뭐, 깨지 않고 그냥 먹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냥 두문두문 발작하고 이랬는데, 내 이, 저기, 전통심한 부분부터는 예, 기본상에 그래서 그 잠깐 먹을 적이 좀 그래요. 그 다음부터 젠차기는 한 번도 발작 안 하고 해. 그리고 특이건의 혈압이가 혈압도에 온정화에 대해 그냥 그래도 혈압을 내서 여러 가지 약 많이 바꿔먹고 이랬는데도 안 됐는데 완전히 혈압도 내가 지금 혈압약 아예 먹습니다.
0: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 끊었다. 바로 그렇죠.
2: 예. 네. 그러니까 혈압약 다 끊고 그 다음 하나는 예, 잘 옛날에 그 조금만 해 움직이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하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자면 조금 반듯하게 넘으면 숨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잘.
0: 예.
2: 장도 못 아이 되고 예. 예, 이런 증세도 완전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예, 이발 자꾸만 많아지고 이발 쓰겁고 예, 뭐 냄새라는 게 허역하게 나고 이랬는데 이것도 싹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예.
2: 그래서 나가 많이 해다가 활동 나고 친구들 같이 도, 뭐 저기 같이 예, 놀림도 많이 놀고 돌아다니기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0: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죠. 처음 청심한 예.
2: 옛날에는 근심스러워 와서 나가 댕기지도 못했습니다.
0: 예. 아, 그렇겠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발병할까 봐. 예.
2: 예.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 근심 없이 그래도 뭐 이, 여기 댕기고 저기 댕기고 이렇고 그러고. 잠도 잘 자고, 예. 지금 모든 게 이렇거나, 내 이야기 지금 구두 1년 쓴 바람에 완전 심장 뼈가 어서는 뭐 나타나지 않습니다.
0: 아, 신심이 가지요, 이제는. 예, 예.
2: 그래도, 예, 지금 내 생각에는, 그냥 내 이거 좀 오래 더 견지해서, 예, 완전히, 또 철저히 저기 심장 뼈를 떼려고 그랬다.
0: 예,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알수는 내려오지 마시고, 계속 견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 복용하든가, 한 번씩 복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에서는. 예. 예,
2: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기 약은 내가 더 저기 아홉 각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예, 예. 배달 전화번호 3325번입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약 쓰기 전에는 이렇게 더부면 아이 된다고도 가슴이 막 침침함이 답답해서 근데 지금 더워도 일 없습니다.
0: 아, 예, 예.
3: 예, 이게 딴 데 가서 병원에 벌써 몇 번, 입원을 했습니다.
0: 아, 심장병 때문에. 그렇죠.
3: 예, 굉장히 전통심한 수고에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0: 아, 적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3: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용 숨이 차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예.
3: 날 차고 예, 충격이 내려갈 때 뭐, 내려가나 올라올 때면 난간 찍고 계속 내려가, 계속 올라가고, 중계마다 안 다치고 이런 게 있어서는 그래서 들어가다 내려갔다 들어가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숨이 찬 증사의 심장병에선 전형적인 증사이 아니겠습니까?
3: 예. 예. 그리고 예, 그동안 또 가슴이 바늘로 싹싹 술 쉬는 것 좀 아플 때 딱 신경탈 붙은 것은 깜짝 못했습니다.
0: 예.
3: 그 증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또, 또 뭐, 혈압이 나쁜 것도 정상됐고, 예. 잠을 못 자던 게 잠을 잘 잡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이래 효과가 예, 아홉가 배달마다 더 쓰겠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번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아, 내일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1: 예, 저는 참 부처한서 희말을 먹는 환자입니다. 내가 어느 날 한 반년 먹었겠습니다. 저 먹기 전에 그냥에 심장이 답답하고 예, 가서 얼른 숨쉬기 바쁘고 집에 걸을 때는 어째 그래 헐떡거리면 숨이 차는지 우리 접수하고 우리 집이 멀지 않은데 가서 그 관절 찾아가 너무 잠시고도 올라갈 때는 몇 번 쉬어야 올라가고 그래서 아야 되겠다 무슨 병원이니까 검사가나 관심병이시고
0: 예.
1: 예, 심률이 그냥 90 저거 했더만, 그냥, 예, 제가 한, 몇 번 재보면서 90이에요. 그때 막 120까지 올라갈 때, 오, 120까지 올라가면 정말 숨이 찹니다.
0: 그렇죠. 그 위험한 예. 심률입니다. 예, 예.
1: 제가 약 여러 가지 먹고, 무슨, 이약제약 무슨 알게 주는 거 먹었는지 알겠으네. 방송 들어봤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정성 시발을 먹고 효과를 잘 먹길래 나도 먹어보겠다 한번 싸서 먹었는데 야 벌써 내 처음에는 몰라서 3통 먹었다 말은 3통 먹었는데 효과 벌써 잘 되지 않을까 숨이 그렇게 차던 게 아니죠 심율을 잡아 심율이가 나거든 90 아래 78에 80이 정도밖에 되니까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숨이 안 찹니다
0: 그럼요 예.
1: 이 약이 정말 이 몽고약이지 정말 그게 순약자 내렸다가 만들었다가 내 안심하고 먹었는데 정말 효과 좋습니다.
0: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 우리 언니도 지금 심장병이신지 오란다가 난 다른 심장약을 이약자 들어봐 우리 언니도 같이 먹길래 오늘에 또 세탁 오든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 우리 언니가 이랬는데 아니 뭐 그래서 나도 먹다 우리 언니 저래야 우리는 좀 심합니다. 얼른 숨 쉬기 바라고, 저녁에는, 앉아서, 누워서 쉬지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두 다음에 몇 번씩이나 앉아서 쉬고, 누워서 몰래 못 쉽니다.
0: 예.
1: 그게 다 받치고, 그냥 앉아서 쉬기. 예. 이래서 내 약 먹는 거 한 통 드렸단 말인데, 나중에 약, 몸이 속이 편안하고, 용서하다면서, 얼른 숨 쉬기 바빠하는 게 용, 속이 편안하고, 그렇다면서, 이번에 내가 쌀 때, 나도 이번에 9통 쌌다고, 우리 언니도 9통 둘이서, 9통씩 배달받기죠, 오늘이.
0: 그렇죠. 심장은 오늘이 나왔다 해서 내일을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이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니까 부단히 일하는 과정에서 대사 활동 가운데 혈액이 혼탁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부단히 심장 관리를 하는 게 바로 우리 책임인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이 거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제품이니까 견지가 좀
1: 해서 어때 먹다가 또 아이 먹는단 말인가
0: 예.
1: 그러니까 아이들 그렇게 하나를 그래서 선생님 먹는다 뭐 한 대를 먹어야 되지 닭등하서 이런
0: 그렇죠.
1: 쪽으로 또 아이 먹고
0: 예.
1: 하니까 아이 된다
0: 그러지 마세요
1: 열심히 먹자
0: 예.
1: 그러는데
0: 예. 그렇게 하셔 예.
1: 오늘에 약을 9각시 두 번 받을 받기
0: 아, 그래. 예. 예 그렇게 하셔 예 삼삼에 다시 꺼봐 연락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좋은 청심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3: 나는 심장병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 약도 많이 쓰고 중이병을 처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지금 저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 좋은 청심환 쓰기 시작했는데 어전 5달 좀 남았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런데 지금 좀 효과 많습니다. 예.
0: 그러면
3: 그 다음에 숨이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3: 그런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세가 많이 없어지고
0: 예.
3: 그 다음에 저기 심률이 100이 넘던 게인데 지금 저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0: 바로 그럴 겁니다. 예.
3: 예. 참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3: 그냥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났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등계로 올라올 적에도 숨이 차서, 저기, 오르내릴 적에도 숨이 차서 셋다 오르내릴
0: 적에도. 그러겠죠.
3: 예, 이거 쓴 다음에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어.
0: 예.
3: 나는, 저기, 이쪽 가슴이 아프고 뒷좌석이 캐고 하던 것도 많이 났고요.
0: 예.
3: 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쓴 다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럼요.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죠, 그럼.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우수한 심장병 치료 OTC 공약이니까 견지하시기 네. 바랍니다.
3: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원 청심환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혈관 안에서 다시 용해한다면 계속 뭐 유통되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 대사 활동을 통해서 용해된 혈전이 쓰레기를 체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혈전을 생성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죽산 경화를 개변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장 근육이 그 각 기관의 세포가 활성효소를 분비하게 하여 심장근육으로 하여금 전기침으로 자극하다시피 해서 심장근육이 우리 전기침으로 자극하게 되면 계속 쿡쿡쿡쿡쿡쿡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이 끊임없이 수축위안 수축위안을 연속할 수 있게끔 보증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심장병 관리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복용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공동주체에서 나왔지만 해도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심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벌써 이 제품을 드셔보시게 되면 심혈이 심한 증상은 여러 가지로서 감각적으로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주약의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짓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기침을 잘 짓는다. 바로 그렇습니다. 심폐열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심폐를 심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면서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던 이게 전형적인 그 증상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 한동안 지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 식구들한테 하치해 보이니까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병원을 느끼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부정맥이라는 건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실리부치라면 1분에 60부터 100자까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이 벗어져서 7, 80자, 90자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떼서 1백이 30차 1분에 너무 늦게 돼서 1분에 40몇차 위험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심증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늘걸거지 아파라는 게 협심증일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도로 막힌 경우는 절대 지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게 되면 보수력법 가운데서 바로 초원청심환이다. 제가 제기하는 보조제품 몇 가지를 함께 쓰는 걸 적절히 권하고 만약에 중하게 막혔다면 병원에 실려간다면 주자를 권하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 따처하는 거기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심장병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보통 그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약에는 지금 신호에 통증하는 방법으로서 심장은 바로 소화계통을 관리하게 되는데 위동맥에 피가 제대로 심장에서 전달되지 못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뭐 지금 다른 병으로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수혈 받으려 하는데 수혈 받는 그 정도는 그때뿐인데 청단백 도타이라는 거 많이 참고하세요. 이걸 드시면 조혈 공능이 빨리 돌아섭니다. 그리고 백자 양심환 드시게 되면 손을 뜨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새긴 호가복의 주제하에 7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7월 30일 중공조원정치국 회의 정신 습금경 총서기가 중공조원정치국 제27차 집단학습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 습금경 총서기가 기초교육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와 전국기초교육사업회의 정신 습금경 총서기가 교민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와 전국교민사업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주의 관찰실시 의견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3, 4분기 주황차원, 성급차원 형식주의 정돈으로 기층부담 경감 전문사업 기재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주의 관찰실시 의견회보를 청취했으며 12기 주당의 제6년 일반순찰 정황회보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정돈시정 의견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중공조항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장의 당면 경제 형세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경제사업에 대한 결책 포치에 확실하게 통일시키며 3, 4분기 난관 공약과 하반기 결성전의 전력을 다해 올해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하여 대상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대상 시공의 황금기를 다 잡고 양수에너지축적발전소, 연결공항 이전건설, 훈천방천고속도로, 왕청목단강고속도로, 화룡명암수리종추동 중대대상건설을 다거쳐 주재하고 훈춘석일청정에너지, 도나민덕생물 2기, 연결농마트 디지털진흥화 물류산업단지, 왕청 100메가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용정 눈살 과자, 도문 광락 중화물 첨가제 등 새 착공 대상의 건설 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훈춘 100만 톤 정정 에너지 LPG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연결 크시안 공장 건물 확장, 도문 가화신 소재, 활용 호태 의약 중간체, 안도 성덕광천수 등 계속 건설 대상의 투자 강도를 높이고 도나 30만 톤 녹색 메틸알콜 200메가와트 혼합형 독립에너지축적발전소 훈춘 길순 독립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 지능에너지축적발전소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활용 풍휘력혁 독립에너지축적발전소 등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주동을 하여 요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경제 질제고 효익 증대를 심서 주동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활동을 더욱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에 편입되도록 주동을 하며 재해를 입은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을 회복하도록 도와 전주 공업경제가 안정장세를 유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해야 합니다. 자동차 전시판매, 가을철 부동산 교육회, 가전제품 교체 등 소비 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가전제품, 디지털 제품, 자동차, 완제품, 기름 등 분야의 소비권 발급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상업무역 기업들이 구삼, 추석, 국경절 등 명절을 계기로 특색 있는 혜택 활동을 전개하도록 격려해 새로운 소비 열차를 일으켜야 합니다. 대외무역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동종광, 청정에너지, 철광석, 소형 가전제품, 자동차, 중고자동차 등 상품의 수출입 규모를 안정시키고 국내 창고 플러스 해외 판매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5형 3사 모식을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다국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일층 확대하여 대외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0: 각급 당의 정부에서는 기초교육사업에 대한 습근경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전국 기초교육사업회의 포치에 따라 교육의 정치 속성, 인민 속성, 전략 속성을 깊이 파악하며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와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을 하여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잘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의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대사상 정치 수업 건설을 힘써 강화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중국심을 응집하고 중화의 넋을 기리며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시대 신질로 성장하도록 교양 인도해야 합니다. 기초교육의 양질 자원 확대와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학년전 교양 보급, 의무교육 균형 발전, 고중단계 학교 다양화 발전을 동괄적으로 주동을 하고 길림대학 부속중학,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과의 연합 운영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연결시 사중 화성 캠퍼스와 중환로 학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명문학교 플러스 신설학교 집단화 학교 운영 모식을 심화해 양질 교육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수요와 기대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높은 자질의 교원대호 건설을 힘써 들어줘야 합니다. 교원대호의 도덕 기풍 양성을 강화하고 각급각 류형 교원 대우 보장 정책을 잘 실시하며 우수 교원 선정과 표창 강도를 높이고 교원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함으로써 리상 신념이 있고 도덕이 있으며 뛰어난 학식을 갖추고 애심이 있는 훌륭한 교원들이 교수에 전념하여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허위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의 당조, 특히 각급 동전 부문과 귀국 화교 연합회 조직에서는 교민사회에 대한 습근경 총석의 중요 지지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전국 교민사회의 포치에 따라 교포의 마음과 힘을 응집하는 재반사업을 더욱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사상 정치인소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하고 공유하는 주제를 견지하면서 깊은 고향정, 교포가 보는 연변 등 친목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여 광범한 해외 교포와 귀국 화교, 화교 가족들이 우량한 전통을 전승을 하고 가국 정회를 두텁게 다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교포의 지혜와 힘을 널리 모아야 합니다. 국내외 교민단체와 교민상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문화교류, 경제무역 연결, 청년교류 등 여러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여 교민자원, 교포들의 지혜와 힘이 우리 주의 발전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고 깊이 융합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교민 봉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교민 봉사와 권익수호 체계를 건전히 하고 교포의 집, 교포 관련 봉사 시험점 등 기층 진지를 튼튼히 건설하며 법에 따라 교포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포에게 혜택을 주는 재반 정책을 잘 실시하고 교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봉사를 실속있게 함으로써 국내외 교포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응집력과 나라와 고향을 향한 구심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저희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신시대 대중사업과 교통치리의 새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문화관광발전 형세와 대중관광객의 출행수요에 밀착해 디지털화, 지혜와 수단에 의탁해 치리 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교통관리가 비동적 처리에서 주동적 봉사, 정밀봉사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실속 있는 민생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치리 고품질 발전의 다반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교통 근무 지점, 한 전동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경찰의 현장 권고와 시정을 받았습니다. 교통경찰은 당사자가 연변 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경종 교양 영상을 시청하도록 인도하고 교양 인도로 처벌을 대체함으로써 교통집법이 언정과 실효가 있게 했습니다. 전동 자전거 운전자 최선생입니다. 교통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다시 범하지 않고 꼭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연변 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저녁 문화관광자원, 도로상황정보, 주차안내, 특색미식, 안전제시 등 다원화 봉사 기능을 통합해 대중과 관광객들의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은 각종 도로 상황 정보 만여 건을 발표하고 도착 안내 문자 메시지 연 63만 건을 정밀 발송했으며 2륜차, 3륜차 온라인 경정 교양을 연 6,200여 명 실시해 디지털화 치리 효과가 일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 공안구 교통관리지대 질서관리대대 부대대장 우호입니다. 교양으로 처벌을 대체하는 유연성 조치는 집법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대중이 집법 언더를 진정으로 느끼게 한 동시에 교통안전 선전이 정밀하게 실시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사용에 투입된 경무항공팀에 의탁해 공중, 지상, 일체와 립체 시 교통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중점 상권과 풍경구 도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중 순찰을 전개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소통시키고 돌발 도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혜 천안 화상감시 통제 시스템에 의탁해 교통정체 조기경보와 신속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정체 조기경보 대응 효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교통관리의 지능화, 관리 통제의 정밀화, 봉사의 세밀화를 실현했습니다. 우호입니다.
2: 자이부.
1: 다음 단계 연변교통경찰은 지혜교통관리, 정밀치리, 온정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 안전하고 문명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전력 조성하렵니다.
0: 철도교통 중추에 복사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문화관광 소비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차무단 연결서역에서 고속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 모색을 깊이 추진하면서 여객 운수 조직을 최적화하고 따뜻한 봉사를 승격하여 여름철 수송을 전력 보장함으로써 연면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철도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의 여름철 수송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00만 4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여객 흐름이 또다시 고봉을 맞았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3만 5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연결차문안 연결서역 여객운수 당직원 만단단입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우리는 상급부문과 적극 연계하여 수송역 규모를 쟁취하고 열차 운행방안을 동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객흐름 고봉시간대 장춘, 심양, 할빈 등 인기 방향에 临시 여객열차를 증가해서 수송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충을 하고 관광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연면 관광의 장성 발전에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과 교통, 문화관광 등 부문에서는 연합하여 공공버스와 택시 운행 차수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을 했으며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명소로 직통하는 전용 버스를 개통해 고속철도, 도시교통, 관광지의 원활한 연결을 실현하고 여객들의 출행 관광 마지막 1km를 소통시켰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중점 여객을 상대로 1:1 방조, 중점 동행 보호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안전검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여객 이동 노선을 최적화하여 양질의 봉사로 연변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그일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전국의 수많은 참가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는 교육부 적임 명단에 포함된 권위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연으로 전국에서 4만 6천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왕배군은 길림성을 대표해 경연에 참가했는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대회 최고 영예를 따낸 선수로 됐습니다.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입니다. 이번 경연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도 이를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학습 정황에 맞는 동반자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 학습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0: 똥이 这样的。
1: 왕백우는수학교단계부터프로그램작성언어를배우기시작했습니다4년간그는과외시간을이용해프로그램작성과인공지능관련지식을꾸준히배웠으며선으로여러성주 C 급과학기술혁신경연에서영예를따냈습니다연결시신계점 AI 과학기술혁신중심교장전신입니다왕백우는전에도여러차례국가급중요경연에서상을받은적이있습니다그는기본기와암덕에견디는능력이아주뛰어납니다이번에4만여명의선수들가운데서두각을나타내전국총우승과특별상을따냈는데우리는진심으로그가자랑스럽습니다이번국가급영예는왕백운의성과일뿐만아니라우리주청소년인공지능과학보급교육과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이거둔성과이기도합니다근일내우리주교육계통에서는과학기술혁신실천플랫폼을끊임없이구축하고청소년과학기술혁신예비인재를지속적으로발굴비축하면서디지털교육현대화로연변교육의고품질발전에조력하고있습니다
2: 주상무국에서는일전알리바바공익및미 ONE 공익팀과손을잡고모든여성과알리바바공익연변주우국산진공익농촌지원원산지탐방특별생방송활동을개최하여연변의생태보물과인문전략을전국에알리었습니다이번생방송737만여명의팬을부유한모든여성생방송사를의탁을해소비부축핵심분야를정확히견행을했습니다생방송실에서는연변의독특한생태우세를보여주는7가지류형14종의농특산품을정성껏선정을했는데생방송룩의시청자수가연88만3800명이었습니다활동은생방송창구를통하여연변농특산품을전국소비자들에게선보이면서향촌산업의온라인판매증대에조력했습니다이번활동은문화체험플러스산지생방송의몰입식전경을혁신적으로조성을하여소비자들의상품을주문하는동시에연변의문화전략을몰입식으로체험하도록했습니다활동전단계알리바바공익과미 ONE 공익은상품선정품질검사생방송진행등전문가팀을구성을해왕소미농업과학기술중화삼과학기술등현지선두기업들을찾아전산업사설에대한현지고찰을진행했습니다이로써생방송의품질관을엄격히다잡았을뿐만아니라연변농업기업의장기적인발전에도선진적인리념과강력한동력을주입했습니다알리바바향촌지능특파원리화평입니다이번에알리바바공익은미 ONE 공익과연합해원산지탐방농촌지원활동을했습니다첫째미 ONE 의완미된상품표준을통해서연변주의농관련기업들이이과정에서표준을끊임없이보완하고노력방향을명확히하게하렵니다둘째산지와공장을직접찾아상가들과얼굴을맞대고교류를하면서상가와상품의경쟁력을더욱높이고농가의소득증대에조력하렵니다셋째생방송실의영향력을빌어전국의연변주의양질농산품과문화를소개함으로써많은사람들이연변을더욱깊이느끼고연변을사랑하고관심하게하렵니다
1: 연변뉴스여기서마칩니다담당의아나운서서태문이금이었습니다
3: 큰도심속에명조와도같은아름다운연길넘치는인정으로늘푸르고빛나는도시연길
4: 풍부한자원으로행복한인생을꽃피워가는 내고향연길에서상큼하고푸른꿈을키워갑니다
3: 이곳은가장인기있는관광도시중에하나입니다
4: 이곳은색다른민속전통과아름다운미풍양속이살아숨쉬는곳입니다
3: 깨끗하고문명한도시뜨거운열정이숨쉬는도시
4: 여기는연길입니다
5: 매주일과시간입니다이번주에는노래나의산과강을준비했습니다
0: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허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지금 로인절맞이 우리 활동합니다. 예,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 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3곽을 더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 풀앤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조절해 주고 기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충해 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똑똑하게 밝혀 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기를 조절해 주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 약을 써준다 할 때 면역력이 고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만약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하다면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예. 기라는 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죠. 예. 우리 몸에서 말하면 에너지를 말합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에는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황기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가 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장약 심리방을 제조하는 데서 주요 약재들은 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면역력을 아주 높여주죠. 예. 사실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예. 항산화 작용은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로 나타나죠. 예. 이렇게 그

0: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이, 그,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주면서, 아, 그, 항산화 작용을 특별히 잘해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산화라는 것은 인체 대사 과정 중에서 자연적으로 산생하는 이런 반응이죠. 이 그러나 지나친 자유기는 세포 구조를 공격하기 때문에, 노화나 염증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자유기를 제거해가지고 우리 신체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항산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이럴 때는 사과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서 사과라는 세포가 변합니다. 이런 사과가 산화되는데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이죠. 이럴 때 우리 몸에 비유하면은 우리 몸에 좋은 군대가 나쁜 놈을 몰아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 들어있는 이 야생 약재에는 모두 해발이 4,500m 이상, 그리고 홍경천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약재인데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이런 약재들입니다. 이 약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 약재 황계, 이 황계라는 성분 가운데는 유효 성분인 황계 다당체하고 황동류 화합물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주요하게 자유기를 없애주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습니다. 연구 결과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2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항산화 작용을 해주죠. 그리고 서홍화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 쓴 색소 또 크로신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은 만성 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에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홍경천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 살리로드사이드, 타이로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다당류, 또 아데노신하고 스쿠알렌, 셀렌하고 아연, 폴리페놀 결혈물질, 슈퍼옥사이드의 TUC 뮤타지하고 SOD는 세포의 저산소 내성을 강화하고 고원식물이 아주 악랄한 환경에 적응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서 아주 그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0: 예, 말씀하십시오.
2: 제 사랑가. 예.
0: 맞습니다. 예.
2: 예, 저는 장약 심리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아, 저는 심장병이 심하고 거기다가 또 뇌경색까지 두 번 왔어요. 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장약 먹기 전에는 저는 1년이 몇 번 식었어요. 알린 게 있어요. 병원에가 입원 내고 이 병이 심할 때는 야, 영 바쁩니다. 어지럼증이 생긴 난다.
0: 그렇죠. 예.
2: 어지럼증이 상 심장이 통쇠나고 엉덩이 아파나고 예. 그리고 숨을 쉬기 바쁜 숨이 차서 예. 딸 헐떡거리면 땀을 또 얼마나 흘린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부득 벌거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이 약을 이 장약을 선택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병원 입원다는 거 모르고 예. 아픈 데 없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좋지.
2: 자, 예. 이 약이 우리에게는 정말, 정말 좋은 은인입니다.
0: 아, 예.
2: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 되나서 한 30년간 그 소약을 먹으면서 지나왔는데 그래서 이 소약을 먹으면 이 장약을 먹은다면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2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2, 3일에 한 번 이렇게 장약을 이 혈압약을 간량하면서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그래서 돼. 그래서 선생님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얼추 잘 된대서 9달 만에 이 장약만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야,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0: 그렇죠. 예.
2: 혈압 조절 시키다고 애매하게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해결 받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우리 둘은 이전에 병이 많았습니다. 내 맡은 게 몇 년간 이 약을 먹고서 막 여러 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허리다리가 우리 남편은 허리다리가 아프고 나도 위도 나쁘고 소화도 안 되던 게 이 약 먹고 지금은 심려시 월등만 아니게라 여러 가지 병을 다 해결했어. 야, 지금 영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예.
2: 어, 길에 얼마에서 언제 생겼으면 감사할 때는 이번에 할 때는 또.
0: 약을 선택을 잘 하신 거죠.
2: 선택을 예. 정말 잘 하신 거죠. 이런 선택이 어디 있을까?
0: 그렇지.
2: 어, 이번에 또, 어, 발휘라고 노인들 활동 영 좋습니다.
0: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2: 예. 이 활동이 우리들은 참가해서 또 입 먹은 바에서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먹다 왔어. 이번에 또 배달 받아와.
0: 예. 예.
2: 계속 먹어야지. 예. 이렇게 자고 내가 아이 먹고 어떤 거 먹겠어요?
0: 그렇죠. 예. 예.
2: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친구는 어째 그런지 항상 입안에 바짝바짝 마르고, 예. 어, 그리고 입안에서 열이 나고, 그리고 또 온몸은 뜨거운데 아래 다리는 항상 차갑답니다.
0: 예.
2: 이런 사람이 이 약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하더라고요. 영기 바빠한다.
0: 아, 이렇게 우는 예. 뜨겁고 아래는 차갑고 이런 원인을 중이는 이 신선부조라고 합니다. 이 예. 예, 심장과 콩팥이 생리평형이 깨졌을 때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예. 예, 심장열이 세면은 입안이 이것을 그렇게 바짝바짝 말라듭니다. 이 예. 예, 심장열은 세고 콩팥이가 허하다 할 때에는 아, 그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이 예. 중리 음양 오향학에서 보면은 심장은 아, 불에 속합니다. 예, 화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콩팥이는 수에 속하는데 물이다 이 말이죠. 예, 예, 건강한 사람이라 할 때 콩팥이 수가 올라가서 심장이 열을 꺼가지고 심장하고 콩팥이 생리평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이래서 무사하게 살아가야 되죠. 예, 그런데 콩팥이가 많이 허해진다면은 자기 자체가 허한데 남의 집 불을 절대 끌 수 없습니다. 예, 이래서 중의에서 말하는 아, 신선부조라는 병이 오게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콩팥이 허증에 치료작용이 좋은 성분들인 아, 하소라든가 우슬이라든가 지룡 홍경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콩팥이 허증으로 인해서 허열이 우로 아, 뜨는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가지고 상초가 허열로 인해가지고 열한 증상을 치료해주게 됩니다. 예, 예, 우리 그래서 심장열이 쓴신 이런 증상을 치료해줄 수 있죠. 예, 예, 이 심장열이 세면은 입안이 말라들고 혓바닥이람이 갈라터지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지룡이라든가 당남성이라든가 아, 그 당귀 옆에 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심장열이 쓴 증상을 치료를 해주면서 아, 그 신선부조라는 병을 치료해낼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병이 치료되면은 그렇게 입안이 말라들고 혓바닥이 그 갈라터지면서 또 위에 몸은 항상 뜨겁고 아래 그, 아, 그 다리랑 발은 항상 차갑고 예, 이런 증상들이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예 이번에 활동이 다르다 활동이 돈도 감해주지 약도 더 주지 또
0: 예, 선물도 좋지
2: 예, 그래 싸게 했단데
0: 예, 이번에 그 우리 활동 파리로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2417979번 예,
0: 맞습니다.
2: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약 심리방 5년 4개월 줄고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0: 예, 맞습니다.
3: 약이 선택을 정말 잘한 덕에 정말 병에서 해탈되고 보니까 너무나 기쁜다.
0: 그렇죠. 예.
3: 오늘 오세산에 두번 와서 비율 부족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다 왔다 말인다.
0: 예.
3: 그래가지고 반신을 지르고 그래서 어느 장애의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에 말하자면 먹자는 땡기고 약이나 물 먹자면 입질하자면 아래 태그 막 떨어가지고 정말 엄청 고생을 많은 병원이요. 또 타는 이사를 찾아야 되고 또 타는 약을 다 먹어봤지만은 결국에는 굽은 길만 걷고 그래서 돈만 날려버렸습니다.
0: 그렇지.
3: 시간 낭비라고.
0: 예.
3: 어때 그런가. 자기 병 치료한다는 거 약박이 쓰여있지 않느냐 그랬으니까 아무런 효과를 못 봤어요. 그 뭔가.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거기 기본이 기본입니다. 그 안에 그게 적혀져 있는 거 자기 병하고 그것 해소해서 그 병에 관한 그 약을 쓰는 게 그게 제일 최선입니다.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에서 예. 개발받고 아, 예. 요 약 쓰면 내 그래서 병에서 해탈되겠다 해서 그날로 그래서 오후에 배달받아서 저녁에 배달받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차츰차츰 좋아지는 게 얼마 좋아지겠습니까?
0: 예.
3: 내가 진짜도 하늘을 거서 뭐 여의다 못해 모든 거서 먹고 사는가 했는 사람이 완을 얻어는 완을 무슨 완을 놓아줬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지울 보도기 심해가지고, 이 여름이라면 혈압이 떨어, 원래 60에 80인데다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맥이 없어 어지럽고, 누구 이러 못 나고 이래고 고생하던 게 지금은 이 약속이 고소하면서 얼마 건강히 보내겠습니까?
0: 60에 80이면은 기혈부족이 아주 그 심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그 야수 사람 없습니다.
3: 사람이 도움을 다
0: 예, 그렇죠, 예.
3: 그래든 게 지금은 이 약속에서 막 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그 다음에 이 언어상의 모든 것이 그 중풍 후유증이 다 그래서 없어져 됐구만. 요 약이 딱 공동수치, 중풍 후유증, 뇌경색이, 그 다음에 심장도 아예 심근경색까지 다 치료한다고, 관산동맥 경화에, 뇌동맥 경화에. 요건 딱 소장약이, 아예 소장, 그러니까, 그 공동수치가 따로 있고, 또 우리 중이들이 공수치가 따로 바로 씌워져 있으니까
0: 이거는 서상약이면서 중약이니까 서상 이사의 먼저 공농주치가 처음에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중약이기 때문에 중약이 공농주치가 또 아래에 쓰여 있고 이렇습니다.
3: 맞습니다. 그리고 오염이 없는 아이 그런 고산지대의 그런 뭔가 4,500m 이상의 다 22가지 기둥한 약재로 됐고 뭔가 그려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홍경천은 어떤 400m 이상이고 소장에서 연한금을 불리는 약이가 4가지나 들어갔으니까 약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0: 예, 여기에다 약효가 좋으니까 그렇게 치료를 해낼 수 있는 게죠.
3: 옛날에 선생님 계속 강의하는 뜻마다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박시기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 말입니다. 그려놓으니까 우리 중풍이 세탈되지 고마울까. 그리고 이 약은 보면 보물급 약이자 소분자로 되지 하니까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예, 엄마 병에서 해탈될 수 있는 약은 올리보고 내리보고 해도 엄마 요만큼 이렇게 똑똑한 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풍하고 신장병 질환에서는 정말 딱 소리나게 치료하는 약은 요약입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약 덕에서 5년 4개월째 쓰면서 옛날에는 요알림에도 불려가고 그래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병원은 모르고 사고 아예 혈압도 정상이 되고 기혈부족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검사 지표가 정상이지.
0: 그게 제일 좋은 게입니다.
3: 사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예. 이런 보물급 약을 쓰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그래서 저는 이번 활동에 대해 대답 받았는데 선생님 내가 소개로 우리 어디지 아주머니고 오빠가 이런 당뇨합병증을 해가지고 부유와서 침대에서 이러면 자소변 받아내던 게 지금은 한 대로 심심 그래서 활동실을 다니고 몽골 치고 이런 그래서 로인설 활동에 그 가메소리 이렇게 가족 가겠다고 그럼 배달해달라고.
0: 아, 예. 이러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3: 형님과 오빠는 이 약속이 한으로 도와줬다고요.
0: 예, 좋아진 사람 많습니다. 이 5년 4개월을 강의하느라 보니까나 이 약이 이렇게 그거 치료가 잘 아야 되는 약이라면 5년 4개월을 제가 강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3: 맞습니다. 예. 내 주변에들 내 도와주는 거 보고.
0: 얼마나 치료된 사람 많은데.
3: 말한다. 예. 세상에 이런 약이 제일, 이런, 이 같은 약이 드물다고
0: 그렇죠. 예. 예. 그래 치료 잘 되길래 이게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강의 드릴 수 있는 게입니다.
3: 그래서 내가 이거 아이 5년 4개월 쓰겠으니까 효과 없으면 개발이나 미국 쓰면 쓸수록 머리 말아지고 사람이 정말 밥으로 똑똑이를 만드는 게 이야기입니다.
0: 사람 젊게 만들지. 예.
3: 선생님이 예. 이렇게 좋은 약 알선해서 항상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감사합니다.
4: 예, 우리의 이 뭡니까 중풍 환자가
0: 예.
4: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정말 좋다는 약은 다 수많은 약을 써도 효과 없고 이래 병원에 세 번 입원에 또 나와 이런데 어서는 이게 중풍이라는 게 이게 아주의 이게 목숨을 뺏어가는 병인데 정말 약 써서 낫지 않을까 마지막에 낙심해가지고 그런데 우연하게 방송 많이 그 쓴다 나도 그래 그렇죠. 어느 약 쓰면 되겠는가 안에서 예. 그런 게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딱 그 약이 믿음성이 있더라 말입니다. 소장의 약이고 고산지구 약제고 네 가지 면항금이라는 게 또 5천 이상 되는 또 아이 홍경천도 들어갔다 그 다음에 예. 호감까지 가서 그 다음에 쓰기 시작했는데 야, 약은 정말 이야기 좋습니다. 얼마 그 중간에 얼마 애가서 벌써 혈압이 다쳐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심률도에 그다음 그렇게 빨리 뛰던 게 그다음 나서 그 얼굴이에 그날 그서 열이 오르고 39도 예 39도 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사람 살겠으니까 제품이 온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이 약을 딱 들이받지가 그다음에는 하루에 또 그다음에 아이 다른 약은 다

0: 이렇게 한두 번, 이거는 세 번씩 찌르니까, 군뱅어는 세 번씩 찌르니까, 애들 데입니까, 선생님?
1: 이게 네. 세 번씩 더 잡수는 게, 혈액중이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 잣수를 늘려서 그렇게 중한 병을 세 번씩 이렇게 잡수게 하는 게입니다.
0: 예, 예, 그렇죠. 예. 그래, 또, 배경 놓고 보면, 아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집어넣는 연구란 게, 그게 무슨, 아이, 간단하겠습니까, 또.
1: 그렇죠.
0: 인간의 약이 그렇게 집어넣는 동안 연구란 선대들이 그렇게 하늘의 선대라고 말할 수 있죠.
1: 그러니까 국위급 전문가들입니다. 국위급
0: 예,
1: 전문가.
0: 전문가되고, 국민회담명이 예. 전문가가 세 번씩 딱딱 먹으라 했을까. 그 다음에, 그래, 뭐, 한 번 내 먹으면,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기 위해서도 두 번 먹고, 또 동수미 먹고, 저녁 먹고, 이래까나 병이 발작할 새 없단 말입니다. 그래
1: 그래서 바짝 치료를 해주시니까.
0: 예, 중풍, 그 다음에, 아이, 그렇게 깊은 병이 있던 게 이런 자리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혈압 조절도 잘 되지, 힘들고만. 그 다음에 얼굴이 그래서 계속 여유로운 게 그게 났을까. 그 다음에 사람이 혈압 올라가니까 제프에 올라아이 온다 말이다.
1: 맞습니다, 예.
0: 하여튼 이야기에 좀, 심혈관 질병이 있으니 이야기 최고약이고, 연변에서 따를 게 없고, 아무튼 내 생각에는 세계상에서도 이야기 이런 같은 약이 없습니다.
1: 제비의 치료되면 제일 좋다 합니다, 모두.
0: 그렇지. 예. 하늘 높이 평가하기 쉽다 말입니다. 정말. 예. 사람 목숨을 구했는데, 어떤 완전.
1: 그렇지.
0: 무슨 우리 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연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구한 거서 다 누구나 그분들이 다 방송에 한두 번씩 다 참가했겠구먼.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약을 정말 쓰므로써 예. 신체 건강을 또 회복해서 정말 누구나 다, 아니, 무슨 100세까지 몰라도 다 90세까지 살자는 마음은 다 있겠구먼.
1: 지금 100세 시대라나 오래 삽니다. 우리 그 삼실에도.
0: 살지.
1: 에이, 90이 아들 90다스 이렇게 되는 사람 우리 지금 약을 잡수고 있는데 지금 버스 타고 서리 우리 그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하다는 감다 어떤 사람
0: 그렇지 예. 이런 약 알수 그 사람이 그런 데가 버스 타고 가다 선생님 찾아가겠습니까 그래
1: 그렇지
0: 못 간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약 써야 심혈관 질병은 두 번째 암인 다음에 그 두 번째 목숨 뺏어가는 병이길래 이런 약은 거리 휜하고 벌써 혈압 내 높다 뭐 예. 뿌리부터 벌써 질환 약이 이게란
1: 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세요
0: 예. 예. 원인 찾아서 예. 질환 약이라 말다 깨고 고산지구 약 깨지 예. 그래 우리 전문의사 싸긴 싸는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 집이 부는 그랜다 어두는 나는 이야기 죽을 때까지 나 이야기 먹고 죽겠어 이랜다
1: 그래도 예 그렇게 중한 배에 와 오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잡사도 아주 좋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근 20년간 의답을 고생하던 환산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당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 네.
3: 제가 한 여섯 달부터 선생님이 지도해서 혈압 약량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면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알려준 대로 했던 게 여섯 달 반부터는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혈압은 어서는 근심이 들었습니다.
1: 예.
3: 오늘 큰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리고 다 말씀드린 게 있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하던 게 그 중사에 가물 없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다리에 이 뱅송관절 있고 이 발반술에 지혜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무거워서 들지 못하고 꺾지 못하고 했는데 이 엄마 지금 또 먹고 있는데 하여튼 명하게 여기저기 그런 법이 있는데 찾아가면 치료해 주는 것 같습니다.
1: 예, 원인은 찾아서 치료를 해 주니까.
3: 예, 원인 예. 찾아서. 그래서 우리 남편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있잖아. 그 이미 그런 거 주기하러 두 개나 했는데 또 가슴이 개우고 뒷단들이 개우고 가슴이 쏙쏙 찌르며 또 포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해서 내가 이거 소개했는데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효과 그렇게 좋다지 않을까
1: 예, 꼭 효과 나온다
3: 예, 그래서 전화하고 이 약만 먹겠다면서 자기 남편도 쓴 게 그리 좋다며 오늘 또 이번 활도 좋다니까 36각 배달 받겠단다
1: 예 그 지자한 분들은 꼭 이런 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을 계속 치료해 주면서

0: 이야기 썼는데 신사에 나빠서 썼는데
1: 예.
0: 아, 신사 어떻게 나빠는가 뭐 허리 놀라고 가슴 후두두 하고 예.
1: 예.
0: 자다가도 숨이 올라와 와서 예.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이래며 그랬습니다.
1: 예, 심사에 그 사람 부렀습니다.
0: 예, 숨 막혀서 입으로 가슴에 올려 못 놨습니다.
1: 예.
0: 항상 내려놓고 자던 게 하루는 방송하는 게 선생님이 하는 게 난 방송 듣기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1: 예.
0: 이야기하는 게 내 심사에 그런 것과 주사에 비로 맞는 것 같아서 예. 내 이야기 주문에 묵었는데 야, 그저 어떤 2년 전에 뭔데 지금까지 계속 먹는데 그 증상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1: 심장병 치료에서요 이렇게 서상약으로서의 관상동맥경화 치료된다 그리고 관심병이 치료된다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 치료된다 이렇게 딱딱 이름 밝혀가면서 치료된다고 쓰여있는 약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신 거죠.
0: 예, 예, 그리고 내가 먹고 너무 효과 좋고 너무 좋아서 내 작년 우리원간이 또 녹공에 걸려가지고 11월 달에 병원에 입술이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내 믿음이 있을까 내 위원감이 아르니까 딱 차이 이하고 내 대답 쓰겠어.
1: 아, 잘하셨네.
0: 그게 우리원간도 이 약 자꾸 지금 어떤 앞달 되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산을 설타고 매일 놀아다니는 게 시사도 잘하고 매력도만 다하고
1: 회복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0: 아, 영살 됐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도 녹공이 와서 두루 누워 애 맺기를 했습니다.
1: 아, 예.
0: 이게 이하고 맨발 쓰신 바람 일어나가지고 그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1: 예.
0: 야, 그래 뭐 동에서 무슨 양수 이렇게 영감이 다 일어나서 매일 놀아다니는가 그래 물어본다. 그래 내가 이런 이야기 썼다 할까 우리 이제
1: 많이 소개했지까 그래.
0: 예, 예. 아마 두 사람 세 사람 여러분 시청 친구들 다 소개라는 게 무슨 예. 효과를 보고 모두 좋단다. 길에 품앗은 놓지 않는 것 이해하고 먹고 좋아서 한번 싸고 또 재벌사 제품을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또 어떤 또 시시대 초반인데 놓지는 하네 우리 같이 맞아도 놓으면서 자꾸 닭이 준비해둔 것을 탁 앉아 자극되다. 그래 그것도 예. 잡으러서 내게 이 약을 먹어보라고 해서 이 약이 최고 약이라고 이래 건강한 게 그 아줌마도 그 약을 먹고 소리 한 두 달 만에 이제 한국 가서 간대 난단다.
1: 아우 좋은 일.
0: 예 병이 일 없어서
1: 예.
0: 그래 날 보고 자꾸만 아니 저 전화 장월도 고맙다고 이제 사라지 이제 한쪽 집에서도 고맙다 이 사라지 이랬다 그래 아. 예. 소개하는 사람들 다 역할을 봐서 모두 최고약이라고 다 말한다. 예, 한 시사도 살았다고 모두 기소한다 말이다. 예, 근데 내 친구도 하나는 게 자꾸 혈압을 내려가서 예. 이 약을 쓰면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 물어봤습니다.
1: 아, 예, 그게 혈압이 그렇게 영 낮다잼까 예. 심장병이 있는 분들 보면은 심장이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 이 내분비 질환에 의한 호르몬의 이 분비 이상 때문에 혈압이 내려갑니다. 예. 이런 분들은 꼭 심장이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이 혈압이 내려간 분들 보면은 그 맥이 그렇게 없어하죠. 예. 혈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2: 네.
1: 예. 이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당귀 소목이라든가 홍경천 지룡 이게 들어가서 심장이 펌프 기능을 높여주면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2: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긴 행복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63.7로 평균선을 조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왜서 우리는 행복 점수에 늘 인색할까요? 자, 오늘 과학자는 그 이유를 우리 두뇌에서 찾았는데, 사람의 뇌는 우리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강한 자극에 더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아주 작은 행복처럼 약한 자극은 걸러낸다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행복 점수를 높이려면 작은 행복이라도 의식적으로 집중해 우리 뇌에 계속 신호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행복은 깊이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삶에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한 목표에 조금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행동하기를 미루고 어렵게 얘기할까요? 바로 자기 결단력이 관건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연약한 의지력과 강력한 실행력으로 만드는 결단의 힘, 자기 결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과 활동을 정확히 통제하는 자기결단력,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자기결단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자기결단력이란 무작정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것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항복하기, 증오와 원한, 무관심과 게으름, 불안과 후회, 망설임과 의심 등이 자기결단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싫어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빠지게 되는 순환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게으름 사이클입니다. 쓸모없는 전제 혹은 억지 규칙을 세우며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불안에 빠지기 싫으니 괴로움이 늘어납니다. 또 그것을 회피한 이 정신적 고통을 늘리기 위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회피 행동을 하며 핑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피하다 보니 부정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룬 순간의 쾌감이 긍정적 심리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 함정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간단한 하지만 확실한 방법도 있답니다. 바로 중간에 한 단계만이라도 확실하게 끊어낸다면 뒤따라오는 나머지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한 지속가능한 힘은 자기결단력이 결핍된 상황에서 게으름의 순환고리를 발견하고 무너뜨리는 데서 나온답니다. 변명하는 습관을 버리고 목표의 끝까지 도달하도록 게으름 사이클을 깨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자, 보통 힘든 기미가 보일 때마다 포기할 준비를 했다면 그 지점이 바로 내 능력의 40%에 겨우 도달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결단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낸 내가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포기의 편안함 대신 계속해 나아가는 불안정을 선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대치를 바꾸고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을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변명하는 심리에 대해서도 짚어볼까요? 자, 우리는 본성이라고 받아들이는 특정 사고방식을 따르기 쉽습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기를 일삼고 패배주의자의 사고방식을 살펴보면서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에 발목 잡히는 사례를 생생히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도 자기 결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신의 의지와 규율을 믿는 대신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거창한 변화보다 문손잡이나 지갑처럼 손이 자주 닿는 곳에 해야 할 일을 이 적은 메모를 붙여놓는 습관부터 길러보십시오. 바로 행동이 자동으로 결단력이 방향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 결단력은 결국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향하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으름, 나태함, 의식의 흐름에 따르는 사고에 빠지고 싶은 이 불길한 기운이 돌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한 물음을 던지고 현실에 대한 판단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기 결단의 힘을 유지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전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기 결단력, 내 삶을 향상시키는 결단의 힘을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삶에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 소금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귀중한 존재입니다. 늘 우리 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서 그 소중함과 활용성을 과소평가하기 쉬운데요. 자,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 용도로 소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쓰임이 있는데,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소금의 색다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달걀의 신선도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이 달걀 요리를 할 때 이 달걀이 신선한지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시중에 판매되는 유통기한 안에 먹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방금 사온 달걀임에도 불구하고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또는 예전에 사놓고 먹지 않아서 꽤 오랫동안 보관된 것이라 먹어도 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신속하게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릇에 물 한 컵 그리고 소금 두 스푼을 넣고 휘저어줍니다. 다음 소금물에 달걀을 넣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에 뜨는 것은 버려도 되고요. 물에 가라앉는 계란이 신선한 달걀이 아니니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릇에 물 한 컵 그리고 소금 두 스푼을 넣고 휘저어줍니다. 다음 소금물에 달걀을 넣어보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물에 뜨는 것은 버려도 되고요. 물에 가라앉는 계란이 신선한 이 계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에 쏘였을 때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볼에 쏘였을 경우 신속하게 침을 제거하고 거지 소금물을 충분히 적셔 닦아줍니다. 그리고 볼에 쏘인 자리에서 마를 때까지 거지를 올려놓습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해주는데 효과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 구내염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금 양치질은 치통으로 앓고 있을 때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구강 궤양과 목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물 4분의 1컵에 소금 2스푼을 녹여 최소 20초 동안 입을 헹궈주십시오. 목에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생수로 다시 한번 헹궈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금은 우리에게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은 우리의 일생활에 어떻게 쓰일까요? 자, 조화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집에 인테리어용 조화가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재질 특성상 먼지가 잘 붙기 마련인데

이때 소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화는 예쁘지만 꽃잎을 한 장 한 장 닦기에는 번거롭습니다. 이때 지퍼백에 소금과 조화를 넣고 그냥 흔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먼지가루들이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외 커피 맛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커피가 지나치게 쓸 때 설탕을 많이 넣으면 자칫 설탕 커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설탕 대신에 소금을 조금 넣어보십시오. 쓴맛을 잡아주고 풍미를 향상시켜준답니다. 우유를 마실 때도 소금을 한 꼬집 정도 조금 넣어주면 아주 고소한 맛이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땀 혈에 와인 얼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땀 얼룩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 한 컵에 소금 한 숟가락 녹인 후 그 물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 얼룩이 묻은 옷은 차가운 물 속에 소금을 녹여 피가 얼룩진 부위를 손빨래 해준 다음 뜨거운 비누물로 세탁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와인 얼룩이 묻은 옷은 얼룩에 소금을 붓고 와인 얼룩을 빨아들일 때까지 기다린 후 세탁하면 되겠습니다. 과일의 변색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사과나 배의 껍질을 벗겨 먹고 난 후 이 남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보통은 빨리 변색이 되기에 한 번에 다 먹어버리거나 잘라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거나 나중에 두고두고 미루다가 버리게 됩니다. 색상이 변하게 되면 다시 먹으려고 할 때 뭔가 찝찝하고 거부감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소금물에 가볍게 남은 과일을 살짝 담궜다가 빼주면 과일 본연의 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운동화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냄새 나는 운동화를 어떻게 관리해 주십니까? 특히 날이 풀리고 또 비 온 뒤 날씨가 더워서 발에 땀이 날 경우 이 냄새가 더욱 심해지죠.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탈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냄새 민감한 분들은 이런 제품의 냄새조차 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소금을 운동화에 넣고 마른 걸레로 닦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 또는 합성 신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신발의 표면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눈에 붓기를 빼주는데도 이 소금물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울에 비친 눈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난밤 자기 전에 심하게 울었다던가 야식을 먹었다던가 라면을 먹었다든가 여러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원인은 다를지라도 붓기를 빼는 데는 소금물이 제격입니다. 네, 신속하게 뜨거운 물에 소금을 한 숟가락 녹여 솜 패드에 적셔주십시오. 그리고 눈에 올려놓아주면 끝입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냉동실 숟가락은 저리 가라겠죠. 물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데는 냉동실에 둔 이 숟가락이 제격입니다. 짠맛만 내주는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의 색다른 활용법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나를 잠깐이라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면서 우리 뇌의 행복의 신호를 자극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쉽게 지나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행복을 꽉 잡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영길시나 전국 각지의 병원들이 많고 많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은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여러 병원들에서 심지어는 전국 각지 3급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호전을 가져오지 못한 여러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특색적인 치료 방법을 해서 그래서 여러 잘 낫지 않는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치료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효과까지 완전 책임지는 것이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 난치성 질병이라 하면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보통 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지만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확실하지 못한 즉 말해서 어떤 병들은 증상은 있는데 진단도 잘 내려지지 않고 또 진단은 있지만 지금까지 치료 방법이 없어서 증상만 공제해주는 치료 이런 데는 흔히 퇴행성 질환, 노화성, 괴사성 질환 그리고 특별히 자가 면역성 질환, 지금 이 질환은 어디 가나, 외국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과민성 질환, 정신 질환, 그리고 내장계통의 질환,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지금 이야기로서의 부족점입니다. 여러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증상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통증입니다. 아프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통증. 통증에 여기에는 대상포진 통증, 3차 신경통, 또 원인이 똑똑히 알려지지 않는 통증, 어지럼증, 편두통.

0: 통, 또 혹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픈, 예, 이런 증상. 예. 그리고 특히 나이 들면서 많이 발생하는 무릎 관절염 또는 척추 협착증, 예, 많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누나가 지금 대상 포진이 온 게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 자꾸 재발하면 이래서 다시 현대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0: 예, 그게 원래 재발 잘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 증상만 공제하기 때문에 몸에 그냥 그 바이러스의 포진, 그게 뭐인가 하면 어릴 때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숨겨 있어서 신경절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증상만 아프지 않게 하고 소염하고 이런 치료로는 해결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이 대상 포진 치료 그 증상도 빨리 공제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치료가 따로 있습니다.
2: 아, 이제 예약하고 그럼 월요일날 한번 가보자고요.
0: 네,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내가 우리 내 친구와 가서 저 현대병원에 가서 무릎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가서 두 번 치료를 했습니다.
0: 네.
3: 내 친구 같이. 근데 지금 효과 너무 좋습니다. 이 무릎이 너무 통증이 심해 밤이 자지 못하더니 지금 통증 두 번 치료했는데 통증이 다 사라져서 걸른 뒤로 아주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우리 어제는 세 번 가는 날이 돼서 내일이 열세 날이 돼서 가는 날이 돼서 그래 내일 가자고 전화드립니다.
0: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병을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3: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저 이 무릎 관절이 퇴양성이 그 저 이 관절이라서
0: 예.
4: 그뿐 미드 맞고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약은 뭐지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다만 방송을 통해서 이거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현대병원에가 찾아가 그 선생님 찾아뵈었는데 그 주사를 맞았는데 두 번 맞았는데 지금 완전히 괜찮다만 합니다.
0: 네. 예.
4: 뭐 다음에 월요일 날로 이렇게 도미를 또 하나 데리고 그분도 또 퇴행성 관절이어서
0: 그렇죠. 나이 들면 퇴행성 관절이 흔합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치료해도 그게 그래서 그때뿐이고 낫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예 문제입니다.
4: 예, 그게 그때뿐이지 뭐냐 그래서 뭐 또 그 몇 달 지나가면 또 아파난다만.
0: 예, 현대병원을 가면 그 치료가 다른 데서 소염, 지통하고 봉패 이런 치료인 게 아니라 세포재생료법에 그래서 그 치료가 확실히 효과를 잘 본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4: 예, 그래 내가 내 치료가 잘 되니까 내 또 그거 말해서 그래서 데리고 간다면
0: 예.
4: 예약하십시오.
0: 예, 그렇게 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5: 합시다. 우리 고모부가 예, 그 청결에서 왔는데 그런 대전 포지진에 심해서 예, 거기서 치료를 받았단다. 그런 것도 예, 옷이 쓰리고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거 알고 눕지도 못하고 여기서 예, 앉아있는단다. 진에 고통스러워 듣는 아무래도 동료들이 여러 있거나 예, 듣는 소문에 현대병원에서 치료를 잘한다 하는데 되겠는가 하면서 그래 문의한다.
0: 네.
5: 월요일로 예약해서 예.
0: 그 방송에서 듣는 바와 같습니다. 예. 예. 이런 모든 통증 치료에 있어서 현대병원에서는 다른 병원과 같이 지통제 쓰고 소염제 쓰고 항바이러스제 이런 치료하고 증상만 공제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방법이가 면역각성료법에 예, 또는 부강주사료법, 세포재생료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받은 분들이 모두 효과 좋다고 합니다.
5: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로 예약하고 가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6: 나도 주문가 어제 역시 조금 넘을 때부터 이게 관절이 아파서 고생했는데.
0: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6: 예, 이 무릎 관절 아파서 고생했는데 후에는 어떤 퇴행성 관절이라면 이랬대다 병원을 보이니까 나.
0: 예.
6: 예, 그래서 이건 고생 많이 했어. 앉아도 무릎을 가두지 못하고 앉아도 받거나 일어나기도 힘들고 다리 부들뜨려 가서야 되고.
0: 예.
6: 그리고 중계를 올라갈 때는 한강 짚고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는 더 해서 앉아 내려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어떨 때면.
0: 어, 그 좀 심합니다. 예.
6: 그래서 움직이기도 받고 웬만해서도 중집에서 내려와야 온다 한 집에 말고 그래서 움직이다가 그런지 또 아프고 이랬을 때다 좀 아픈 게 문제라 말하면 되게
0: 예.
6: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방송 듣고서 현대병원에 주사료법을 한 번 받았습니다.
0: 아, 한 번 치료받았습니다. 예.
6: 예. 요즘에는 이제 한 열흘 차에 받고 나서 한 열흘 차지 엄청 좋습니다. 해가지고 아프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예.
6: 그렇다 막 다라는 못 땡기지만 그래도 아프지 않아 얼마나 얼마나 그런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0: 한 번 치료의 효과는 예. 봅니다. 예. 한 번 예. 치료 가지고는 어떻게 다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6: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은 내일 거 한 열 할 일이 있을까 또 월 모레 가겠는데
0: 예.
6: 내가 하고 가려고 그래도 그리고 내 한 가지 또 말할 거 뭔가 뭐 우리 위층에 그 아저씨 좀 많이 한번 보고. 이 통풍이 심해서
0: 통풍
6: 고생한다
0: 예.
6: 그 아저씨 한번 가서 보이고 주사 한번 받은 게 너무 좋다며 아프지 않아 너무 좋다 미랍니다
0: 예.
6: 어, 어른 병원도 있는가 하면 이게 별난 이야기라 미랍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받은 게 이렇게 나왔다면 통신이 난단다
0: 예 그렇습니다
6: 너무 좋았어 예 그래서 병인선 두고리 걸 때겨서는 걸린 게 괜찮았을 때라 그러면서 이게 대단히 좋다며 효과 한번 받은 게 너무 좋았어 이렇게 내보고 감사를 인사를 해달라 이랬대다.
0: 아, 예. 네,
6: 예, 선생님께 감사하다 인사를 드립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6: 나도 원래 이렇게 가겠습니다.
0: 예, 265-2120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6: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7: 예, 여면서 우리마다에 기울림도 있고 귀 잘 들리지 않아가서 예. 부강주사요법 한번 했는데 이야기도 잘 들리고 그 전부 때처럼 귀에서 소리 나던 게 좀 이렇단다.
0: 네.
7: 예, 그래 이런 문제는 예, 그래도 이제는 날마다 지나가면 나이도 먹어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나서 선생님이 이렇다 하는가 어찌는가 가서 한번 더 보이면서 예. 이 옹심이 있지 않까 예, 무거워서 예.
0: 예.
7: 빠지기 타기 힘들단다.
0: 그분이 그럽니까? 예.
7: 예, 그분, 우리마다 내 기댕이 예. 염증 갔을 때 모두 예, 무릎 관절이요, 여수관반 탈출이요, 치료하고 나서서 와서 거기 앉아 얘기라는 게 그리 많더라며. 걔들이 나이 들어서 치료하다 하면 자석들이 웃길래서 지금 한나이라도 젊을 때 가겠다고 예. 그래. 월요일날로 예약해서 한 번 더 가시겠단다.
0: 네. 그분도 아마 좀 좌골신경통에 허리로부터 지금 아래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가 다리뿐이 아니라 엉덩이 쪽으로도 신경 압박 증상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병에 현대병원 치료가 특색 치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치료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병을 잘 치료하고 생활 잘해야 그게 자식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
7: 네, 예. 자기들로 그런다. 내 나이 먹고 병원 가겠다 하기도 우습지 않가 내가 한 나이 젊어서
0: 그게 무슨 예, 우습지 않습니다. 예,
7: 이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예. 귀도 한 번 더 맞으라면 더 맞고 예.
0: 예.
7: 그래 의심이도 치료받겠다고 소리 그래 월요일 날로 예약해달란다 예.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7: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0: 예 말씀하세요
8: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이 현대병원에 대해서 예, 문의합시다.
0: 예. 예,
8: 우리 아바이가 예, 구토할수에서 예,
0: 예?
8: 한번 구토할수에서
0: 아, 예.
8: 예, 예 그래 한번 병원 갔다 온 게 좀 효과 있는 것 같더란다.
0: 한번 갔다 왔습니까? 예.
8: 예, 예 그래 한번 더 가보자고 소리 예약해 줬으면 좋습니다.
0: 뭐 어떻게 지팽이까지 예. 짚고 다니는 정도입니까?
8: 예.
0: 그 좀 엄중합니다. 예.
8: 예.
0: 그거는
8: 예.
0: 예, 한번 치료는 안 됩니다. 예, 한번 해요. 그.

0: 조금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예, 다른 관절병과 달리 예, 이게 좀 치료 과정이 길고 예, 그리고 값도 조금 더 비쌉니다. 15회 한 번씩 6번 내지 7번 치료가 소요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네, 선생님, 이제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래. 그래, 선생님.
0: 예, 가서 그저 가 보는 게 아니라 예, 예, 열정적으로 네. 치료 받아야 됩니다. 예, 이제 한번 가지고 네. 치료 시작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수고하셔. 예, 선생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집에서 예, 이 생선관절이서 한쪽목이 길쎄게 아파서 현대병원에가 두 번 치료받았습니다.
0: 네.
3: 이 다리를 폈다 굽혔다 좀 꾸덕꾸덕 소리 났지 이 양반 다리를 앉지도 못하지 이런 게 있으니 다리를 폈다 굽혔다 좀 소리도 안 나고 예, 그 길쎄게 아픈 게 완전히 술 아프고 양반 다리에도 아프지 않답니다.
0: 네.
3: 서서 걷자 뭐 다리를 내리기 바쁘고 다리에 용물 없이 맥이 없으면 이런데 이선 조금 신용장으로 댕기고 있습니다. 이선은
0: 예.
3: 그때 원래 가서 치료도 받자 그랬다.
0: 양반 다리 하기 힘들다 할 때는 그게 무릎 관절뿐이 아니라 혹시 대퇴골 모혈 기사가 있는지 그것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아 그렇습니다.
0: 예.
3: 어, 기회 알아보겠습니다.
0: 네.
2: 아.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연길시 현대병원 치료받고 지금 모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병들은 흔히 발생하는 무릎 관절염, 척추 협착증, 예, 예, 또는 경추병 또 대퇴골 무혈괴사, 예, 이런 병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그 잘 치료되지 않는 자가 면역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은 류풍수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또는 대퇴골 모혈괴사, 난치성 통풍, 또한 쇼그렌 증후군. 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몸에 눈물샘이나 침샘 같은 이 조직을 면역세포가 실수로 거꾸로 작용해서 공격한 다음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0: 선생님.
1: 네, 말씀하세요. 네,
0: 우리의 보강소사료법이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신 지 오래됐구먼니까.
1: 네.
0: 우리하고 이렇게 우리 여기 앞에 정사에서 앉아놓으니 내 소개란 아이 한 분도 두 분 있고 내 소개란 분도 두 분 있고 다 좋다고 나으신다, 진행하는.
1: 예. 네.
0: 거리, 다 거리지. 그냥 높이지, 뭐, 너희들이.
1: 예.
0: 그래, 우리 또, 언니 한 분이 하고, 또, 우리 또, 뭐니까, 그, 좋게 또, 예, 진화하는 게 또, 발목이 또, 물이 차기래. 하여튼, 예, 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또, 내 해서 도우면은, 또, 입으로 전해가지고, 그래, 뭐, 예, 욕 맞을 때다. 이 부강사료법에 확실히 소문이 납니다.
1: 예.
0: 연변이 큰 병은 있어도 이렇게 좀 난치병 치료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없었구먼.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아니, 그 다음에 네 번 맞고 다섯 번부터는 정말 그동 났을 때까지 책임진다니까 의도가 대단 높다 말인다, 이걸로 원장님이. 선생님도 또 얼마 강의 잘하시니까 어전히 내가 알건데도 선생님이 양손 사는 것부터 해서 어전 20년 넘어진 분은 선생님이 안 보인다. 야, 좋습니다. 어쨌든 강의 잘해서. 그래, 이게 지금까 부강소료품에 한번 맞아서는 딱 아이 됐겠다, 영원히. 두 번째부터 그것 낫기 시작한 게 굉장히 낫다 말인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예? 세 번, 네 번 맞은 그 기준 결과, 그것 다 낫다 말인다. 내가 가만히 볼까. 우리 좋게, 예? 세 번 맞은 게 완전히 낫습니다.
1: 네.
0: 예, 예, 그래. 선생님께 좀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래. 수고하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 무엇인가,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인체 면역세포가 자기 일을 할 대신 잘못 작용한다. 예, 거꾸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우리 몸의 조직을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이 병이가 지금 목전, 예, 예, 이학상의 난치병, 예, 난치에 속하는, 예, 이런 부류의 병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예, 우리 국내적으로 외국에서도 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예, 쇼그렌 증후군이란, 예, 우리 인체 그 눈물샘, 침샘, 예, 이런, 예, 샘을 공격해서 체액이 분비를 감소시키는 질환으로 주로, 예, 눈이 깔깔하고, 예, 입안이 싹싹 말라들어서 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입안에 침이 분비가 적기 때문에 치주염도 잘 발생하고, 예, 음식 넘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기관에도 이게 피부나 관절에 여러 조직을 공격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 병은 특별히 여성이 좀 남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리고 섬유 근육통이라든지 또 난치성 골다공증, 족저근막염, 예, 예, 또한 배체두병이라든지 이게 다 자가면역성 질병으로서 진단은 있어도 치료 방안이 확실하지 못합니다. 예, 그 외에도 난치성 건선, 예, 소보짐이라고 하는 이 건선도 일단 걸리면 별 다른 방법이 없이 스테로이드, 즉 격소가 들어간 약을 바르는 것으로 증상 유지에만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재발하고, 예, 그리고 또 그 밖에 신경성 피부염이라든지 또 루푸스라는 것이 전신의 홍반낭창, 이것도 자가면역성 질환으로서, 예, 전신의 병입니다. 사실, 예, 예, 피로감이 많고 관절의 병, 얼굴에 우선 나비 모양이 홍반이 생긴다 해서 홍반낭창이라고 부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예, 제 전화입니까?
1: 예, 그 라디오 먼저 꺼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껐습니다.
1: 예, 예, 말씀하세요.
0: 예, 한 가지 선생님 담아놨습니다.
1: 예.
0: 내 동이 중풍이 걷는데 어린다고 맞았는데 팔다리가 잘못 쓰고 걷기 용 힘들합니다. 이런 중풍에도 현대병원에서 치료하나 하겠는가 하고 한번 해달란다. 한번 가서 치료를 받겠단다.
1: 오른쪽으로 발음 어떻습니까?
0: 예예.
1: 아, 오른쪽 발을 못 쓰는 거는 왼쪽 뇌 손상에 혈관이 막혔거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0: 또는 이 출혈, 뭐 평소에 고혈압 같은 거라 있었겠죠? 고지혈.
1: 네,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0: 네, 당뇨 같은 거라. 예.
1: 당뇨는 없습니다.
0: 예. 네. 이런 피가 성질이 변했거나

0: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하게 어떤 신통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두들 많이 고생하는데, 예, 오늘 그 가운데서도 장기간 어지럼증 두통이 있고 전신의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예, 이런 분들이 예, 적지 않습니다. 주로 중년 장년분들, 예,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강검진을 해봐도 예, 예, 자기 공명 영상이라든지 예, MRI, CT, 경동맥이 초음파 검사, 또 피 검사 모두 정상입니다. 예, 이럴 때 참 환자는 애매합니다. 예, 이산후 문제 없다, 건강하다고 하지만 예, 어지럼 약을 늘 먹어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예, 환자가 문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 좋겠습니까? 예. 이런 그 여러 그 현대 의료기기로 검사하는 것은 장기 파손이나 혈관의 그 플라크에 빵块이 있을 때 기질적인 병변만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숨겨진 병 원인이나 자율신경 문란과 같은 이런 문제, 특히 미세혈관이 섬유화로 인해서 혈액이 막히면 이런 기기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1: 네.
0: 예, 쉽게 말해 뇌혈류 통로가 좁아지고 신경조절 기능이 망가진 것입니다. 예, 서약은 일시적으로 혈관 확장하고 어지러움을 가라앉힐 뿐 근본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결시 현대병원 치료는 다만 예, 이런 증상만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목이나 어깨, 전신의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그리고 섬유화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율신경 리듬을 예, 안정화시켰습니다. 3년 내지 10년 원인 불명의 어지러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 후에 아침에 일어나 어지럼증이라든지 또는 자세를 바꾸어서 또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예, 이런 증상을 늘 가지고 있는 환자는 예, 연길시 현대병원 1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전민건강 공공봉사 체계를 보완해 체육강국 건설의 기반을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0: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30조 원을 돌파해 17.3% 증가했습니다.
1: 정책 온기와 시장 활력이 겹쳐 오프라인 소비시장의 활력과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0: 안위 지능형 안전보장이 관측과 조기경보 방식으로 도시안전을 수호하고 혁신산업사슬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 뉴스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체육강국 건설을 다그치려면 인민을 중심으로 삼는 사상을 견지하고 인민을 체육사업 발전의 주체로 하며 인민의 건강단련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체육사업의 출발점과 착안점으로 삼고 전민건강단련 국가전략을 관철함으로써 인민의 건강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각지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민단련과 전민건강을 심층 융합시켜 체육강국, 건강중국 건설이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남창시 청산호구 지역사회 체육관에서는 시민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민 옹걸은 이 같은 실내 농구장은 에어컨에 있어 체험이 좋고 운동에 가져다주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전민건강단련 주간 행사를 맞아 점심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사람들의 열정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강서성 전민건강단련 주관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성 340개 이상 체육관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창시는 50만 원의 체육 소비 쿠폰을 투입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원가를 줄여줬습니다. 남창시 체육사업발전센터 호용화 부주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 건강단련 주관 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여러 협회를 조직해 노인과 중년, 어린이 등 각 연령층을 포괄한 건강단련 행사를 전개해 전민체육과 전민건강을 더 잘 결부시킬 계획이라고 표했습니다. 전민체육은 전체 인민이 체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반과 보장이며 체육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2020년 9월 습근병 총서기는 교육문화보건체육분야 전문가 대표 조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인민대중들의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수준이 보다 더 높은 전민건강단련 공공봉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전민건강단련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부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을 4평방미터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국가체육총국 대중체육사 종합조율처 오천문 처장은 전민건강단련 시설 건설은 있다와 없다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좋음과 나쁨의 질적 성격 문제도 힘써 해결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오천문 처장은 신축 대형 체육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소중한 자원을 날로 늘어나는 인민대중들의 건강 증진 소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돌려 인민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부단히 제고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각지들은 대중신변의 건강단련 시설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대중신변의 건강단련 시설의 배치와 건설을 상주인구 총량, 구조, 유동추세화의 접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 안위 등지는 도시에 활용할 만한 공터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육교 아래를 비롯한 기존의 공간들을 미니체육공원 등 운동공간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길림시는 북산 사계절 야외스키장에 연중 섭씨 영하 6도 상온의 우세를 빌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스키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산 사계절 야외스키장 관계자 서홍박은 일부 문화관광 오락 프로젝트를 추가해 고객들이 전문적인 스키 훈련을 받는 동시에 오락적인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루계로 8만여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고 표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건강 자질을 제고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체육 단련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한다면서 체육 단련이 많아지면 꼬마 통통이와 꼬마 근시가 적어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2026 중국 소롱구 개설 행사 전국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기간 롱구기술 등급평가 경연과 무료 진급시험평가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슛경기와 롱구 카니발 등 행사를 설치해 청소년 선수들이 경기 위에 더 많은 교류와 체험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중국 롱구협회 양양 부주석은 소롱구의 본질은 단순히 어린 운동선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노는 과정에서 배우고 도전 속에서 성장하는 체육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체육 기술뿐만 아니라 더욱이 팀워크의 지혜, 규칙을 존중하는 의식, 승패에 대한 침착함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성으로 어린이들은 평생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민건강단련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는 데로부터 건강단련 시설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각기관 군체의 차별화된 건강단련 소요를 만족시키기까지 당면 우리나라는 기반성, 일반 혜택성, 공익성, 전민건강단련

0: 경달련 기본 공공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 역량이 다원화된 전민 건강단련 봉사를 제공하도록 인도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체질 증강, 전민족 신체사질과 생활품질 제고를 목표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속에서 차지하는 체육단련의 중요한 역할을 깊이 중시하고 충분히 발휘시키며 체육개혁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민 건강단련 체계를 보완하며 광범위한 인민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체육건강단련 의식을 증강하고 우리나라 경기체육의 종합적인 실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증강하며 체육강국 건설 발걸음을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시관 총수가치를 발표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화물 무역 수출입은 량원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총액이 30조 1,3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7.3% 증가했습니다. 7월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4조 6,600억 원으로 이미 5개월 연속 4조 원을 넘어섰고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은 17.8% 증가했고 수입은 21.2% 증가했습니다. 세관총소 통계분석사 류대량 사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최고 수준의 압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우수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대외무역의 수출입 증가를 강력하게 뒷받침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상반기 량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증가률은 상반기보다 2.3%포인트 빨라졌고 수출입 규모는 5개월 연속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은 17조 4,400억 원으로 14% 증가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리튬 전지, 풍력 발전기 세트 등 친환경 저탄소 제품은 각각 71.2%, 35.8%, 34.8% 증가했습니다. 3D 프린터, 산업용 로봇, 선박 수출은 각각 1.1배, 13.2%, 32.7%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이 깊이 융합되어 끊임없이 대외무역 경쟁의 새로운 우세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류대량 사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서 혁신 역량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7월에는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이 50% 넘게 증진해 전체 수출 증가분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리튬 전지 등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수출은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은 12조 6,900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류대량 사장은 우리나라가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을 능동적으로 확대해 수출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대량 사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신 세계 국가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시행해왔고 수입 규모는 17년 연속 세계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 증가률은 수출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전 세계에 더 많은 우수한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중국의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소비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내면서 우리나라 오프라인 소비는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소매, 몰입형 체험 등 새로운 소비 형태가 소비 확대의 중요한 증량으로 됐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한해의 힘을 비축하다. 오늘은 정책의 온기와 시장의 활력이 겹쳐 오프라인 소비 시장의 활력과 힘을 보태다라는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외식과 미식, 트렌디 소매, 문화 레저, 생활 서비스 등 각종 첫 매장이 전국 여러 지역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소비 시장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북경 왕부정 상권에는 고급스러운 첫 매장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세계적인 유명 치킨 브랜드의 북경지경 첫 매장도 입점해 개업 당일에는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매장에 와서 줄을 섰습니다. 상해 민항구 홍천로의 옛 거리도 곧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소수 고성을 거닐다 보면 작은 다리와 흐르는 물, 흰 벽의 검은 기와만이 아니라 수많은 첫 매장, 첫 선보임, 첫 전시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트렌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시장유통과 소비연구실의 의소화 주임은 오랫동안 많은 상권이 업태가 비슷비슷하고 쇼핑 경험도 천편일률적이라는 난제에 직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급 첫 매장이 끊임없이 실제로 들어서면서 마침내 소비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도시마다 유일무이한 소비의 표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온기와 시장의 활력이 겹치면서 2026년의 소비 장편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 점차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련의 소비 촉진 정책과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재 보상 판매 정책은 소비 시장의 기본 기반을 안정시키고 매출액 1조 2천억 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유상세금 계산서 시범 사업은 소비 의지를 높여 전국적으로 8억 6천만 회 이상 참여했고 참여한 행사에 세금 계산서 금액은 3,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출국 세액공제 2.0판 정책은 입국 소비의 활력을 되살렸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해외 여행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에스파냐 관광객 이시아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일부러 서안의 과학기술 매장에 들어가 중국의 과학기술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했습니다. 이시아는 중국의 과학기술 제품이 정말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소셜 플랫폼에서 관련 콘텐츠를 자주 볼 수 있어서 이번에 일부러 와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많은 제품이 디자인이 세련되고 성능도 매우 안정적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상무부 시장운영 소비촉진사 양목 사장은 오프라인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 수급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시장의 활기를 되살리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오프라인 소비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을 갖춘 지역이 스마트홈과 스마트 로봇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전시 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판매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원해 첨단 기술을 더욱 체감하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소비 중심 도시의 선도 견인 역할을 발휘시켜 중국의 특색과 문화적 매력을 지닌 소비 장면을 조성할 것입니다.
1: 진흥형 주택이 주거 경험을 최적화하고 전유 감지 시스템이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오늘의 활력 중국 현장 조사는 안위승을 찾아가 과학기술 혁신 성과가 연구실을 벗어나 주거 생활과 도시 운영의 다양한 현장에 자리 잡고 동시에 잠재력이 뛰어난 과학기술 혁신 산업 사슬을 육성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디지털 물길이 작은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기존 주거 단지도 전방위적인 승격과 개조를 맞이했습니다. 안전보장, 주거, 운행, 수호체계가 모두 진흥화되면서 일반 주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스마트 좋은 집으로 조용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안위송의 주택 소유자 작소하는 진흥형 주택의 체험자로서 현재의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주택 진흥형은 온으로 주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치유되는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전을 위한 디지털 방어선도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안위합의한 부동산 기업 관계자 요지는 일체형 진흥형 안전보장 시스템을 갖추면 위험 상황이 감지되는 즉시 입주자에게 경보 정보를 발송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 냄비가 타고 있을 때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위험을 초기에 차단하는 방법 등입니다. 진흥형 감지기를 창문과 연동하여 가스가 누출되면 창문을 통해 신속히 희석됩니다. 용수 안전 측면에서는 수침 감지기와 연동 자동 차단 밸브 기능을 설치해 누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물이 차단됩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주민 생활의 다양한 현장에서 진흥형 안전 보장 방법을 통해 주거 안전의 최저선을 지킵니다. 안위성 주택도시 농촌건설청 주택산업화 촉진센터 주임 정무금은 주거 공간의 지능형 시나리오가 대규모로 구현되면서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광범위한 현장도 마련돼 혁신 성과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0: 거대한 산업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전은 좋은 집의 핵심 기초입니다. 안위성은 과학기술과 산업 오체를 충분히 활용하고 위성 원격 감지, 무인 충량, 지능형 감지 단말 등 다양한 데이터 융합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전 용역을 망라하는 립체조 고정밀도 주택 안전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좋은 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일상적인 전주기 지능형 안전 보호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안위성 1,675만 채 주택이 디지털 파일을 구축해 주택 전 생애 주기 지능형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청와대와 합비공공안전연구원 관측센터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 가스 지점에서 경보가 점등되면서 실전적인 위험 부담 분석이 즉시 시작됐습니다. 연구원 량광화 부원장은 수만 개의 자체 개발한 감지 장치가 디지털 파수병 역할을 하여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경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안위성 합비시는 공공안전을 과학기술 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시 안전 관리가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예방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합비시 전체에 도시안전산업기업이 302여 곳 모여 있으며 이 중 규모 이상 기업은 80여 곳으로 최근 3년간 산업생산액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내륙하인 타림하의 제27차 생태적 물공급 2단계 작업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신강 위글 자치구는 타림하 하류로에 생태적 물공급을 조직 시행해 누적 총 107억 립방미터에 달하는 물을 방류했습니다. 지속적인 생태적 물 공급은 타림하 하류의 녹색회랑의 생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다졌습니다. 8월 6일 아이리크 타무 수로 입구에 전자식 수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타림하의 최장 상류인 야르칸트하의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은 350km 이상 이어져 호탄하와 합류한 후 최종 타림하 본류에 유입됩니다. 타림하 류역관리국 수량조정관리처의 3급 주임과원인 왕일봉은 올해 타림하 하류로 총 3억 3천만 립방미터의 생태수를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호양림 생태보충수의 주요 수원으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마철의 홍수는 그 자체가 귀중한 수자원이 됩니다. 홍수를 유도해 호양림의 수자원을 보충하는 방식은 주로 사막과 호양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곳은 해당 류역의 천연홍수 저류 지연구역으로 양호한 홍수 자원 활용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하도에 대한 생태적 물 보충 외에도 야르칸트하 류역에서는 류역 사이의 생태적 물 보충도 함께 추진됩니다. 5년간의 물 보충 끝에 한때 하천이 말라붙어 대규모로 고사했던 하라쿤 호양림이 현재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타림하 류역의 야르칸트하 수리관리센터 아드리장 누르마마티 주임은 올해는 류역 간 물 조정을 통해 3천만 립방미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융안파 북쪽 저수지에서 소문을 열면 5일에서 6일 만에 하라쿤 호양림 구역까지 물이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강은 타림하 하류 생태물 공급을 조직 시행해 방류량이 루계로 107억 립방미터에 이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타림하 전류역의 생태물 보충량은 약 39억 300만 립방미터로 천연 호양림 관계 면적은 546만 무, 생태물 공급 영향 면적은 826만 무에 달합니다. 수자원의 정밀한 배분은 메마른 뿌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퇴화 위기에 놓였던 습지에 다시 물빛을 되찾게 했으며 사막 가장자리의 생태 장벽을 더욱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타림하가 수천리에 걸쳐 휘달아온 푸른 생명의 맥락을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부코였습니다.

오늘은 격화되고 있는 브라질과 미국의 비자 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4일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가 이날 브라질 주미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 측이 브라질을 겨냥한 적대적 활동을 고의로 격상했다고 비판하면서 앞서 브라질 측이 미국 두 관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원인은 그들이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브라질 여론으로부터 뉴 멀로주의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미국과 브라질 관계가 긴장됐습니다. 미국 언론이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브라질 주미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 것은 브라질이 7월에 두 명의 미 국무부 관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주 브라질 대사 후보를 브라질 측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6월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하원의장인 공화당 소속 다니엘 페레스를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지만 끝내 브라질 측의 수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윈 외교관계 협약의 규정에 따라 파견국은 수용국에 파견할 예정인 대사관 관장 후보에 대해 그가 실제로 이미 수용국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절차는 비밀에 속하는데도 미국은 브라질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기도 전에 이미 주 브라질 대사 후보의 이름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브라질 측의 수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강제 파견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까지 이미 시작했습니다. 7월 25일 브라질 외교부는 자국이 미국 국무부 장관 보 라일리 반스와 국무장관보 보좌관 샘월 섬슨의 브라질 방문 비자 신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스는 미국 국무부 산하의 민주, 인권, 노동국을 관리하고 있고 샘슨은 해당국의 선임 고문을 지낸 바 있습니다. 브라질 측은 미국 측 관원들의 이번 방문이 10월에 치러질 예정인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측 고위 관원이 전한 데 의하면 브라질은 미국 측 관원의 방문이 브라질 선거에 이의 제기자들을 만나고 그 뒤 브라질 선거 투표 체제의 합법성을 폄하하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 제기에 미리 볼거리를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원은 원래 우파 대통령 후보이자 전 대통령인 자이르 보소나루의 아들 프라비오 보소나루를 만나려고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브라질과 미국의 관계는 줄곧 마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 보소나루는 쿠데타 음모 혐의로 징역 27년 이상을 선고받았고 트럼프는 이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그는 먼저 브라질 정부에 압력을 가해 보소나루에 대한 사법재판을 중단하게 했고 또 브라질에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양국의 공공안전, 무역, 선거 및 외교 현안을 둘러싼 마찰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대통령 룰라 측은 트럼프가 최근 아르헨티나

0: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래와 함께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의 후보 자격을 지지하는 공세를 펼쳐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룰라 측은 10월 대통령 선거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룰라는 8월 5일 인터뷰에서 브라질은 자국의 선거 과정에 간섭하려는 모든 외부 세력에 대해 이미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격화되고 있는 브라질과 미국의 비자 분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모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해 향촌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영하 서길현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한국 증시가 레버리지 소용돌이에 빠진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0: 古人讲文章何为时而著，歌诗何为事而作。所谓为时为事，就是要发时代之先声，在时代发展中有所作为。
1: 방금우리가함께들은습금형총석의연설은2019년3월4일전국정협13기2차회의에문화예술계사회과학계위원합동회에참가했을때한연설입니다네이연설에서총석이는문장은시대에순응해써야하고시는현실을반영해지어야한다는고문을인용했습니다이구절은백거이가원진에게보낸여원구서에서나온것입니다여기서현실을위해서지어야한다는한학부의현실에서격정이생겨난다는현실주의정신을계승한것이고시대에순응해지어야한다에서는명확히시대를강조했습니다참으로뛰어나고명철한견해입니다즉문학은시대모습을반영해야하고문화예술은시대의기질을갖춰야하며문화는시대의정신을반영해야하는것입니다백거이는옛사람들의규범으로자신의새로운경지를열었고한학부이래의현실주의정신을계승하여신학부운동을시작했습니다네신학부운동은선명한시대성과인민성을가지고있어당시큰반향을일으켰습니다실제로당나라중기에원백만이악부에서배우자고재창한것이아닙니다당나라초기와당나라전성기의위대한시인들에하면시선리백과시성두보이들모두가악부에서배우는데능했습니다예를들면리백이쓴음악명구이밤에전량주곡조들려오디그누가고향에대한그리움떠올리지않으리가했습니다네유명한피리곡전량류는사실한악부에서기원되었습니다네시선에비해시성두보는한악부의현실주의정신을계승한창작에서더욱탁월했습니다두보가시성이라고불리는것은시대를고민하는그의마음때문이고시사라할만큼뛰어난그의시가창작때문일것입니다두보를더거슬러올라가두공부가당나라초기사과를강물처럼영원히흘러멈추지않으리라고한이유도바로이러한심오한도리에있습니다사과를사과이라고부를수있는것은그들이화려한필치로시대의목소리를읊었기때문입니다왕발이역사의길이남을등왕각서를쓰고양경이차라리백부장이될지언정한낙서생이되시는아늘이라는식구는당나라전성기변세시의호메론발상이라고할수있습니다락빈왕은더말할것도없겠지만그가일곱살때쓴거위야거위야거위야구부린목으로하늘의노래하네라는시에서중국아동시가의계몽이시작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2: 네습금형이좋아하는전고제7부시대전진의나팔소리문화건설편다섯번째부분들으셨습니다
3: 작은불꽃하나는우리의손끝을따뜻하게해주고활활타오르는모닥불은우리의지친몸을따뜻하게해줍니다한방울의물은우리의입술을적셔주고힘차게흐르는장강은만무양전을관계합니다한사람은한날락의음악을연주하고교향악단은웅장한음악을연주합니다한지역의풍토는그지역의사람을기릅니다여러민족이함께단결진보하고함께번영발전하는것은중화민족의생명이고역량이며희망입니다
2: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세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해 향촌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능하 석일현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반산 아래 호로하 기석, 능하 회족자치구 석일현 장대보 홍군장정회사 기념원의 삼군회사 기념관에는 회족과 한족 형제는 한 가족과 같다는 붉은 비단기가 높이 걸려 있었습니다. 1935년 10월 모태동 동지가 조왕 홍군을 이끌고 이 일대를 지나면서 회족 아웅과 선가집 야화라는 혁명 미담을 남겼습니다. 이듬해 10월 22일 홍일박명군과 홍이박명군이 장대보에서 승리적으로 합류했습니다. 2016년 7월 석건평 총서기는 장대보를 찾아 깊은 정감을 담아 위대한 장정정신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풍모를 생생하게 반영한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현실과 결부해 이를 잘 개선하고 잘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일현은 총서기의 깊은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혁명정신을 적극 개성하면서 홍색 자원을 잘 활용했습니다. 기념원에서 2.5km 떨어진 곳이 모과구촌입니다. 1936년 홍군이 합류하는 길에 이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홍군 장병들은 스스로 산비탈에 토굴집 23칸을 파고 그곳에서 30여일이나 지냈습니다. 홍군이 떠날 때에는 마을 백성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홍군의 짐을 들어주었고 어떤 이들은 병사들의 손에 삶은 감자와 만두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가구촌의 주민 사광이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성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혁명의 땅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을 안고 사광이는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시작했고 체험교육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고생을 떠올리며 단맛을 생각하는 밥을 맛보고 홍군이 머물렀던 토굴집을 둘러보았으며 또 직접 홍군 쌀국수 한 그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0년 모가구촌은 전국 농촌 관광 중점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석일현이 창조적으로 만든 걸어다니는 사상정치 수업이라는 홍색 연구 브랜드는 최근 7년 사이 누적으로 관광객 740만 1,800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홍색문화관광축제를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홍색문화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석일현에서는 또 붉은 혈맥을 이어 문학의 힘을 되살렸습니다. 석일현 길강진 탕하촌에 도착해 작가 사정파가 창설한 몽란소문에 들어서면 문화적인 기운이 물씬 풍겨납니다. 서원에서 열리는 시회에서 농민 작가들은 혁명 이야기를 깊이 느끼면서 뜨거운 감회를 토로합니다. 농민 작가 선소환은 이렇게 썼습니다. 선가집에 들어서면 곧 전설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총탄이 뚫고 지나간 문짝을 목격하면서 귓가에는 천군만마가 달려오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오성 홍기여, 수많은 영웅들이 피로 너를 붉게 물들였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석일현은 지방 작가들을 조직해 장대보, 선가집 등 혁명 유적지를 찾아 답사하면서 창작 활동을 펼치고 홍색 문학 답사와 홍색 시 낭송회 등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작곡가와 문학 애호가들이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석일현 문련주석 유덕비는 우리는 북과 먹으로 석일의 혁명 이야기를 잘 겪어 혁명 문화가 전만 가구에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일현은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석일현 장대모진 명대촌 당지부석이 유유항은 시설농업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마치고 곧 가동에 들어갈 식용유 가공작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유희황 사기는 명대촌은 홍군이 승리적으로 함류한 곳이라면서 위대한 장정정신은 다 함께 좋은 날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무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을에는 500여 무의 홍매실 생태시범대, 천여 무의 서늘한 채소재배기지, 그리고 36동네

0: 일광 원실을 갖춘 현대 농업 시범원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조성한 함류의 성지, 자가운전 여행 캠핑장 등 시설도 이미 운영에 들어가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홍색 문화를 체험하고 농촌의 정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 문화, 관광의 융합을 통해 2025년 명대촌의 집단 경제 수입은 41만 원에 달했고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9,000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서길현은 유구, 감자 등 특색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2026년 상반기 농림 축산 부문 총 생산액 14억 1,800만 원을 달성해 6.7% 증가했습니다.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6% 증가했습니다. 고원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서길현 당위원회 서기인 유서복은 전현 간부와 군중은 습금형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위대한 장성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발행하면서 농업 강현 건설을 더욱 다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모리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모리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분석과 설명.
1: 네, 오늘은 한국 정치가 레버리지 소용돌이에 빠진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 정치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테마의 견인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다시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 조달 거래와 고레버리지 거래소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해 인기 기술주를 따라 매수했지만 시장이 급격히 하락한 뒤 강제 청산이 촉발되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고 시장 변동성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규제 당국의 반복적인 정책의 영향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금융혁신이 레버리지 신입 장벽을 낮추고 소셜미디어가 투기 심리를 확대하며 젊은 층의 자산 불안이 심화되는 등 여러 현상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규제 당국의 좌우 동요 신호가 불분명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주식시장 규제기관이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추가를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이 오랫동안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와 금융위험방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해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사용 문턱을 낮춰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 수익률이 낮은 등 요인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부분의 상장기업은 평가가치가 국제 동종업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할인이라고 불립니다. 오랫동안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더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리고 ETF와 파생상품 등 투자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시장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규제는 순환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 시장에서는 규제 당국이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을 유지하기를 바람으로 일부 제한을 적절히 완화하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에는 제한을 강화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규제 당국의 완화된 제한을 흔히 당국이 시장 흐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위험 선호를 높이고 심지어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 시장에는 이미 대규모 자금 조달 물량이 축적되어 있어 일단 주가가 급락해 자금 조달 계정이 경계선에 닿으면 강제 청산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워 하락, 청산, 재하락의 부정적 피드백 순환을 형성합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분석가들은 한국 자본시장이 하나의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시장이 오를 때마다 규제 정책이 완화되는데 이는 시장에서 위험 선호가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규제 당국은 레버리징 압력이 심화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규제 정책은 난관에 빠졌지만 공급 측의 금융 혁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금융시장은 레버리지 투자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해왔습니다. 신용융자, 신용융권에서부터 두 배, 세 배의 레버리지 ETF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해외 고위험 상품에 이르기까지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손쉽게 원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거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품의 등장은 어느 정도 한국 정부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금 유출을 줄이려는 목표에 부합합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배경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 규제 당국은 비중이 큰 기술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승인해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의 하루 변동폭의 두 배에 달하는 수익 노출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 유형의 상품이 상장된 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속도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러한 단일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오를 때는 추격 매수하고 하락할 때는 급락시키며 장 마감 무렵의 거래량과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키워 규제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시장이 잦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청산한 뒤 한국 규제 당국은 단일 주식 레버리지 거래의 증거금 요건을 강화하고 새로운 단일 주식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을 금지했으며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 투자 한도 제한 등 조치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셜미디어, 경제방송 진행자 및 투자 커뮤니티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든 인공지능이든 미국 기술주든 암호화폐든 한국의 여론은 투기를 부추기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적절한 레버리지 활용은 심지어 하나의 투자 역량으로 보장되기도 했지만 그 내재적인 위험은 강화되었습니다. 불안의 확산이 고위험 선호를 자극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왜 레버리지를 늘리면 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기꺼이 믿었겠습니까? 네, 최근 몇 년간 한국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된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부진했기에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자본시장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 점차 놓치면 뒤처진다는 심리

금융시장에서 높은 위험 선호로 유명했으며 국내 주식을 고레버리지로 매매할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의 고배수 레버리지 ETF나 변동성이 큰 기술주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에도 적극 참여하여 매우 투기적이고 작은 자본으로 큰 자본을 노리는 거래 심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높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산 증식과 계층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집단적 불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울 수도 있지만 손실도 몇 배로 키울 수 있어 강제 청산과 시장의 압도 위험을 매우 쉽게 초래합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 투자자 자금 조달 열풍이 반영하는 것은 이미 자본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 사회적 이동성의 완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 근본적인 모순까지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레버리지는 결국 경제성장을 대체할 수 없고 건전한 자본시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는 도박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경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

0: 안녕하십니까? 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선생님 모시고 또 감로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애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징, 약품이 특징상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이런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장약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즉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예, 요즘처럼 계절이 또 변하면서 몸 상태가 안 좋다. 특별히 지금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또 변화가 생깁니다. 이 계절이 변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시면은 약품이 원래 쓰던 것과 또 다르게 배합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약이라 할 때에는 약품이 독창성하고 문화적 배경, 특히 좀 특별한 자연 조건하고 전면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런 정기화한 약방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장약을 쓰면서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지도해 드립니다. 예,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예, 우리 장약을 쓰는 분들은 안심하고 장약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을 치료합니다. 예, 소화불량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변비라든가 두통, 예, 어지럼증하고 관절통, 눈질환, 예, 특별히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예, 요즘 같은 이런 계절에 좀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약품을 잘 배합해서 쓰면은 또 큰 병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 이런 계절성 변화에 좀 민감한 환자분들에게는 예, 인체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또 모든 순환을 통하게 하는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 창제를 요즘에는 배합에 쓴다 할 때에는 큰 변화, 치료가 좀 빨리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이 치수의 전주화를 보면은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하면서 경락을 활성화시키고 기혈을 조화롭게 하기 때문에 머리가 우선 먼저 맑아집니다. 예, 그리고 막혔던 이런 순환 장애들을 통하게 하면서 뇌졸중이 있거나 혹은 마비 증상이라든가 반신불수, 예, 간질병, 뇌출혈, 뇌진탕, 예, 심장병하고 고혈압 등 이런 심내혈관 질환하고 신경계통 치료에서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알이 공농 주체에서 첫 번째는 진정 효과하고 항경련 효과입니다. 예, 우리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기억력 상실에 대한 이런 치료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뇌혈류량을 증가시켜주면서 혈소판이 응집을 억제시켜서 혈액이 점도로 낮춰줍니다. 예, 요즘은 갑자기 예, 입추가 들어서면서 이 혈액이 점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혈전이 형성되는 거 억제해주고 뇌혈액순환장애라든가 혹은 뇌세포에너지 대사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뇌신경하고 뇌혈관에 관계되는 이런 증상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뇌혈허증하고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순환장애를 개선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예, 지금

0: 우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 분들이 일단 나는 중풍이 올까봐 근심된다 혹은 치매가 올까봐 근심된다 이런 분들은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은 이런 근심이 없이 도로내는 무사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미세 순환하고 혈류를 개선시켜서 모세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뇌졸중이라든가 마비 증상, 뇌경색이 림상 치료에서는 가장 좋은 치료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화는 아주 뚜렷하게 뇌 손상 후유증을 감소시키면서 뇌 부종을 내려서 신경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도 감도상 약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 거면 예, 저는 예, 만성 위병에다가 예, 저기,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그 위장도가, 장도가 나빠나서 예, 영고생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아이들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예, 음식을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속이 터지 하고 더불어가고 예, 그리고 예, 입에서 냄새 납니다.
0: 네.
2: 그리고 예, 조금 어찌면 예, 자꾸 꿀꿀이 나고 예, 탄 거 매운 것도 못 먹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자꾸 꿀꿀이라니까 어디 친구들이 있는 데도 놀라가서 예, 영상으로 봐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 변비가 심해서 예, 하루 한 사흘에 한 번씩 변을 보는데 영 속이 터지사고 찌간 게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일하다가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저기 당 감사장약 이 회사에 가서 예, 그 당대표한테서 지도를 바꾸서 예, 두수 다시 하고 예, 장대하고 예, 망대를 줍대다. 그래서 네. 그거 이건 두 달가량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영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네. 우선 먼저 예, 속이 터지자고 소화해야 되던 게 잘 되고 예, 입에서 냄새 나던 게 없어지고 예, 골고리도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저는 네. 많이 예, 났습니다.
0: 네.
2: 그리고 우선 먼저 뭐에 좋은가 하면 예, 배에 찬 바람이 다 내인대로만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그게 없어지니까 되나 이 위에서 모든 증상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변비도 해결되고 하니까 되나 이 예, 변이 잘 통하고 하니까 되나 잠도 잘 자고 예, 그 속이 푹 꺼지는 것 같은 게 예, 가벼운 게 영 편안한 게 영 좋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저기 오랜 위병이 돼가지고 예, 어쨌든지 조금만 불편해 어제도 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2: 예, 이렇게 좋은데 난 또 간염까지 있어가지고 예, 오른쪽 옆구리 자꾸만 아프면서 그러던 게 그것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간을 보호해주면서 소화계통 질병 전문적으로 전면적으로 치료합니다.
2: 그렇습니까?
0: 예.
2: 그래 그런지 그거 먹은 게 예, 간이 오른쪽 손에 자꾸만 예, 저기 손이 오른쪽으로 자꾸만 가고 뒷산들이랑 키워서 그랬는데 그 증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0: 예.
2: 예, 그리고 눈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나, 이번에 활동 있습니까?
0: 예, 활동은, 예, 그, 예, 있습니다. 그,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0: 예.
2: 그래,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니까, 나, 계속 완전하게 났을 때까지 쓰려고 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안녕하세요. 좋은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도 장약을 쓰고 있는데 효과용 좋습니다.
0: 네.
3: 장약 쓰기 전에는 위가 나빠가지고 밥 못 먹으니까 용 맥였고 어딜 나가기도 싫고 이렇던 게 이 장약 이 약 쓴 다음부터는 밥을 잘 먹게 하면 맥도 나고 머리 아프던 것도 머리 아프고 힘 나던 것도 많이 나사지고 예. 다리 지올라던 것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0: 네. 어느 약을 썼습니까?
3: 에 치수의 전주환하고 저주다시하고 화신거부의 망제.
0: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런 예. 증상이 없어집니다. 예.
3: 게 그런 옷이 이 지금 내 거기다 보태 쓰는 게 허술이냐완.
0: 예.
3: 이 이거 같이 쓰는데 뭔가 네 가지 네 가지로 더 쓰지 말라 해서 그랬는데 어느 거 제외하면 좋겠는지 몰라.
0: 아이 그거 이 허술이냐완은 그 증상이가 지금 무슨 증상이 있은가?
3: 밤 섭외를 찾아서.
0: 예, 그래, 그건 아직 써야 됩니다. 예?
3: 써야 됩니다.
0: 예, 그 다음에 지금 치수에 있습니까?
3: 예, 치수에 있는 줄 아는.
0: 예.
3: 가을에 한 번씩 먹습니다.
0: 그리고 예.
3: 소주다시 하고, 망제는 하루 건너서 먹고.
0: 예,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 네 가지라 해도 예, 그, 이 하루에 네 가지 아이 드시잼까? 예.
3: 예, 하루에 네 가지는 아이디.
0: 예, 그러면 된다고 다 써야 될 이야기입니다.
3: 그렇습니다.
0: 예, 예.
3: 예. 아예 뭐, 하나 더 물어봅시다.
0: 예, 예.
3: 이 장약으로 이 귀에서 소리 나는 이게 어떻게
0: 해결이 됩니다. 지금 며칠 썼습니까?
3: 이거 두 달.
0: 치수의 전주 안 하고 화신 그 후에 며칠 썼습니까?
3: 그거 두 달 조금 더 썼습니다.
0: 예, 두 달 썼는데 그 귀에 소리 나는 게 그대로인가?
3: 예, 그게 어제.
0: 변화 없은가? 불면증은 개선됐은가?
3: 예, 불면증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0: 예, 불면증은 개선됐는데 귀에 예. 소리 나는 거는 그대로 귀 한 짝인가 두 귀다 예. 그렇습니까?
3: 아, 한 짝이 오른짝이만.
0: 오른쪽만 그렇습니까?
3: 예, 예.
0: 아, 그리고 오른쪽이 그, 이 좀 뻣뻣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귀에서 소리만 나오고 오른쪽 눈은 어떻습니까?
3: 눈이, 아이 좋습니다. 눈이.
0: 지금
3: 오른쪽이다.
0: 어.
3: 글씨 좀 부옇게 배우면서 그렇습니다.
0: 오른쪽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3: 꼭 모르겠습니다. 딱 더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도 별로 비슷한 것 같은 게.
0: 그러면 예, 아직 단계로 좀 더 쓰셔. 그 약간 두 달씩 썼습니까?
3: 예, 두 달 조금
0: 썼습니다. 결국 두 달을 이제 두 달을 더 쓰고 예. 그리고 예. 딱 귀의 문제만 해결하자면은 거기다 원래 알수오의 쌍후안을 써야 됩니다.
3: 예.
0: 예. 그 눈이 이 통새 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3: 아, 그런 건 없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이 그 쌍후안은 같이 쓰면 또 더 빠릅니다. 먼저 그대로 쓰셔. 그대로 예. 쓰다가 예, 두 달 더 쓰고 그 다음에 약을 다시 배합하면 됩니다.
3: 예. 예.
0: 그렇게 하세요.
3: 예.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기 그 당약 예, 거기서 하는 그 광고에 심장병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0: 예, 신장 지금 효과용 좋습니다. 요사이 높은 분들이거나에 그리고 예. 만성 신장염이 있거나에 소변이 좀 불편하거나 이럴 때 용 효과 좋습니다. 어떤 증상 있습니까?
4: 우리 친구인데
0: 예.
4: 밤 소변은 단 한 번 그것도 말할 여지 없고 그분 잘 때도 없대요.
0: 예, 그런데 용 빠릅니다. 이 예. 허즈리뇨완하고 런칭 망제를 쓰라 하죠. 결국
4: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0: 예.
4: 그래 앉아서 잘 수도 없대요.
0: 지금 그
4: 요즘엔 더 하대요 또.
0: 예, 그 환자는 예, 심장과 신장 다 같이 예. 지금 좀 오란병입니다. 그 정도 예. 됐으면 예.
4: 예, 오란. 아니도 무슨 병 이 저희 병원에 입원했다 올해도 또 저기 시병원에도 입원했다 한 것도 별로 낫지 않대요.
0: 그러면 예. 연결시내 뿐이지요? 예?
4: 아니 농촌에 있어요.
0: 농촌에 있습니까?
4: 예. 그래서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친구하고.
0: 그러면 예, 그 한다는 먼저 소변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여기 런칭 망제하고 허즐리뇨완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심장이 그렇게 바쁘면 숨도 올라오기 바쁘고 맥도 똑 떨어지고 또 요즘에 이 날씨 변화 있을 때 이 신체가 더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4: 날이 더우니까 더하대요.
0: 예, 날이 또 더우면 또 추운 변화 생기고 이럴 때 심장이 더 바빠합니다. 그래서 예, 그분은 치수의 전주환하고 혈압은 어떻단가?
4: 혈압은 당뇨 좀 있어요.
0: 당뇨 있습니까? 당뇨는 예, 이제 허즈리뇨완하고 그 런칭 망주에서 됩니다. 그리고 예, 치수의 전주완 요 세 가지 쓰셔. 예. 예, 그러면 이 그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4: 선생님, 그러면 환자는 모아도
0: 예, 됩니다.
4: 사람 대를 해서 얘기하고 약 줄 수 있어요.
0: 예, 예, 됩니다. 예. 예. 증상 예. 다 알고 있으니까니.
4: 예.
0: 예, 그래 덕길 장약방 내리 가십시오.
4: 예, 예.
0: 예, 그렇게 예. 하셔.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예서 눈이 못 생기셔가지고, 소리. 눈이 항상 좀, 예, 뿌옇고, 가렵고, 좀, 무슨, 통증도 좀 있고, 깨운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0: 네.
5: 그러면서, 네, 어쨌든 눈이 통증도 있고 하니까, 여기 막아지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장약방에 가서 약을 여러 가지를 추천받아가지고, 뭐 썼는가, 뭐, 지소의 전주 아래다가 그 뭐니까 깨까 닝모스
0: 수류화
5: 예 깨고 예. 홍화 진간 예. 쌍화이도 이래 지금 제가 제일 먹었는데 한 20알 먹으니까 예 이 지금 눈이 저 뭐니까 가렵고 통증이 좀 있고 저 눈에 붉은 물도 좀 많이 나오고 예. 이렇던 게 그게 좀 많이 좀 적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5: 예, 그리고 지금 예, 40일이 우선 되니까, 눈이 뿌옇던 것도 예, 지금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예, 뿌옇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이 더 먹으려고 합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거의 지수의 전주화는 이 모든 순환을 통하게 하기 때문에 눈에 아주 좋습니다. 이 눈이란 건 예. 우리 인체 오장육부가 막혀가면서 눈에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밍모스 류어와는 우리 열혈, 이 혈이가 좀 뜨겁고, 예, 이런 질환 전문적으로 치료하면서 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홍화 칭강화는 간하고 신장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눈질환을 치료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하면은 이 눈병의 원인도 치료하고 증상도 같이 치료합니다. 예.
5: 그래서 소위로서는 무슨 약을 넣고 눈에 무슨 먹는 약도 먹고 해도 어제 무슨 별도 무슨인가 효과도 잘 못 보고 그래서 그래라 말지 뭐.
0: 예.
5: 이거 먹으니까 이게 좀 효과 납니다.
0: 그 이거 원인을 같이 치료하기 때문에 예. 우리 나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들은 예? 이런 장약을 치료하면 빠릅니다. 빠르고 또 몸에 손상도 없고 전면적으로 또 치료됩니다.
5: 예,
0: 네,
5: 제일인 것 같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약방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5: 알았습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 동생이 저 암 수술을 작년 해서 자궁암 수술을.
0: 네.
6: 근데 저 무슨 약을 무슨 것도 먹고 무슨 것도 먹고 먹지 말란 거 아니 먹고 먹고 그런데도 저 몸이가 형식이 나요.
0: 아, 몸이 붓기입니까?
6: 붓긴 것처럼 용 배란 살 배란 용 살이 세게 올랐어요.
0: 아, 그 소변도 이렇고이
6: 소변 이런데 혈압은 높아요.
0: 혈압이 높고
6: 좀 나쁘고 예예. 예.
0: 그 뭐 식사를 좀 땡기 한가?
6: 예, 식사를 세게 해요.
0: 아, 그 조금 이 네, 나이 어떻게 된가?
6: 66이.
0: 아, 그렇습니까? 그 당뇨 없고?
6: 모르지 예. 당뇨는 있단 말이 없을 때다.
0: 그 당뇨 검사를 한번 해보셔.
6: 예.
0: 예. 그 위 아프다는 소리를 아예 한가?
6: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절제라서 못 먹기 막 했댔습니다.
0: 아, 그 대사질화 있습니다. 예. 그래서
6: 무슨 먹으면 됩니까?
0: 지금 예, 그렇게 수술을 했다면 먼저 써야 되는 약은 런칭 창제입니다.
6: 네.
0: 예. 런칭 창제를 쓰면서 예, 이 런칭 망제하고 런칭 창제를 쓰면서 그, 이, 저기, 나, 그런 거, 자궁이, 자궁계가 완전히 없은가?
6: 예.
0: 예. 그러면은, 이, 그, 배 영 참다, 배.
6: 예.
0: 예, 배 차서, 이, 스류르르 완, 이 세 가지를 같이 쓰셔.
6: 어,
0: 예. 근데,
6: 그, 심장량은 안 먹어도 될까?
0: 지금 그게 문제 아닙니다. 지금 전, 진 나이가 확실하지 못합니다. 60몇 치면 언제는, 예, 예, 그 식욕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당뇨 검사를 한번 해보고, 예, 예. 그 혈지도 검사해보고 한번 해보셔. 그리고 또 한번 더 배합하면 됩니다. 지금 쓸 약은 창주의 망주의 서류로 아닙니다.
6: 예, 창주의 망주.
0: 예, 그리고 예. 이 좋기는 또 결장약방 한번 오셔. 최근에 검사한 이런 검사 그 결과 있으면 다 가지고.
6: 예.
0: 예, 그리고 이 그 수술할 때 입원했던 재료도 가지고 이
6: 예.
0: 이래고 덕길 장약방 찾아오셔. 환자를 예. 한번 보면 더 좋습니다.
6: 예.
0: 예. 집이 연길이죠, 예?
6: 아, 예. 네. 천에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그 위치는 찾을 만하죠, 예?
6: 예.
0: 예. 그 찾아서 내일이 오십시오. 그 잘 보고서를 배합하기쇼, 예?
6: 예.
0: 예. 그렇게 예. 하시오.
6: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우리 그, 또, 아이가 이렇게 그런 단위에서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니까, 원래 평상시에도 용 매겼고, 방공실에 항상 있으니까 매겼고, 이렇다는 게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동안 검사한 게 지방간에 담남이 나쁘다, 제구먼.
0: 네.
7: 그러면 아침에나 일어나면 이발 싹 마르고 쓰겁고 하면, 그 다음에 이, 기름 붙이도 잘 땡기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러면 옆구리도 별로 결사해가지고 그래서 내 그런 내보고 자기 어제 병원 약도 먹고 약방에가 약 싸 먹어도 안 낫더라면 마담에 방송 잘 듣는 게 그런 좀 알아봐 달래서 그럼 니야 그 영 그 도끼리 장 약방 찾아가라 공원 거기 뭐 정문에서 한 50m 올라가면 된다 하더라 그래.
0: 네.
7: 그리고 거기 간 게 장 대표가 그 뭔가 수관전항의 련신 상대의 망대 수술한다.
0: 네.
7: 그리고 한 50일 먹었는데 지금은 소화도 잘 되고 입안도 그 쓰고 마르고 하던 것도 이렇고 좀 이렇게 옛날만 좀 매기도 나고 그 다음에 소화 잘 되니까 밥도 더 잘 먹게 되고 기름이라 술튼 기억에도 자연적으로 얻어는 조금씩 먹게 된다 하더란 말이야.
0: 네.
7: 그래서 계속 더 먹겠다고 내보고 이번에는 가지않고 배달해 줄 수 있는가
0: 예,
7: 물어봐.
0: 배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오시고 예, 그 다음번에는
7: 예,
0: 배달.
7: 찾아가서.
0: 예, 수간 전항은 3개월을 쓰십시오. 예. 3개월.
7: 3개월 쓰라
0: 예, 3개월 쓰고 그 다음에 또 지방가에 어느 정도인가 또 전파해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런칭 망주하고 창주에는 그냥 써도 됩니다.
7: 알았습니다.
0: 창주에는 사흘에 한 번 쓰고 예? 석 달 예. 후부터는 망주에도 두 달에 한 번 써도 됩니다.
7: 아, 일주일에 예. 한 번씩?
0: 예, 예. 그렇게 예. 조절하면서.
7: 주간전항은 석 달입니다.
0: 예, 예. 예. 90날에 한 개로 좀 이 치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저 수간전항도. 예, 그러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 화암하면서 쓰셔, 예?
7: 예, 예, 예. 예. 아무리 사무실에 뒤서 앉아있어 그랬는지 별로 예. 소화다.
0: 그러면 운동하고 식이요법 같이 결합하라 하셔. 그럼 예. 더 빠릅니다. 예. 예. 예.
7: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이 치수의 전주 환우 본다 할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우리 질병이라 할 때는 인체의 균형기가 깨지면서 무너지면서 발생합니다.
1: 네.
0: 예, 특별히 신경계통하고 순환계통, 예, 기와 혈이 순환이 지금 막히거나 또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진 거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특히 신경을 진정시켜주면서 경락도 활성화시키고 혈압도 조절하고 급성신장성 고혈압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유전성 고혈압에 대한 이런 예방하고 치료 효과도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어떤 분들은 가족사가 있는 분들은 혈압이 약간 높아도 벌써 40부터 서약으로 혈압약으로 공제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예, 우리 치수의 전주화를 쓴다 할 때에는 이런 유전성 고혈압 치료에서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예, 서약을 그렇게 일찍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치수의 전주 완화는 뇌 신경 조직 세포도 보호하고 수복시켜주는 효과가 뚜렷하면서 뇌 신경 기능까지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예, 지금 우리 치수의 전조할 수 있는 분들은 아, 나는 정신 상태고 좀 영 안 좋고 또 기억력도 많이 떨어질 텐데 치수의 전조화를 쓴 다음에 많이 돌아왔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치수의 전조화는

0: 마음이 기억력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기분이 같이 좋아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치수의 전주화는 뇌신경세포가 손상된 후에 기억력 감퇴라든가 혹은 이 언어능력, 계산능력이 좀 떨어져서 근심 걱정하던 이런 분들에게 또 효과를 아주 선명하게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혈압 조절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모두 고혈압 환자와 이 장기적으로 항응고제를 쓰는 분들, 예, 혈압이 항상 불안정해서 높았다 낮았다 하는 분들에게는 예, 우리 치수의 전주화를 쓴다 할 때에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이야기예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어느 맑은 날 곰나라 학교에 친구들이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있었어요. 바로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1: 대부분 친구들은 재빨리 봉투를 열고 성적표를 들여다보았어요. 우와, 난 A 받았어. 나도 B야. 친구들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묻어났어요.
0: 그런데 작은 곰은 달랐어요. 작은 곰은 자리에 앉아 봉투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마치 봉투 안에 폭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1: 작은 곰은 심장소리가 들릴 정도로 몹시 긴장했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에서 성적표를 꺼냈어요. 첫 번째 과목 어문 D, 두 번째 과목 수학 D, 세 번째 과목 역사 D, 네 번째 과목 자연 D. 작은 곰의 눈은 점점 커졌어요. 체육만 빼고 모든 과목이 D 등급이었어요.
0: 체육만 겨우 A. A를 맞은 작은 곰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작은 곰은 원래 학교에서 운동을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축구팀 주장이자 스타 골키퍼였어요. 달리기도 가장 빠르고 야구도 최고였으며 체조는 원숭이처럼 아주 민첩하게 잘했어요.
1: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작은 곰은 운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적이 나쁘게 나온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곰 아빠와 곰 엄마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0: 방과 후 작은 곰의 동생은 버스를 기다리며 좋은 성적표를 들고 아주 신나 있었어요. 그는 오빠에게 자기 성적을 자랑하려다가 오빠의 얼굴을 보고 그만 말을 멈췄어요. 표정만 봐도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1: 작은 곰은 눈이 흐리멍텅하고 걷는 모습도 로봇처럼 굳어 있었어요. 버스에서도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생 곰의 친구가 물었어요. 너네 오빠 왜 저래? 동생 곰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험을 완전히 망쳤대.
0: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곰은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곰 아빠에게 건넸어요. 곰 아빠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2: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는 난생 처음 본다.
1: 곰 아빠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어요.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도 깜짝 놀라 날아갔고 이웃집 동물들도 귀를 막았어요.
0: 곰 아빠는 화가 나서 계속 꾸중했어요.
2: 너 정말 부끄럽지도 않니? 내 아들이 이런 성적을 받아오다니. 앞으로 외출 전면 금지야. 텔레비전도 핸드폰도 유희도 축구도 스케이트보드도 모든 운동을 다 못해.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절대 안 돼.
1: 작은 곰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 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축구공, 스케이트보드, 게임기, 운동선수 포스터. 하지만 지금은 모두 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0: 그날 저녁 집안은 온통 슬픈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작은 곰은 공부하려고 앉아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해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곰 엄마가 곰 아빠를 불렀어요.
1: 여보,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작은 꼬미 공부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요.
0: 꼬마빠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 아,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운동만 잘하는 걸 보며 좋아만 했지 공부까지 신경 쓰지 못했어요.
1: 다음 날부터 가족 모두가 작은 곰의 공부를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곰 아빠는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주었고 곰 엄마는 과학 프로젝트를 도와줬어요. 동생 곰은 오빠가 단어를 외우는 것을 함께 도와줬어요.
0: 처음에는 다들 조금 힘들었지만 점점 함께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니 훨씬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1: 몇 주 뒤 작은 곰은 수학 시험에서 B학점을 받았어요. 과학 프로젝트에서는 A를 받았고 다른 과목 성적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0: 곰 아빠는 작은 곰을 불러서 말했어요.
2: 이제 내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약속해라. 앞으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잘하겠다고.
1: 작은 곰은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 네, 다시는 낮은 성적표 받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게요.

0: 친구들도 가끔 공부가 힘들고 성적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즐겁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1: 만약 성적이 좋지 않아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작은 곰처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가족과 함께라면 공부도 더 즐겁고 마음도 더 든든하답니다.
0: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는 용기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파블리나의 용기인데요. 피아노를 사랑하는 소녀 파블리나의 성장 이야기예요.
1: 파블리나의 용기. 파블리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른 가시나무 가지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의 집은 아빠와 세 명의 씩씩한 오빠들, 남자들만 가득한 집이었어요. 집에는 남다른 이상한 규칙이 있었는데 설거지부터 빨래, 집안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운동 시합으로 승부를 정해 정하는 것이었어요.
0: 막내이자 유일한 여동생인 파블리나는 언제나 힘겨운 싸움에서 지기 일쑤였어요. 매번 시합에서 지고 나면 온갖 집안일이 고스란히 파블리나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그녀는 말없이 혼자 모든 일을 짊어지며 지내왔어요.
1: 어느 날 저녁 파블리나는 얼굴에 푸른 멍이 든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가 걱정스럽게 누가 다치게 했는지 물었지만 파블리나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0: 사실은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누가 할지 격투기로 정하다가 오빠들과 힘겨루기를 하며 생긴 상처였거든요.
1: 오랜 시간 조용히 생각에 잠긴 파블리나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제 피아노 그만 칠 거예요.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래요. 대신 격투기를 배워서 스스로 나를 지킬 거예요.
0: 오빠들은 갑작스런 말에 폭소를 터뜨렸어요. 섬세하고 여린 파블리나가 격투기를 배운다니 우습기만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딸의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받고 참아왔는지 깨달았어요.
1: 결국 파블리나는 망설임 없이 격투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격투기 감독님은 어린 소녀가 장난삼아 온 줄 알았지만 금방 파블리나가 남다른 강한 의지와 숨겨진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그의 왼손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해서 누구도 쉽게 당해낼 수 없었어요.
0: 몇 주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운동 시합 판세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항상 지기만 했던 파블리나가 오빠들을 상대로 이기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억지로 떠안던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자 파블리나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1: 하지만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격투기를 훈련하며 단단하게 굳세진 파블리나의 손은 예전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피아노 건반후를 뛰어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싸우기 위한 단단한 손이 되어버린 탓에 정말 사랑하던 피아노를 다시 칠 용기마저 점점 잃어가고 말았어요.
0: 시간이 흘러 파블리나의 첫 정식 격투기 시합 날이 다가왔어요. 낯선 큰 경기장 안은 관중들의 우렁찬 환호 소리로 가득했고 파블리나는 홀로 거대한 무대 위에 선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어요.
1: 떨리는 마음으로 격투기 장갑을 끼는 순간 파블리나는 오른손 장갑 안에서 작은 쪽지들을 발견했어요.
0: 알고 보니 세 오빠가 몰래 쪽지를 넣어둔 것이었어요. 누구든 너를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혼내주마. 파블리나, 넌 정말 최고야! 라는 따뜻한 글귀가 적혀있었어요.
1: 그리고 왼손 장갑 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고 사진 뒤에는 아빠의 정성어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파블리나,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은 언제나 네 곁에서 너와 함께 있다.
0: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쪽지와 사진을 보자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가슴 속에는 감동과 힘이 가득 차올랐다.

0: 났어요. 파블리나는 그 힘을 안고 시합에 임했고 용기를 내서 멋지게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시합이 끝난 뒤 파블리나는 격투기 장갑을 영원히 벗어던졌어요.
1: 주변 사람들이 왜 격투기를 그만두는지 이유를 묻자 파블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격투기는 나에게 약한 모습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가르쳐줬어요.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준 소중한 배움이에요. 하지만 피아노는 달라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 슬픔과 기쁨까지 모두 담아 세상에 전해주는 소중한 언어가 바로 피아노예요.
0: 그 뒤로 파블리나는 다시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격투기로 단단해진 손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용기를 배웠고 성장한 마음이 피아노 건반에 고스란히 담겨 더욱 깊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1: 이제 파블리나는 알게 됐어요.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힘도 소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감정도 소중하다는 걸요.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간직하며 마음을 키워나가는 성장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품고 용기를 내서 성장한 파블리나는 이제 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피아노 선율을 타고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답니다.

친구들, 파블리나는 스스로 용기를 내서 진정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친구들도 힘들고 위축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파블리나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을 믿으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실개천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만은요, 시골에서 봉황난다 풀이 박았네. 우리가 봉황되어 궁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시골 선생님. 랄라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시골 선생님.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혼춘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3: 주 총공회에서는 정경함 전하고 도의 방지로 평안 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2: 연결시 북산소학교 교육 집단 당위 서기이고 북산소학교 당 총재 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 사업에 몸담은 29년간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 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당이 서기 황강이 5일부터 이틀간 훈천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황강은 길림사업에 관한 습금병 종석의 계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들어주고 뜻임없이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길림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복구 건설된 훈춘 부도통화문 건축군의 의탁을 해 조성이 됐으며 오대진 이크탕하 등이 국토를 수호하고 변강을 발전시킨 역사적 공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황강은 전시 내용을 자세히 관람하고 나서 기념관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고 생동하게 들려주어 모든 관광객들이 오대진의 용사절 기억하게 하고 애국 열정을 더 잘 불러일으키며 민족 응집력을 증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혼춘은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킹크랩 집산지입니다. 황강은 더기운 킹크랩 산업단지를 찾아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수입 및 중개 판매 경로를 넓혀 고품질 킹크랩을 끊임없이 공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선 수산물 무역은 길전 디지털 변경 무역 과학기술 봉사회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황강은 기업에서 수입 품목을 일층 풍부히하여 대중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황강은 훈천 킹크랩 협회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업종 자료를 강구하고 내부 소모식 경쟁을 엄격히 방지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훈천 남역 도로철도 연합수송 중심 부대철도 전용선 신축 공사가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해마다 청정에너지 1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관광은 현지에서 대상 계획과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저장 시설을 잘 건설하고 가공 능력을 높이며 화학공업 단지 안전 통제선, 외부 안전 방호 거리 등 교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환경 보호와 안전 생산 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 중로 훈촌 도로 국제통상구 연합검사청사에서 관광은 시험 운행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일선 삼립꾼들을 친절히 위문했으며 세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 등 부문과 단에서 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관광은 검사 절차를 일정 최적화하고 통관 능률을 높여 양국 관광객과 화물의 이동이 더 편리하고 신속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은 또 붕박 개조 자동차 제조회사를 찾아 자동차 수출입 무역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훈춘의 가장 큰 우세이고 개방은 훈춘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근래의 훈춘은 기세를 몰아 개척 진취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서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새 발전 이념이라는 주희봉과 신호등을 견지하면서 전성 15호 전망계획과 연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전인의식을 증강을 하면서 1대1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합돼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산업합작, 무역왕래, 문화관광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수출입 규모를 1층 확충해 동북아를 향한 개방창구를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은 것을 견지하고 중대대상 계획을 동결적으로 잘 세우며 정확하게 투자 유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앙기업과 국유기업, 실력 있는 민영기업을 유치해 개발건설에 참여시켜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새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꾸준히 공을 들여 정치 생태를 정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원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 관으로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해야 합니다. 성직 속 각 부문에서는 정책 자본 요소 능면에서 큰 지지를 주어 훈촌 개방 발전의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 왕자는 류계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광범한 일선 정업원들에 대한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충분히 구현하고 정업원들의 건강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고온 작업과 무더운 날씨 속 작업이 근로자들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그늘 주총공회에서는 정량함 전하고 더위 방지로 평안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해 전조 광범한 정업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일전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조청공회 주석인 왕추국이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를 찾아 정량함 전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에서 왕추국은 기층 일선 지휘원과 전투원들을 친절히 위문하고 더위 방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왕추국은 무더위 속에서도 근무 일터를 굳게 지키는 소방구조 일꾼들에게 진심어린 문안과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주정공회 권익보장부 사업일꾼 류욱동입니다. 이번 정량함 전달 활동에서 주정공회에서는 더위 방지 물품 26,715개를 마련하고 권급에서 22만 4천 원 자금을 배정했으며 6개 위문조를 모았습니다. 위문조들은 전조 화물차 운전수,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 신취업 형태 근로자들과 여름철 료천에서 작업하는 교통, 소방, 공란, 물류, 전력 등 업종 종업원, 그리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일꾼들을 찾아 위문합니다. 이번 활동은 8월까지 지속됩니다. 전주 각급 공회에서는 정량함 전달 활동을 계기로 공회의 봉사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회 쉼터, 공회 종업원 봉사중심, 노동자 문화공 등 공회 봉사진지의 더위방지 약품과 음료, 청량 꾸레미 등을 배치해 일선 종업원과 로천 근로자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와 더위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일선 종업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0: 연결 모화산 국가삼림공원에 위치한 해란명주탑 전체 경력 모시기 7일 전부 개방됐습니다. 그중 30층 실외 유리잔도와 32층 해란의 논 번지점프 대상 가장 주목을 받는 고공체험 종목으로 됐습니다.

0: 원 기상 레이더 탑을 개조해 건설한 이 새로운 도시 지표는 해발 516m로 고공관광, 기상과학 부급, 민속음식, 극한 도전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 했습니다. 해란명주 탑은 총 32층으로 관광객들은 고속관광 승강기를 이용해 각 층으로 직접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30층 관광층에는 실외 요리 잔도가 설치돼 관광객들은 그 위에서 무화산과 해란강 연안의 풍경을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32층 해란의 노는 고공근해와 번지점프 체험 종목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의 안나입니다. 비오늘 때는 무서웠지만은 전반적인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지요. 번지 점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란 명주 인사행정 경리 백가남입니다. 향후 우리는 기상문화 견학, 고공도전, 그리고 인정체험을 일체화한 새로운 지표형 체험 대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연주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지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당원의 초심을 지키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개척자 자세로 교육개혁 최전선에서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는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단열 내 강위환은 당 건설로 발전을 이끌며 홍색 대강당, 수학교에서부터 당사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 주제 교양 실천 기지 등 여러 홍색 교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교육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여러 민족 무형문화유산 교양 내용을 부단히 완선하고 교양 경로를 넓혀 사생들이 다원적 담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하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강위화입니다. 전교 사생들을 이끌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뿌리를 박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인솔로 꿈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언정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며 정감이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성장의 씨앗, 홍색의 씨앗, 단결의 씨앗, 강국의 씨앗이 전교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조기홍입니다. 강 교장은 마음이 따뜻한 교육 일꾼입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온정이 있는 교육을 하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좋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강 교장은 교육 정감이 있는 분이며 교육 사업을 진정으로 열애하고 교수를 열애합니다. 강 교장의 인솔하에 우리 북산수학교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2024년 강위환은 우수교육자원균형발전의 중책을 맡고 북산교육집단을 조직 건설했습니다. 집단은 7개 소학교를 통합했는데 학생 8,020명, 교원 486명이 포괄됐습니다. 그는 학구 건설, 지부 연합 건설, 당원 선행을 목표로 학구 건설에서 당원의 시범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했고 교원 126명을 파견해 교류 수업을 함으로써 각 학교 발전과 교원들의 성장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강하입니다. 집단화 학교 운영으로 우리의 전문 성장 경로가 더 많아졌고 상시적인 참관 학습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특색 과정이 상호 연계되면서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발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집단에서 다른 학교 교원들과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배우며 학교 간 교류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는 100년 역사를 가진 오랜 학교로 교육과정 체계가 과감한 혁신으로 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다방면의 론증을 바탕으로 강위환은 당사교육 100강 계열 수업, 100명 영웅 인물 선전 강연 등 1년의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취미와 특색을 겸비한 1년의 두 가지 부담 경감 과정을 개설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며 교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혁의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수년간 강위환은 학교를 이끌고 전국교육계통 선진 집단, 전국문명교정 등 100여 개 영예를 획득했고 자신도 선으로 전국혁신

0: 명교장, 전국 5일 여성기준병, 전국교육계통 선진 참일꾼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공항 집단은 공고를 통하여 장춘 령각국제공항, 연길 조양천국제공항, 장백산공항, 백성장안공항에서 3일권 약가명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을 8월 13일까지입니다.
0: 주 전공회에서 조직한 전주 산업종업원 기배 구경기가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150여 명 종업원 대표들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중국공산은행 연변분행팀, 중국건설은행 연변분행팀이 각기 남녀조 1등을 했습니다.
1: 훈천시 민정국 혼인등기처 칠석 결혼등기 온라인 예약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올해 칠석에는 혼인등기처 본부에서 정상 업무를 처리한 것 외에도 매곡 수진 순회 혼인등기 지점을 특별 설치했습니다. 8월 19일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무대청과 매곡 수진 순회 지점에서 동시에 혼인 등기 봉사를 제공하며 점심시간 휴식 없이 연장 봉사를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들은 위챗에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가 있으며 자문전화는 0433-753-7993번입니다.
0: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나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학교는 75명 선수들을 소집해 45일간의 하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훈련은 알파인 스키, 산악 장거리 스키, 속도 빙상 세 가지 종목을 포함하며 코치진은 훈련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훈련 후 평가까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9일 저녁 6시 홈에서 심소 청년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8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4겜 경기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명정팀이 6대2로 도문팀을 대파하고 활용팀은 3대0으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왕청팀은 3대2로 도나팀을 꺾고 훈촌팀과 연길팀은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현재 명정팀은 전승 성적으로 순위 선두를 달립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놀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10살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없는 엄계봉 로인의 장수 비결과 함께 로인분들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정말 부러운 장수 사연입니다. 110세가 넘도록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같은 만성질환 하나 없이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 절강성 태주시 엄계봉 할머니의 일곱 가지 일상 양생 습관과 장수 비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엄계봉 로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 없고 잔병치레도 적었으며 평생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않고 모든 생활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장수 비결은 소박한 일곱 가지 일상생활 속에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상 속의 생활 습관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 110살인 엄계봉 로인은 1916년생으로 수많은 세월의 풍상을 겪었지만 여전히 몸이 건강합니다. 매년 한인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중장년층에게서 흔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등 만성질환이 전혀 없습니다. 일상거동은 모두 자기 주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세수하고 이불을 개고 한가할 때는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밖에 나가 산책합니다. 말할 때 기운이 넘치며 정신 상태도 량호합니다. 그녀는 평생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적도 없고 특별한 양생 비법도 없으며 단지 매일 규칙적인 생활 리듬, 평온한 마음가짐, 담백한 식사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완벽한 건강은 타고난 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수양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엄계봉 로인이 평생 지켜온 일곱 가지 습관은 양생 논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평범한 사람도 따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해뜰 때

꽥꽥 쥐어서 온몸 전기를 보충합니다. 로이는 맑은 날이면 언제나 햇볕을 쬐는 습관을 가졌고 일부러 오래 쬐지 않고 틈틈이 몸을 따뜻하게 다독입니다. 햇볕은 양기를 보충하고 칼슘 흡수를 촉진하며 정서를 풀어주고 몸 안의 한과 습을 없애줍니다. 꾸준히 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고 허약한 체질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기르는 가장 비용 적게 드는 정기 기력이 방법입니다. 다음,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며 두뇌와 정신을 기릅니다. 옴개봉 로이는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해서 매일 밖에 나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적절한 사회 교류와 대화는 사고를 계속 단련하고 두뇌를 활발하게 해서 정신이 침체되고 인지 기능이 퇴화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음을 열고 정서가 억눌리지 않으면 기가 자연스럽게 잘 통하고 정서로 인한 병이 생길 근본 원인을 줄여줍니다. 매일 천천히 걷기를 하면서 온몸의 기혈을 통하게 합니다. 옴개봉 로이는 매일 천천히 산책하는 습관을 지녔고 격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지 않으며 느린 걸음으로 몸을 펴줍니다. 적절한 걷기는 부드러운 태극권식 수양으로 전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하며 혈압과 혈질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장부 신진대사 능력을 높여서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아 생긴 기혈 울체 손상을 회복합니다. 옴개봉 로이는 저녁 8시에 잠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잠은 인체가 스스로 회복하는 핵심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은 장부가 제때 신진대사로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며 면역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장기간 지속하면 만성질환이 생기는 것을 줄입니다. 옴개봉 로이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서 비위를 기르고 있습니다. 일상 식사는 담백하고 간소하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남기지 않습니다. 조식은 죽, 국수, 부드럽게 익힌 음식 위주로 하고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며 배고픔과 포만감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과식하거나 편식하고 자극적인 맛을 즐기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양생 식습관의 핵심에 맞춰 부드럽게 비위를 기르고 후천적인 몸의 근본을 튼튼히 합니다. 이와 함께 식사는 담백하게 함으로써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평생 기름기 많고 소금만 있으며 진한 고기 요리를 적게 먹고 식사를 깔끔하고 담백하게 유지했습니다. 기름지고 진한 음식은 혈관을 막고 신진대사 찌꺼기를 쌓이게 합니다. 담백한 식사는 장부의 신진대사 부담을 줄여줘서 혈관 폐쇄, 신진대사 불균형 등 문제를 피하고 몸이 언제나 맑은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엄기봉 로인을 보게 되면 평생 소가리를 하지 않고 평온한 정서를 지켜왔습니다. 가족들이 정리한 그녀의 장수 핵심은 평생 사람들이 화목하게 대하고 일이 생겨도 집착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으며 걱정거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화내고 우울해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중약에서는 모든 병은 기가 원활하지 못한 데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정서가 평온하고 내면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정서수양법으로 기가 막히고 장부가 조화를 잃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양생의 진정한 뜻은 끊임없는 수양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몸이 아근강 상태이고 만성질환이 자주 생기는 근본 원인은 대부분 생활 리듬이 깨어지고 식사가 불균형하며 정서로 내면 소모하고 운동을 소홀히 하는 데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해마다 쌓여서 몸과 마음을 계속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삼국오식 소양체계는 바로 평범한 사람에게 맞는 양생 방도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으로 감정을 관리해서 화내기 쉽고 내면 소모하는 집착을 고치고 태극권식 운동으로 적절히 움직여 기혈과 몸의 손상을 회복하며 양생식습

습관으로 식사와 생활 리듬을 바로 잡아 비위를 기르고 몸이 근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작은 일들을 바르게 오래 지속하는 것이 최상의 양생이라고 하는데요.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은 타고난 복이나 재물과 상관없이 오직 일상 수양이 쌓인 결과입니다. 엄계봉로인의 사례는 우리에게 최고의 양생은 자연에 순응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평온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구구식 몸과 마음 수양도리를 실천해서 나쁜 습관을 바로잡고 손상을 회복하며 정기를 기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 교를 깊이 들이면 누구나 안정적인 몸과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멀리하며 건강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할머니 소박한 장수 습관 잘 들으셨습니까? 특별한 약이나 비법 없이 일상 하나하나를 바르게 지키는 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물온 삼복철은 1년 중 기온이 가장 높고 습도가 높은 시기며 러인분들은 신체 기관 기능이 쇠약해지고 기혈순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 등 만성출혈을 앓는 로인들은 여름철 양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양생의 핵심은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을 잘 조절해 양기를 보호하며 비위를 튼튼히 하고 심실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래 여름철에 로인분들께 필요한 실용적인 양생 지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은 더위와 습기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로 심장과 비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내경에 따르면 여름철기는 기가 가장 왕성한 계절로 자연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동시에 병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고 합니다. 한여름에는 해가 길고 기온이 높으며 더위가 기를 소모하고 습기가 몸속에 정체되면서 사람들은 흔히 더위를 타고 가슴이 답답하며 무기력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증상을 겪습니다. 중약에서는 여름은 심장에 해당하는 계절로 심장은 더위를 받기 쉽고 습기는 비위를 상하게 하므로 더위를 막고 심장과 비위를 보호하는 것이 한여름 양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더위가 몸속으로 침투하면 기와 진액을 소모하게 됩니다.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27도를 넘게 되면 매시간 물을 자주 조금씩 마셔 탈수를 막아야 합니다. 여름철 습기가 몸속에 정체되면 비위가 약화됩니다. 내경에 습기는 비위를 상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 습기가 기승을 부리며 몸속에 쌓이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어지며 몸이 무겁고 설사가 잦아집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얼음 음료를 과다 섭취하면 비위 기능이 더욱 손상되니 삼가해야겠습니다. 네, 심장과 비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심기가 불안하면 비위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비위가 허약하면 기혈 생성이 부족해 건강한 심장을 양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로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양생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되 낮잠은 자야 합니다. 여름철은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늦잠 자지 말고 해가 뜰 때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는 심장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으로 2, 30분 낮잠을 자게 되면 심장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단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움직이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한여름 운동은 아침 일찍 또는 해가 진 뒤에 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태극권 등 가벼운 활동이 적합합니다. 운동 후에는 냉수로 샤워하거나 얼음물을 마시는 일은 삼가하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에도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히고 비위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오이, 호박, 수박, 녹두, 연자육, 백합, 참깨 등 찬 성질의 식품을 적당히 섭취하고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식사는 소량 여러 차례 나눠 하는 것이 비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 여름철 무난히 날 수 있는 여섯 가지 양생법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약에서는 심장은 정을 주관한다고 여깁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화가 나면 심기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조용히 호흡 가다듬기, 산책,

음악 감상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15분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는 음식은 담백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기름과 짠 음식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습기를 몸속에 쌓이게 합니다. 녹두, 연자, 율무 등 습기를 없애는 식재료로 죽을 끓여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넷째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면 진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는 냉방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게 되면 한기가 경락을 막아서 관절통과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내외 온도차를 5도에서 8도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자지 않으면 심장과 비위 회복을 방해합니다. 여섯째는 습기 제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집안 환기를 자주 하고 옷은 축축한 상태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외에 혈자리 누르는 방법도 좋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오후 11시에서 1시 사이에 심장 관련 혈자리를 눌러주면 심기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혈이 둘러오는 신문혈, 내관혈, 족삼리혈 등입니다. 네, 신문혈은 손목 안쪽, 생기손가락 위에 있는 혈자리로 심기를 안정하고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 매번 3분에서 5분 정도 눌러줍니다. 네, 내관혈은 손목 중심 5의 3촌 지점으로 가슴 답답함과 메스꺼움을 완화합니다. 족삼리혈은 무릎 아래 위측에 있는데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배출하는 핵심 혈자리입니다.

여름철이면 많은 도인들이 인식상의 오해를 갖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겉보기엔 양생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도심장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여름철에 심장 양생에 필요한 조치들 알아볼게요. 여름철 심장 양생은 열을 식히고 화를 내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무더워서 초조하다고 느끼는 많은 노인들이 장기적으로 냉차를 마시고 찬성질의 과일을 많이 먹으며 맹목적으로 화를 내리려 합니다. 화는 허화와 실화로 구분되는데요. 몸속에 허화가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찬 음식을 섭취하면 비위 양기를 손상시키고 심기를 소모해 기혈 생성이 부족해지며 오히려 가슴 두근거림, 무기력, 정신 위축 증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심장 양생에서 혈관 보호에만 치중하고 심신 조절에 중시를 돌리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앓는 많은 노인들은 혈압과 심박수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서와 수면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몸만 관리하고 심신을 기르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삼복철 양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좋을까요? 네, 삼복철의 노인분들은 차가움을 삼가하고 과로와 화를 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은 기를 보충하고 심장을 기르며 양기를 거두어 심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네, 심혈과 심신 두 가지를 함께 다스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온화한 일상관리로 심맥을 보호하고 심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첫째는 여름에 노인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는 것을 피해야 하며 고온 시간대 활동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둘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말고 찬바람이 가슴과 등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기가 혀를 응결시키고 기온의 통행을 막아 가슴 답답함과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는 식사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담백하고 기를 보충하고 음을 기르는 음식 위주로 해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 얼음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적게 먹어야 합니다. 온화한 식보로 심혈을 양육하고 심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마음을 가라앉혀 화를 거두고 정서를 순조롭게 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심장혈이 지나치게 왕성하고 심신이 동요하는 것은 여름 정서 불균형의 근본 원인입니다. 노인들은 지나친 걱정을 줄이고 온갖 잡념을 떨쳐내며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10분 정도 앉아 명상하며 눈을 감고 신정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호흡해 흔들리는 심화를 거둬드립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할 땐 제때 조절해서 울화가 생겨 심신을 어지럽힌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 낮과 밤의 리듬에 순응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도심장 관리법입니다. 이러자면 낮잠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심몸을 기르고 기혈을 촉촉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일찍 잠들어 편안하게 쉬며 밤샘을 금해야 심장음이 소모되고 허화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낮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심경이 주관하는 시간으로 낮에 10분에서 20분가량 쉬면 음을 보호하고 양기를 거두며 심신을 안정시켜 오후의 무기력함, 초점 같은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히 활동하고 과로를 삼가해야 합니다.

러인들의 운동은 온화하고 꾸준한 것이 중요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과 과로하는 양쪽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천천히 걷기, 발당금, 부드러운 스트레칭 등 느긋한 운동을 선택해서 몸이 약간 따뜻하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락을 통하게 하고 기혈을 순환시키며 정서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 시간마다 한 번 일어나 활동하며 몸을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삼복철이면 음식 섭취에서 보양식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답은 지나친 보양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인들은 장기간 허약하고 기혈이 부족하지만 삼복설 양생 시 지나치게 보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자연의 시기에 순응해 양기를 소모시키고 신정을 어지럽히며 맥을 손상하는 각종 나쁜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심장의 양을 지켜 신맥을 기르고 정서를 다스려 심신을 양육하고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담백한 식사를 병행하면 심혈, 심신 두 가지를 함께 조율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여름 운동에서는 너무 땀을 흘리지 말고 가벼운 활동 위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로인분들한테 알맞은 운동복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로인들은 삼복철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과도한 땀 배출로 기혈이 손실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빨리 걷기, 등산 등 강도 높은 운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이 집 주변을 돌거나 정원에서 손 쉬운 원예 활동을 한다든지 실내 덤벨 체조, 단전 호흡법 등 가벼운 운동을 20분에서 40분 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네, 운동 후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고 땀을 완전히 식힌 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이 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그늘진 곳에서 휴식함으로써 열사병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손발 마사지를 10분씩 해주면 말단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손발 차가움이나 다리 부종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여름에 만성질환 관리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병이 있는 노인들은 여름철 땀 손실로 혈액농도가 짙어져서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 처방약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고 찬 음료, 달콤한 간식을 피해서 혈당이 쉽게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곤기가 지속되는 삼복소리는 열사병 발생 위험이 있는데 가벼운 증상을 방치하면 빠르게 악화하고 심각한 경우 구토, 경련, 다기관 손상, 생명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인 노인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열사병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응급처치를 배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근본입니다. 끝으로 열사병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은 단순히 더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뉘며 가벼운 증상에서 심각한 상태로 악화됩니다. 가벼운 열사병은 장시간 뙤약볕에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초기 증상입니다. 두통, 어지러움, 전신 권태감, 입마름, 집중력 저하, 무기력함이 나타나며 땀을 많이 흘리고 근육이 경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바로 휴식을 내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네, 중등 열사병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요형으로 초기 단계가 방치되면 생깁니다. 땀을 흘리고 구역질,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얼굴이 창백하거나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체온은 보통 38도를 넘지 않으며 적절히 처치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네, 중증 열사병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신체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높아지고 피부가 뜨겁고 땀이 나지 않으며 의식이 흐릿해지고 혼수, 경련, 구토가 반복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2단계 들어서면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과학적인 응급처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즉시 더운 환경을 벗어나 활동을 멈추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다음, 몸을 식혀줍니다. 차가운 수건으로 목,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을 닦거나 찬물로 몸을 적신 뒤 선풍기 바람을 씌워서 체온을 빠르게 낮춥니다. 의식이 맑은 환자는 소량씩 여러 번 나눠 미지근한 소금물 혹은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찬물, 탄산음료, 진한 차는 마시면 안 됩니다. 네, 열사병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하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노인이 계시는 가족들에서는 평소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어지러움, 구역질, 근육 경련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하고 응급처치를 진행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110세 엄기봉 할머니의 평범한 장수 습관 그리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나는 방법들 함께 나눴습니다. 네, 양생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몸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부터 편안히 하라. 진정한 양생은 약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이다. 오를 위한 양생 습관과 관리법을 일상에 조금씩 적용해서 건강하게 한여름철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로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식탁에 차려진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를 위로해주곤 합니다. 오늘 주부클럽에서는요, 그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 코너에서는요, 여름철 에어컨의 숨은 사용법에서부터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덮일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여름철 여건 사용에 또 다른 숨은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버튼만 하나만 누르게 되면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더위에 습기까지 더해진 후덥지근함이거든요. 사실 에어컨은요, 냉방과 난방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모드인 제습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드는요, 습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드는요, 자동으로 풍속을 낮추어 공기가 천천히 에어컨 증발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공기 중에 물기를 충분히 응축시켜서 공기 습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바람을 뿜어내지 않고 또 실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습도만 잡아내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내 습도가 40%에서 60%로 떨어지게 되면요, 땀이 정상적으로 증발할 수가 있고요, 체감 온도는 2도에서 4도 직접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습한 날씨에 제습 모드를 켜게 되면요, 추울 정도로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온몸이 상쾌해지는 이유랍니다. 주부 여러분, 버튼 하나로 여름철 한결 더 상쾌한 가정 분위기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이 녹색 입냄새와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요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런 주장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장은 그럴싸해 보이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 녹색 입냄새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고 또 신장결석 환자에게 있어서 흔히 또 발견이 되는 것이 옥살산 칼슘 결석이라는 점이죠. 이에 근거해서 단순히 옥살산과 칼슘을 맹목적으로 연결지어서 녹색 입냄새와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 결석이 생긴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실제로 결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소변 속 옥살산 칼슘, 소변량, 또 그리고 시트르산염, 나트륨 섭취, 동물성 단백질 섭취 및 개인의 질환 등 훨씬 다양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당량의 두부와 남새를 섭취하는 것은요 결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하게 되면요 소변은 결석이 형성되는 핵심 장소이며 음식 속의 옥살산과 칼슘은 소화, 흡수, 대사, 배설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소변에 관련 성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석 위험이 증가하는지는요 소변 속 옥살산 칼슘 등의 농도와 개인의 대사 상태에 달려 있기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녹색 입냄새와 두부는요 식사시 함께 먹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식이섬유와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를 제공한다는 것, 또 두부는요 식물성 단백질과 일정량의 칼슘을 제공하게 되므로 건강한 조합으로 또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 주위 여러분 시름 놓고 가족들에게 녹색 입냄새와 두부 곁들인 요리 맛있게 해드려도 될

여름철 모기가 출몰할 때는요, 생활 쓰레기와 주변의 각종 고인물에 제때 치워주는 것이 개인과 가정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면에서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모기장을 사용을 하고 또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서 모기를 방지해야 하죠. 실수로 모기에게 물린 경우는요,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후에 절대 자주 긁지 마세요. 피부가 손상이 돼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모기에게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벼운 가려움증은요, 냉찜질을 통해서 불편함을 완화하거나 또 비누물로 헹구어 비누의 알칼리 성분을 이용을 해서 모기의 독소를 중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심하다 보게 되면은요, 노감석세제를 발라서 가려움을 멎게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주의를 해야 할 점은요, 어린이는 풍요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유형의 물질은요, 자극성이 강해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린 후에는 냉찜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부들 중에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수고를 덜기 위해서 플라스틱 도시락에 든 음식을 그대로 또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가열하는 그런 습관 말이죠. 2026년 3월 절강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곽진전에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요, 기름진 플라스틱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가열을 했을 때 이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물만 담아서 가열했을 때에 비해서 125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가 이를 흡수하게 되면요, 각종 질병의 위험이 증가되고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감소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선 미세 플라스틱이 숨겨진 다섯 가지 출처의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출처는요, 바로 껌,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 청결 스펀지, 티백, 생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주고요, 고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피하며 또 해산물을 먹을 때 동물 내장을 먹지 않고 개인 피부 관리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를 마실 때 플라스틱 재질의 티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온에 비해서 야간 고온이 인체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밤이 지속적으로 고온이 유지되면은요, 신체가 정상적으로 열을 발산을 하고 작업 회복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밤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또 낮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요, 신체 큰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28개 도시에 918만여 건의 주민 사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이 동아시아 다기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낮 고온에 영향을 부정한 후에도 열야 루출은 이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요, 수면 장애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도 너무 높거나 특히 섭씨 28도 이상 습도가 과도할 경우 수면질이 저하가 돼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서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내 고온이 지속되면 심혈관 부하를 또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야간 고온은요, 인체의 자율신경계통을 교란해서 심박수 증가 그리고 또 말초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혈관 계통의 장기적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켜주고요,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악성 부정맥 등 위중한 응급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간에 실내 고온이 지속되게 되면요, 열사병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에 따르면요, 밤 동안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요, 핵심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다음날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량 여분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게 되면요, 세포와 장기의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또 열성 뇌졸중에 걸리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가족들에서는요, 노인들이 냉기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요, 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이로 인해서 야간 발한이 과도해져서 탈수가 발생을 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게 되며 혈액량이 감소되어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가족의 건강 위해서 주부님들 야간의 실내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 장근 백우준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밤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설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전쟁 시기 동북항일연구의 주요 창시자이며 걸출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주호종 동지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주호종 동지는 백족이며 1902년 운남대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동북항일연군의 주요 창시자이자 걸출한 지도자로서 일찍 어린 나이에 군대를 입대했고 1927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조직의 파견으로 구소련에 가서 유학을 하던 주호종 동지는 9.18 사변 후에 귀국을 하여 중국 만주성의 군사위원회 서기를 역임을 하고 동북항일 무장 투쟁을 주관했습니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도나를 공격하고 안도를 수복하는 실전 과정에서 점차 구식 무장의 단점을 깨닫고 우리 당의 항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적극 힘써왔습니다. 대중들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군민의 힘을 단합시켰습니다. 1934년 이후 주호종 동지는 선호하여 소령 반일 동맹군 군사위원회 수임, 동북항일연군 제5군 군장,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 총지휘, 동북항일연군 교도료 료단장, 중공 동북당위원회 서기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을 하며 장기적으로 동북항일 전선을 구수해왔습니다. 해방전쟁 시기 주호종 동지는 도나 군사회의 참석자로 라법 전투를 계획함으로써 동만 근거지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반 동북 전역의 반공격의 기세를 다지는 데 기초를 닦았습니다. 새 중국이 성립된 후에 주호종 동지는 운남성 인민정부 부주석 등 직책을 역임했고 1964년 북경에서 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오늘 주부클럽에서는요 여름철 에어컨의 숨은 사용법에 대해서부터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전자레인지 음식을 덮일 때 주의할 점, 여름철 야간 공해 위해성, 그리고 또 동북한길연구의 창시자 주보종 동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은 가장 소중한 것 아닐까 싶었나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가족 지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어린 시절 우리들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어느새 점점 사라져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 물건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옛 추억으로 떠나는 감동적인 시간 여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이 힘들거나 지칠 때 아늑한 옛 추억으로의 시간 여행은 우리들에게 힘과 열정을 솟구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박영옥이 쓴 소필, 고향의 시냇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낳아주고 키워준, 또 칠생무지개 같은 꿈도 심어준 고향을 떠난 지도 온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고향의 시냇물을 늘 잊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품속에 안겨 물장구라도 치고 싶다. 지금도 내 시냇물은 그때처럼 맑을까? 그때처럼 청아하게 노래하면서 흐를까? 인정 많던 고향의 사람들도 그립건만 고향의 시냇물에 대한 그리움은 늘 짓궂게 내 마음을 파고들 때가 많았다. 언제쯤 고향에 가야 하겠는데 하면서 벼르고 별렀건만 50여 년이나 앉은 석동으로 자리를 굳건히 틀고 살아오시던 어머니마저 13년 전에 내가 사는 도시로 이사오다 보니 그 후로는 다시 고향 갈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지난 가을에 동창 모임을 고향의 학교에서 가진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 내가 살던 고향. 그래, 고향에 가면 시냇물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토록 그립던 고향의 시냇물. 전화기를 놓은 나의 입에서 어느새 노래까지 흘러나왔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튿날 오전 우리 동창생들을 안친 버스는 고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산과 들을 지나 한 시간 반이나 달려서야 목적지인 만보중학교에 도착했다. 나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교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고향의 시냇물로 향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금광촌이라고 하는 물 좋고 인심 좋은 동네였다. 이제는 대부분 조선족들이 다 한국 아니면 시내로 이사를 가 오늘은 한족 동네로 됐지만 그러나 마을 앞에 있는 깨끗하고 맑은 시냇물은 변함없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고향의 시냇물은 금방 돋아난 봄풀처럼 새파란 나의 동년 감미로운 추억 속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나는 옆집의 송월이 그리고 뒷집의 초록이를 불러 시냇물에서 놀기가 일쑤였다. 비오는 날을 제외하곤 매일이다시피 시냇물에서 놀았는데 종로의 해를 바라보며 시냇물가로 달려가는데 난 다리가 부실하다 보니 맨 나중에 도착하곤 했다. 그때면 벌써 송머리와 초록이는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나도 옷을 벗어 풀 위에 활 던지고는 물속에 들어섰다. 그러면 우리 셋의 물싸움이 또 시작된다. 그 놀이가 실증나면 우리는 또 물가에 나와 진흙으로 여러가지 동물도 만들고 집도 짓고 허물었다 또 짓기도 했다. 이렇게 실컷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서면 엄마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너 그 옷을 좀 봐. 흙이 가득 발렸구나. 또 풀물도 들었고. 이 옷들을 내가 씻어 못 대겠다. 욕먹을 때는 입이 한 잔 나오다가도 이튿날 또다시 시냇물을 만나면 그렇게도 좋았었다. 물이 어찌도 맑고 맑은지 얼굴을 비춰보면 거울처럼 환히 들여다 보였고 신발로 시름 없이 헤엄치며 오르내리는 아기고기 떼들을 살짝 담으면 신발 안에 가득 담겨졌다. 좁은 신발 안에서 맴돌아치는 고기가 불쌍하여 다시 물속에 넣으면 좋아라고 헤엄치는 그 재미로 우리는 잡고는 놓아주고 하면서 놀았다. 나는 여자애였고 또 지체장애인이었지만 장난이 심했다. 적하면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에 기어올랐고 적하면 큰 강에 가서 헤엄을 쳤다. 한 번은 만보의 넓은 벌판 중간을 가로질러 흐르는 고동하에서 헤엄치다가 키 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엄마는 빗자루로 나를 때리시면서 다시 고동하에 가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야단치셨다. 그래도 엄마 몰래 가만히 큰 강이가 헤엄치면서 놀았는데 그때는 엄마의 마음을 잘 몰랐지.

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는 늘 한 조각의 엷은 불안이 가슴의 구석구석을 연기처럼 채우셨으리라. 그 후에도 나는 계속 나무 위에 오르고 큰 강에서 놀 때가 많았지만 사고 한 번 없었다. 고향의 시냇물은 언제나 나에게 삶의 지혜를 배워주었고 또 내 꿈을 살찌게 해주었다.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사는 법,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노래만 부르며 사는 법, 시냇물처럼 모든 걸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 10살 때의 어느 저녁 나는 송무리와 초록이와 함께 시냇물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건너편 생산대 남새밭에 눈길이 멎었다. 거기에는 새빨간 도마도들이 탐스럽게 달려있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얘들아, 우리 저 도마도 따먹자. 내가 먼저 외쳤다. 그러자 담이 작은 송무리가 그러다가 한족 아바이한테 붙잡히면 어떡해? 그 아바이 막 때릴 거야. 라고 주저앉는 바람에 셋은 잠시 요지부동했다. 그랬다. 바로 초막 안에서 한족 아바이가 창문으로 밭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대로 집에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우리 집에 20평방이 되나마나 한 채마전이 있었지만 다른 채소를 많이 심느라고 도마도는 심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먹을 돈도 없었다. 도마도가 무척 먹고 싶었던 나는 어떻게 하나 반드시 도마도를 훔쳐 먹어야겠다고 읍별렀다. 봐라, 저 아바이가 소변 보러 간다. 이럴 때 뜯으면 된다. 초록이가 소리쳤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바이는 바지춤을 움켜쥐고 변소로 가는 것이었다. 좋은 기회였다. 우리 셋은 제껏 감자밭을 지나 도마도 밭에까지 접근했다. 나는 재빨리 제일 큰 것으로 다섯 개를 따 옷 앞섭에 감쌌다. 요 계집애들 어디 맞아봐라. 벼란간 그 아바이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우리 셋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죽기 내기로 뛰기 시작했다. 그때 다리가 불편했던 나는 빨리 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뒤에 떨어졌다. 그래도 붙잡히지 않겠다고 절뚝대며 죽기 내기로 그 애들을 뒤쫓아갔다. 하지만 원래 불편한 다리가 막 떨려나면서 더욱 말을 듣지 않다 보니 그 아바이한테 곧 붙잡힐 게 뻔했다. 아, 이걸 어쩌나. 오늘 영락없이 얻어맞게 됐구나. 나의 가슴은 쉼없이 두근거리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 아바이는 정말 성격이 사납기로 이름이 있었다. 한 달 전에 형식이가 참외를 훔쳐먹다가 붙잡혀 귀싸대기를 얻어맞았고 또 며칠 전에 다른 애가 땅과리를 훔치다가 단단히 혼뜨검 당했다. 나는 막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행렬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그 아바이는 금방 나를 뒤쫓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바이가 내 곁을 지나 앞에서 달리는 초록이를 붙잡는 게 아니겠는가. 초록이는 울상이 된 채로 그 도마도를 몽땅 빼앗겼다. 물론 송우리도 붙잡혔는데 애들은 매는 맞지 않았지만 된욕을 먹은 후 밭에서 쫓겨났다. 나도 그 애들의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겁이 더럭 났다. 그래서 머리를 수그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조금 후 그 아바이가 밭구랑으로 되돌아올 때 내가 겁결인 눈으로 도마도를 꺼내는데 아바이는 아직도 분이 내려가지 않는지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다. 넌 도마도를 가지고 어서 집에 가거라. 네? 다시는 이렇게 훔치면 안 돼. 알았지? 아바이 목소리는 퍽 온화했다. 그날 저녁 나는 훔쳐온 도마도를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다른 애들은 훔친 도마도를 모두 빼앗겼는데 그 한족 아바이가 내 건 안 빼앗고 집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날 생각해주는 그 아바이가 참 좋아요. 나의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그 아바이가 널 해쳤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이튿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도마도 값을 물어주셨다. 우리가 그 도랑뚝을 따라 집으로 올라올 때 아버지는 나더러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이 시냇물을 좀 봐라. 얼마나 깨끗하니. 때론 사람들이 빨래하거나 쓰레기를 던져 물을 흐려놓아도 부르던 노래 계속 부르면서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지. 너는 불쌍한 애지만 그렇다고 동정만 바라면 안 돼. 이 시냇물처럼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걸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 그랬다.
간혹 창살 같은 빗줄기가 내리꽂으려면 시냇물은 흐린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비 온 뒤 하늘이 맑으면 시냇물은 그 작은 가슴으로 널따란 푸른 하늘을 안을 줄 알았고 밤이면 별들이 돌다리 위에서 깡충대다가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는 나올 줄 모르는 그런 놀이터기도 했다. 가담가담 괴로워지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아픈 마음을 토하러 시냇물을 찾아가면 잠시나마 그런 마음을 사귈 수 있었고 다시금 고운 꿈을 키워주던 시냇물이었다. 시냇물은 또 온 동네의 생명줄이었다. 자연의 풍화 예측이 어렵다고 어떤 해에 가물이 들어 옥토들이 아우성 칠 때면 시냇물은 온 마을의 밭을 적셔주는 감로수였다. 깨끗한 시냇물을 실컷 마신 곡식들이 미풍에 춤추는 자태를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시냇물은 또 이 동네에 저 동네의 개구쟁이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잠깐이라도 시간만 있으면 애들이 찾아가 마음껏 동년을 즐기는 웃음 천국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 빨래하면서 서로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빨래터기도 했으며 마을의 부지런한 어른들의 좋은 목욕터이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랴. 너무나 깨끗해 지나가던 해님도 달려가던 구름도 홀랑 뛰어들어 목욕을 했고 또한 여름 한철이면 물고기들이 많기도 했다. 돌쫑개, 버덜치, 메기, 그래서 동네 어른이고 애들이고 반들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잡아도 줄어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엄마와 같이 엄마의 친구네 집에 가 놀다가 돌아오는데 시냇가에서 나지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엄마와 같이 다가가 보니 봉규 엄마였다. 아니 웬일이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엄마의 물음에 봉규 엄마는 잠깐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애아버지가 어디서 술 많이 마시고는 와 조정을 하길래서 내 왜 저런 나그네를 만나는지 하고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애들 앞에서 눈물 보기 싫어 여기 나와서 가만히 운다는 게 누구와도 말하기보다 그래도 여기 시냇물에 와서 이렇게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요. 이렇게 시냇물은 아줌마들의 하소연도 묵묵히 들어주었다. 오늘날 우리 동네는 초가집들 대신 덩실한 기와집으로 변했고 또 사람들도 다 바뀌어 더는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고향의 시냇물은 여전히 옛 모습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흐르고 있다. 또 여전히 변함없는 목청으로 노래 부르고 있어서 여전히 깨끗한 모습이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전추관, 복사삼 이런 진기, 희귀 약재 조합으로 된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의 OTC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면서 그 특점 자체는 효과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할 정도로서 효과가 이렇게 빠르니까 자기 생각하는 데는 치료 끝이 아닌가. 그런데 치료는 료정을 따라서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개 료정은 넉 달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본 제품을 드셔서 기본 심장병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분은 지금까지는

0: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면서 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서 다른 부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이 공농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경락은 폐경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심폐리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폐리 심한 구체 증상은 무엇인가?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한 개 학설입니다. 체계적인 이론 체계자 림상 표현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리 심한 림상이 열이 심하기 때문에 심장 치료를 동반하지 않으면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만 가지고서는 임신은 해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다시피 입이 마르게 되면 내가 당뇨병인가 소갈증인가 그리고 입이 많이 쓰게 되면 내 단순 담낭에 이상이 있는가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진한 냄새가 납니다. 진한 냄새가 나게 되면 이게 내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위에 문제 있는가 이럴 수 있는데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 9각을 싸면 3각을 물어라 봤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복용할 수 있는데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초원 청심환 같은 이런 제품은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게 되며 기본 생명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청심환은 심장이 좀 좋지 않아서 광고 듣고서는 청심환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 넉 달 넘어 먹었어요.
0: 아, 그래요? 예.
2: 예. 그러니까 뭐 한 저 두 달 전부터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0: 예.
2: 심율이 빠르고 그 다음에 신조 로냉증 신조통도 있었어요.
0: 아, 협심증입니다. 예, 맞습니다.
2: 예, 협심증이라 하는 조선말로.
0: 예.
2: 예, 그러던 게 요즘 말이 나사지고서는 그 저 신조통이 나사지니까 내 우선은 전화기 잠도 잘 잔다. 신자의 아이 아픈.
0: 그럼요.
2: 예, 그 전에 돌아놓기도 그런데 바쁠 때가.
0: 예, 예.
2: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면 내 그 요지간에 활동이 좋을 적에 또 아웃가고 주문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2: 예, 계속 묻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0: 아, 그럼 잘 기억하셨네요. 예.
2: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초원 청심환은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1년 넘어 잘 썼습니다.
0: 그래요?
3: 많이 좋아지고 이 특히 입이 고쳐가던 게 그게 애인 나시니까 다른 것보다도 중차던 것보다도 그게 애인 좋습니다. 무슨가 뭐도 그저 냄새 나고 예, 무슨가 먹을 생각조차 없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예. 거기다가 이빨이 아파가 야 눈물이 아이 나고 고통스럽대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0: 예.
3: 내가 이래 놓거나 얘 좋아지니까 우리 이모가 또 얘 나 이번에 감기 온 게 얘 독감을 걸린 게 지네 홀떡홀떡하고 얘 그저 하고 숨을 쉬지 못해서 그저 눈물로 세월 보냅니다. 그래 이런 예. 사람은 어떤 거 안에서 앉는 것도 꼼짝 못하고 걷는 것도 병전한 걸음 걷는 것도 얘 홀떡홀떡하고 아무리 내처럼 얘 심장이 나빠서 그런 것 같더랍니다. 모재빌로도 못 눕는답니다.
0: 지금
3: 자기도 못 눕고
0: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3: 80이 넘었습니다.
0: 그러게 되면 전형적인 심장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빨리 시작하게 되면 이제 말씀한

0: 그런 예를 숨이 헐떡거리고 맥이 없어 걸지 못하고 이런 증상이 자연적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돼 있을 겁니다. 빨리 오늘이라도 시작하라 하시오.
1: 예, 그래, 네, 빨리 전화하느라 오늘 전화드릴게요.
0: 그렇게 하시오. 예, 어제는 예, 예, 잘 열심히 견지하면 기본으로 맥이 나고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진짜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조심하는 거 끝나면 너무 맥이 없어서 숨이 차고 맥이 없어서 이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0: 그래요.
3: 한번 그런 야, 어째 이렇게 바빠니? 요 약은 먹어봐라. 그래 먹어보겠지. 어서 먹어서 이제 어서 난 섰다 그래야 된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그러니까 지금 맥이 난다. 주로 내 다리 맥이 용난다. 예, 걸어다니기도.
0: 그렇죠. 예, 심장에서 신경 말초 발끝까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영양 공급이 따라가는데 다리가 맥이 있을 수밖에. 예.
3: 예, 그래서 이제 왜 계속 있으니까 지금 나 심조통이 왔습니다.
0: 그래요? 예.
3: 예, 심조통 어찌 온몸이 막 오그라들고 갑니다.
0: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 예.
3: 예, 그러니까 지금 고충성도 없어지고, 내 지금 고속도 있으니까. 밭에 가서 좀 일을 했, 어떤가 일을 해보는.
0: 해보느라고, 예.
3: 한 3시간 해본 게, 내게 본 건 몰랐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예, 주로, 예, 주로, 어떤, 발이 어찌나니 이렇게 세기신다. 그래서 심장대 발딱 한 다음에 발이 그것도 얼음장 같았습니다.
0: 그렇죠. 그게 신경말초에 제대로 순환 장애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근데 지금 예, 고충성도 없어지고, 예. 그 뭐날 날씨 또 흐릿잖아. 흐릿날은 또 나는 원래 이렇게 손 누워있어야 된다. 창문을 다 열고 이렇게 누워있어야 된다.
0: 산소 부족을 예.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창문을 열 수밖에. 그렇죠.
3: 예, 예. 그래, 숨이 차지. 그런데, 그 뭐날 날씨 흐릿날이 또는, 어여, 지난 어느새 무릎아 열어놨구나.
0: 그 정도예요. 예.
3: 예, 고충성이 지금 다 없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가.
0: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는 몇십 년 동안 제가 강의하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본 제품으로 인해서 제 생명, 새로운 건강을 찾았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기록을 참고, 예, 정말 소화가 안 됐습니다. 계속 소화해도 입에서 냄새 나고, 가래도 많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어 그런지, 내 집도 전에 먹어, 이 약 먹기 전에 아무 약도 안, 근데 지금 그 소화도 잘 되고, 입에서도 냄새 안 나고, 내 지금 이후에 했는데 이 약을 먹어 그런지 어쩌겠지 지금 몰라서
0: 바로 그렇습니다. 소화 잘 되는 건 심장병 자체가 직접 소화 공능 장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위 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내리 깨지 못하고 계속 위 안에 그득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공능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맥이 떨어지고 발끝이 시리고 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하시지. 한 섣다 모은 게 이렇게 지금 지금 너무 좋아하시지. 지금 그 활동들이 있던 활동이 제가 저를 아까 저를 살려고 그랬어요.
0: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저기 좋은 척지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4: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저녁이기도 하면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4: 근데 이것은 가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
0: 예, 예. 깊은 잠 주무실 수 있게.
4: 심률도 100이 넘던인데 지금 심률도 80으로 정상이 됐어.
0: 아이고, 너무 리상적인 심률로 오셨네. 예.
4: 그 다음에 내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단등이 기어던 것도 많이 났고, 예. 약간 예. 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중계를 오르내릴 중에도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이것은 간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예.
4: 장기.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지. 나 앞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요정을 따라서 견지하시게 되면 노년에 들어서서 제일 큰 문제가 심장병으로서 100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심장병 예. 치료

0: 하니까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저기가 다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이 점을 굳게 믿어도 됩니다. 열심히 여성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네.
0: 예, 안녕하세요.
3: 네, 그 집에 로인이 정신만 잡은 게 몸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 아홉통 더 배달해 달라고.
0: 아, 그래요. 예예. 예. 자녀분들이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본 제품을 이렇게 그 사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 가운데 몇 가지로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율이 1분에 60부터 100 차까지는 정상 범위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0-80차 잡으면 됩니다. 60차 벗어지면 다 정상, 아주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하 범위가 60부터 100 차라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100, 20, 30차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주 위험한 심률입니다. 어떤 분들은 40몇 차, 금방 40차를 벗어난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50몇 차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운동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한 번에 그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콱, 콕, 쿡, 우리는 쿡쿡쿡쿡쿡쿡 이렇게 하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운동원들은 한 번에 나가는 게 많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률이 50몇 차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기본으로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60차 밑으로는 어느 순간에 40몇 차 떨어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벌써 90차가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90차가 벗어질 때게 되면 가슴이 좀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균 심률을 이야기한 그 자우면 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다시피 왼쪽 앞가슴에 심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파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자가진단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걸거지 아파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 신저통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두어서 협심증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룩골이 아픈가? 때때로는 룩골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서는 룩골 신경통이 아닌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기술은 40대 중후반부터 해서 50대, 60대, 70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협심증이 일종 구체 증상이 심장은 룩골이 싸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심근경색, 세 번째는 심지경스라 하게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면 100분제 40 내지 70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막혀도 100분제 40이 막힌 걸 중도로 막혔다 합니다. 70까지 그 중도로 막혔다 하는데 우리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제일 낮아서 40% 막혔을 때입니다. 보통 4, 50, 60, 70 이때구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증상, 가슴이 침침하네, 자기 힘들어지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률이 고르지 않네, 이제 내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이제 오늘 0으로부터 1, 2 이렇게 올라가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미 절반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지 70 내지 92 좌우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100%를 중하게 막혔다 하지 않은가. 100%는 100%로 따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막히게 되면 지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카이시용은 예, 가슴을 가르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중하게 막힌 경우를 하게 되면 100분지 70 내지 90 이 정도 막혔다 하면 병원에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실려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서 지자를 먼저 구급하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그 어느 부분이 심장 관상동맥은 왕자형으로 심장 근육 안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왕자형으로 배치된 관상동맥이 어느 부분이 막히게 되면 어느 심장 근육의 부분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자를 하라 하게 지자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오해 가운데는 주자를 하면 심장병 치료의 끝, 어쩌는 내가 심장병 치료에서는 시름 넣게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심장 주자를 하게 되면 평생 약을 드시는 약이 5가지 내지 7가지를 병원에서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하게 되면 이 약 부담도 쉽지 않죠. 방법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때문에 주자를 했는데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가. 내가 막힌 그 딱 부분만 거기다 금속 그물을 이어서 늙어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상동맥에는 금속 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주사를 하신 분들은 MRI 같은 거 절대 못합니다. 물론 심장뿐만 아니라 내 신체 어느 부위에 뭐 철사가 들어갔다 하게 되면 MRI 같은 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RI 하는 거는 허수공전해서 MRI 하는 것은 기술은 뭐 심장병 치료에서의 끝 이게 절대 아닙니다. 좋기는 뭐 주자까지 가지 않도록 보수료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넘어져 질상에서 거기 철사를 받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MRI 같은 거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좋은 청심환이다. 평소에 벌써 50대 초반,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보조 제품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이 기본으로서 정상적으로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한 알 100mg짜리 혹은 그게 좀 민감한 분들 가운데서는 아타바 타등이라든지 루시바 타등 가운데서 그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Q10 오메가3 이거는 뭐 20년 30년 그보다 더 긴 시간도 문제없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혈압이 정상 그리고 모든 공능이 심장 공능이 정상 이렇게 되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좋은 청심환은 시름 넣고 복용하시면 기타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고 후유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토파 타등 루시바 타등이 가운데는 뭐 깡구이 높아지거나 성구이 높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지창하는 거는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나는 위가 안 좋은데 위에서 영위하지 않습니다. 아침 1시간 전에 복용하며 장도에서 영위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기본으로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심장병 증상은 기본으로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뇨하고 심장병은 아주 친척입니다. 사투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심장병을 기본으로 쉽게 범하게 되어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항진이 있는 분들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합니다. 목 밑에 나비 모양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이라면 격소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 격소라면 깜짝 놀랐는데 이 격소는 우리 몸의 전반 대사평형을 일으키는데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는데 너무너무

0: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러한 그 물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분비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분비하면 마지막에 눈방울이 튀어나오거나 목이 부어나거나 이건 갑상선 기능 항질입니다. 그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면 너무 적게 분비하게 되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기억이 잘 안 되고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갑상선하고 심장병은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기 바라면서 특히 지금 100분제 92가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온 제품을 쓰시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은 고혈압약을 끊었다, 가지수를 줄였다, 기본 뭐 차수를 줄였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은 정상으로 수축이완 심장근육이 이 정도를 하게 되어 있다면 바로 그 과정이 고혈압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그게 정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다음 수축이완 하지 못할 게 다음에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고혈압약을 대체하는 이런 제품으로까지 어떤 분들한테는 사용되게 되어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고관절 상해서 뭐 운동하다가 어쩌다가 걸다 넘어져서 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전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혜를 요구합니다. 수혜를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가 하면 지금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혈액을 따라서 면역계통 개선을 하면서 빨리 암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래서 병원에서 권하는 것은 바로 수혈을 권하는데 혈액이 생명주기는 뭐 제일 길어 120일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가운데서 백혈구 혈소판은 8일 내지 10일을 받게 되지 않거든요. 적혈구만 120일인데 무엇 때문에 수혈을 필요하는가 그때 당시에는 이 혈액이 꼭 면역계통을 개선하는 데는 보충이 되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청단백 도타이라는 거 이거 견제해서 복용하세요. 그러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를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증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손을 뜨는 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파킨슨 질병 초기에 혹은 간질병이 있는 분들 많게는 심장병으로서 손을 떠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뭘 드시면 되는가? 백자 양시환을 함께 드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현에 들어서서는 청단백 도타에 백자 양시환 같은 것은 손을 떠는 분들이 같이 견제하시는 것을 적절히 권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한계 치료 과정은 넉 달로 되어 있으니까 치료 과정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것을 기본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 라디오 극장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0: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상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장계석은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렸다. 설악은 귀양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교장 선생님. 진상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주왕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상에게 자리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공산당 비적은 겨우 3-4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한테 쫓겨 사천 남북 구석진 곳에 처박혔댔어. 북으로는 장강, 남으로는 횡강에 가로막혀서 말이야. 거길 우리는 수십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었어. 이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단 말이야. 제게 모두 그 돼지처럼 멍청한 놈들이 놓치는 바람에 홍군한테 도로 물리지 않았나. 진포류는 조그만 덩치만큼이나 담도 작았다. 그는 장계석이 화를 낼 때가 가장 무서웠다. 진포류는 진상에게 몰래 눈짓을 하였다. 잠시 변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진상은 자리에 앉아서 입을 꾹 다물었다. 진포류는 상해 상보의 기자였다. 그러다가 1927년부터 장계석을 따르기 시작하여 장계석의 책사가 되었다. 국민당의 지침과 장계석의 명령문 대부분을 그가 썼다. 멀쩡한 콩도 받침내하고 없는 것도 있는 듯 늘 흰 종이를 빼곡히 채워야 했으니 몸과 마음이 고달팠다. 장계석은 귀주 싸움이 못마땅하여 반시간 남짓 화를 내더니 불쑥 한마디 내뱉었다. 그 광동의 오기위는 왜 군대를 끌고 나가자마자 그 모양인가? 강서에서 어디 빠졌나? 아니면 속으로 아직도 장발규를 생각하나? 이것은 민감한 문제인지라 진상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쪽으로 넘어온 뒤로는 미 원장님께 일편단심 충성스러웠습니다. 진상이 깍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규류를 엄하게 못 틀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거느린 11사가 귀덕을 지킬 때 풍옥장의 군대가 칼을 휘두르며 공격을 해오자 방어선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진심으로 위원장님의 은혜 감격해야 할 테이고 나중에 더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진포리는 진상을 바라보았다. 진상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그게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장계석은 쉴 새 없이 서성거리다가 지쳤는지 별다른 대꾸 없이 소파에 앉았다. 장계석은 긴 옷섭을 걷어올리면서 한쪽 다리를 다른 한쪽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앞코가 동그란 헝겊 신발이 보였다. 그는 잠깐 말이 없다가 진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1: 사슈, 자네 비행기를 준비하게. 내일 이른 아침 우리 셋이 충경으로 가지.
0: 진상의 호우를 부르는 걸 보니 화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았다.
2: 전선을 둘러보시겠습니까?
1: 아니, 내가 직접 지휘하겠네.
0: 장계석은 소파에서 몸을 곧게 세우면서 위험있게 말했다.
1: 우리가 4-5년 동안 수백만 군대를 보내고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며 겨우 조덕과 모태똥을 강서에서 쫓아내지 않았나. 그놈들이 귀주 산골짜기에 갇혀 있으니 비적을 없애기로는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단 말일세. 만약 이때를 놓쳐서 그놈들이 한 곳에 뿌리내리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0: 몰아내기 힘들 거야. 과연 걸출한 안목이십니다. 그처럼 깊고 멀리 생각하시다니요. 진포려가 끊임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감탄을 낸다. 하지만 며칠 있다가 가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우선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1: 중대한 문제라니? 그게 뭔가?
0: 장계석이 견 눈으로 보며 물었다. 요즘 여론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화북 쪽 말입니다.
1: 여론이라니?
0: 진포리는 몇몇 신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신문들이 함부로 소식을 돌리고 있다고 질책을 했다. 이를테면 특무들이 마구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고 헌경 3터는 불평에서 매일 사람을 3-50명씩 잡아들인다. 항일이라는 말만 해도 살생부에 올라 생매장하지 않으면 영정하에 전하는다. 북평에 있는 마른 우물 몇천 시체로 꽉 찼고 영정하에는 시체들이 떠다닌다는 등이었다. 진포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이런 얘기가 여론을 부추겨서 각계에서 정부와 위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날 줘야!
0: 장계석이 기분이 잡쳐 진포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날 줘라고 해도 이런 여론이 널리 퍼진다면 정부와 위원장님께 아주 불리하지요. 그 말에 장계석이 또다시 발끈해서 소매를 뿌리치며 버럭 소리를 지었다.
1: 여론은 무슨 개똥 같은 여론이냐? 내가 3만 원을 맺히고 신문사를 10개라도 차릴 수가 있어. 시키는 대로 쓰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0: 그는 쑥 들어간 두 눈으로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진포레는 장계석의 눈길이 쏟아지기만 하면은 진포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명색이 중화민국 군사부의 책임자이자 북평 림시병영 주임인데 사무실에 일본군 병사가 제멋대로 쳐들어와서 존칭도 없이 이름을 척척 부르지 않나. 얼굴에 침까지 뱉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겠습니까?
1: 죽는 게 돌아오면은 군복을 입지 말아야지.
0: 장계석이 화가 나서 말했다. 진성은 줄곧 황흠과 사이가 나빴다. 1927년 10월 황흠 때문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 그는 한순간도 그 일을 잊지 않았다. 게다가 앞으로 참모총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성은 냉큼 한마디 끼어들었다. 국가의 고위급 관리가 수령님과 걱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찌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포리는 어느 한쪽을 거들기가 무엇한지 다른 이야기를 꺼내였다. 지금 나라적으로 항일하자는 요구가 거세고 내전을 반대하는 외침이 드높습니다. 화북의 정치 상황을 잠시라도 가라앉힐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제안을 했지만은 장계석은 마치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곧장 고개를 돌려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1: 그래, 이 마당에 무슨 방법이 있나? 부대를 끌고 가? 어느 부대를 이끌고 가지? 일본 사람들하고 맞설 부대가 어디 있겠나? 공산당이 우리의 힘을 죄다 빼앗아 버리는데 내가 뭘 가지고 일본을 친단 말이야?
0: 따발총처럼 쏘아대자 진포레는 그만 얼굴이 시뻘게 져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장계석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소리를 질렀다.
1: 항일하자고 구호만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야말로 묻고 싶다고요. 그래, 뭘 가지고 항일을 할 거지? 우리는 무기도 기계나 공장도 교육이나 훈련도 다 일본에 뒤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뭘로 일본 사람들이랑 싸우지? 안 싸우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을걸. 싸웠다가는 사흘을 못 넘기고 망할 거야. 내 말을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우리는 국방이 약하고 좀비가 부족하니 지금부터 30년을 준비한 다음 싸운다 해도

이길까 말까 하다고. 게다가 일본이 우리한테 준비할 기회나 주는가 어디? 이것이 항일 문제에 관한 장개석의 생각이었다. 진포레와 진성을 비롯한 국민당들이 자주 듣던 말이기도 하였다. 진포레도 오늘 밤 이 문제를 깊이 의논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장개석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리한 정세의 보탬이 될까 해서 말했을 뿐이었다. 위원장님, 그는 아주 간절하게 말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럴듯하게 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듯하게? 장개석의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었다. 그럼 자네들이 좀 어떻게 해보게. 글을 좀 써서 신문에 실으란 말이야. 진포리는 장개석이 다시 얼굴을 펴자 마음이 놓였다. 그는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군사로도 싸움에 지었지만은 문장으로도 공산당과 안 됩니다. 우리 국민당에 그런 글을 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공산당 쪽으로 가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도 세력이라도 끌어들여 우리를 위해 말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아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로천회 같은 인사들 뿐입니다. 시집을 가려고 하면은 수줍음을 타면서 말을 틀어먹어야죠. 됐네, 됐어. 장개석이 손을 내저었다. 일은 자네가 하게. 적어도 글은 쓸 수 있지 않나. 외부의 적을 몰아내면은 먼저 내부가 안정돼야 한다는 걸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게. 그리고 우리는 내일 역시 총경으로 가야 해. 먼저 공산당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지. 진성과 진포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일을 내사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장개석은 엄숙한 눈길로 두 사람을 보면서 깨우쳐 주었다. 설악이 전보를 보내왔는데 공산당이 준의회인지 뭔지 했다는군. 그런데 말이야, 모태똥이 또 올라갔네. 자네들 그게 뭘 뜻하는지 잘 새겨보았나? 네, 잘 새겨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대답했다. 상대하기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야. 강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골탕을 먹었나? 장개석의 얼굴에 슬그머니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나는 공산당이 그대로 쪼개질 줄 알았거든. 그러면은 거두기 쉬웠을 텐데 말이야. 헌데 모태동이 또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그자는 성동 격서에 능하여 상대방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어. 이번에 홍군이 갑자기 머리를 돌려 다시 준위로 갔는데 아무래도 그자의 수법 같단 말이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포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진성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었다. 4차 보이토볼 때가 떠올라서 겁이 도록 났던 것이다. 장개석은 두 사람한테 다가가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들이 공산당에 꼬임이 넘어가 항의를 외쳐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당의 동지들까지 어리석게 따라서 외치는 건 말이 안 되지. 공산당이 내 뒷다리를 잡는데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 어찌 항의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들 앞이니 내 솔직히 말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야 쳐들어온데도 대처할 방법이 있지만 공산당이 천하를 얻는 날에는 죽어도 묻힐 곳이 없네. 알고들 있나? 장개석은 진포레를 뚫어지게 보다가 또 진성을 바라보았다. 어지간히 흥분한 모양이었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진포레와 진성은 어쩐지 천유를 느끼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포레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진성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저 역시
눈을

못 감을 겁니다. 진성이 말했다. 타고 현장에서 생동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군사지도 소조의 성립으로 모 대통령이 깊은 감동을 받고 주울레의 고상한 인품은 공산당원들에게 본보기로 된다.

장편 소설 대장정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태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

원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창과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십니까?
1: 네, 오늘은 단행간 안도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사업하면서 문학 창작을 해오신 리화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리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리화 시인은 예, 필명은 유정. 예, 그리고 용정시에서 출생했고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안도현 아동문학학회 회장도 역임한 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예, 퇴직했습니다. 연변문학, 연변일보, 문화시대, 아동문학, 그 다음에 중국조선족소년보, 소년아동 이런 예, 문학 잡지에 작품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아동문학 작품 창작 및 연구회에서의 동시 우수상을 받았고 제4회 중국조선족 효사란 글짓기 시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조선말사랑 시랑송 대회에서 또 랑송에서의 대상도 탔고 그 다음에 시인들의 문학탐방에 그 천년의 전통 그 뿌리를 만나보다라는 이런 그 모임에서 또 창작시 우수상 그리고 제5회 6.1 아동문학작품 동시 최우수상 예, 이런 걸 수상했습니다.
0: 예. 예, 그렇다면 리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예,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이 뭐냐고요? 저한테 문학은요 사라지지 않을 단 한 줄을 남기는 일이에요. 아이가 처음 성편을 빗다가 손이 오므라드는 걸 보고 큰 언니가 말합니다. 고사리 손은 이제 막 피려는 손이란다. 그 한마디에 아이가 숨을 죽이고 자기 손가락 하나하나 펴보는 거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저는 거기에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한 줄이 숨어 있다고 믿어요. 동시를 쓰면서 제가 늘 마음에 품는 건 그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한테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말이에요. 기와집 처마 밑에서 빗방울이 100년 만에 떨어지는 이야기. 가야금 줄에서 장백산 눈 녹는 소리를 듣는 마음. 그런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시라는 그릇에 조용히 담아두는 일. 그게 시인이 몫이라고 생각해. 원로시인 한 분이 계셨어요. 말없이 보여주셨던 분인데 넘어져도 다시 붓을 든다는 것. 그게 작가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 그 말씀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어요. 또 하나 신기한 건 지나간 것만 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시는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석유를 딱 갈랐는데 붉은 알들이 서로 볼을 맞대고 앉아있는 거기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빚어가는 둥근 꿈을 보는 것 짝꿍이랑 도시락을 바꿔 먹으면서 서로의 맛이 되어간 그 작은 순간 거기에 이미 사이좋게 사는 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시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지나간 것과 지금 빛나는 것 사이를 그리며 사라지지 않을 단 한 줄을 찾아내는 정성이에요. 고사리 손이 활짝 펴지듯 우리 아이들의 꿈도 그렇게 펴질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오늘도 그 한 줄을 찾아 뛰고 있어요.
0: 네, 그럼 이제부터 리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백년 기와집입니다.
2: 백년 기와집 리화. 오래된 기와집 처마 끝에 빗방울이 매달려 반짝인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

0: 빗방울이 땅에 닿기까지 100년이 걸린단다. 나는 얼른 처마 밑으로 달려가 입을 벌리고 선다. 100년이 걸린다는 그 이야기 한 방울을 혀끝에 톡. 할머니, 옛날엔 빗물 맛이구나.
1: 예. 이 시는 할머니 옛 이야기로부터 백년 가옥을 이끌어냈는데, 백년 가옥에서도 그 처마에서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빗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는 할머니 말씀이 더욱 환상적이고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작중 주인공은 그 빗물을 혀끝에 톡 맛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빗물 맛인 것입니다.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냥 세월에 부대끼고 시간에 쫓기면서 이젠 무색해지고 무맛인 그런 아예 찝찝하고 담담한 그 맛. 신은 여기서 애통도 하지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가슴 두드리며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담담히 빗물로 백년의 가옥의 역사를 개관하고 할머니 이야기로 천년의 풍문을 가름합니다. 때론 이 무언의 유언보다 더욱 힘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입니다.
0: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 리화. 겨울 초가집 창밖엔 눈이 내리고 안에서는 가야금 소리 가늘게 떨려온다. 할머니 손끝 내 손끝에 포개질 때 손끝이 저릿저릿 개구리처럼 폴짝 뛴다. 할머니가 가만히 말씀하신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나는 나머지 줄을 혼자서 상상해본다. 이건 도만강 얼음 및 물소리, 이건 너와 나 마음에 흐르는 봄. 내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 가만히 고개 들어 할머니 보니 눈가에 장백산 눈꽃이 피어있다.

0: 예, 지금의 눈 오는 날 겨울 초가집 안에서 가야금 튕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떨립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할머니 손끝을 내 손 안에 넣어봅니다. 그런데 나의 손끝이 짜릿짜릿 저려옵니다. 찰나 할머니가 가야금 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씨가 불시로에 비약을 일으켜서 초가집 안의 가야금 줄에서부터 장백산 눈 녹는 소리, 즉 백년의 눈비와 광풍의 세월이 지금 녹아버리고 있다는 상징이죠. 그로부터 나는 이 나절로 다음 줄, 그 다음 줄에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어느 줄은 두만강 얼음 및 물소리, 어느 줄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봄, 그리고 나의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봄에 대한 환희이죠. 신은 마지막에 다시 할머니한테로 다가옵니다. 가만히 고개들을 바라보니 할머니 눈가에 장백산 눈꽃이 피었다 라고 합니다. 할머니 눈가에도 환희 이슬이랄까 안도의 이슬이랄까. 신은 이렇게 장장 백년의 역사를 가야금 12줄에 압축하여 지나온 파란만한 세월을 그쳐 종려는 아나운 저 크나큰 봄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리화 시인의 시적 그 개괄이 쓱 잘 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인의 제목이 짝꿍입니다.
2: 짝꿍 리화. 내 도시락은 김밥, 짝꿍 도시락은 만두, 할머니가 싸준 고향 햇살 담은 맛. 나는 내 만두가, 너는 내 김밥이 자꾸 눈에 밟혀

펴서 몰래 하나씩 밥부어 먹는다. 짝꿍이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만두 하나를 더 내 도시락위에 살그머니 올려놓는다. 내 김밥 위에 붙은 참깨 하나를 나는 그걸 떼어 짝꿍 만두 위에 살짝 얹어준다. 다시 도시락을 열 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맛이 되어 있다.

이 동시는 이 두 민족 어린이들이 단란히 앉아 점심 도시락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 형제 민족 어린이들이 그 우애와 단결된 모습을 잘 구체화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김밥을 내 조선족의 민속 음식이죠. 그 다음에 짝꿍은 지금 물만두 한족이 또 전통 음식이죠. 둘은 서로의 내 밥 그릴 걸 상대한테 권하면서 정을 나눕니다. 예멘에 오래 산 분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선족은 이렇게 저렇게 한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고 한족 분들 역시 조선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짝꿍이 될 수 있죠. 더욱 우습고 재미있는 풍경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게장집에 가면 게장을 자시는 분들 가운데 한족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단오날 또 아침 시장에 나가볼까요? 찰떡하게 줄을 서서 찰떡을 사는데 3분의 2는 한족 분들이, 냉면부에도 가면 냉면을 사먹는 한족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한족 인구가 더 많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전에 조선족 음식의 맛을 들였고 조선족 민속과 풍속에 저도 몰래 젖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족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선족 집에서 설날에 물만두를 안 먹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선족 분들이 한족들이 그 요리를 안 짜시는 분이 기본상 없습니다. 이렇게 민족은 서로 융합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리해하면서 이 나라를 꾸려가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 면에서 리화신이 짝꿍이라는 동신은 민족 단계를 선양하는 사생활 무시 다분한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새싹 열차입니다.
1: 새싹 열차 리화. 요 아침 연길역에 햇살이 가득 쏟아진다. 엄마 아빠 손잡고 플랫폼에 서니 하얀 열차가 바람을 안고 다가온다. 자리에 앉으니 귓가가 살짝 먹먹해지고 두만강이 창밖으로 반짝 스쳐간다. 눈 깜짝할 사이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먼 산은 천천히 뒷걸음친다. 아빠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주고 엄마 눈웃음에서는 봄 내음이 스쳐온다. 아직 도 타고 싶은데 벌써 도착이다. 주머니를 만져본다. 엄마, 아빠, 내 것. 손끝에 닿는 반듯한 표. 겨우내 봄처럼 따뜻하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보를 먼저 내린다. 나는 신이 나서 그 바람을 따라 뛰어내린다.
2: 네, 이 동시는 한가정 새식 소리 연길역에서 차에 앉아 지금 봄을 향해서 달리다 어느 역에서 내리는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목적지역을 밝히지 않은 거니 아마도 미래를 향하고 봄이라는 역에 내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 동시에서는 이 봄의 특징을 처처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차가 떠난 다음에 차창으로 보이는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라는 묘사라든가 엄마는 웃음에서는 봄내음이 스쳐온다 라든가 차에서 내릴 때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보를 먼저 내린다. 여기서 이 바람은 봄바람이겠죠. 한마디로 희망찬 봄 속을 여행하는 봄 맞은 한 가정의 희열과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전반시가 정서적이고 율동적이고 마음이 차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그 약동적인 분위기로 차올랐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큰이입니다.
1: 그네 리화. 다도 아침 할머니 그네 곁에 서서 밧줄을 한참 만지신다. 나는 그네에 앉아 할머니 웃으시며 내 등을 살짝 밀어준다. 높이 오르면 세상은 작아지고 내려오면 할머니 주름이 보인다. 하늘 가까이 오르면 구름이 내 볼에 스치고 내려올 때마다 따뜻한 손길이 나를 다시 민다. 바람이 내 치마 속으로 부풀어 오른다. 나는 두 다리를 쭉 뻗어 하늘을 한번 찬다. 해질녘 할머니와 나 집으로 돌아가고 빈 그네만 말 한쪽에 남아 단옷바람에 실려 조용히 흔들린다.

0: 예, 이 동생이 할머니와 손녀가 단오날 그네 뛰는 장면을 자상히 묘사했는데 전반시가 단오날처럼 포근하고 잔잔한 그 사랑의 물결이 파문처럼 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네 아래에서 내가 내려올 때마다 살짝살짝 그네를 밀어주고 나는 신나게 그네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과 스킨십하고 내려오면서 또 할머니 또 손길을 다시 느끼죠. 바람도 가만있지 않고 치마 속으로 시원히 불어들고 나는 더욱 신나서 하늘을 또 한번 걷어 찹니다. 그렇게 해질녘까지 놀다가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네터엔 빈 그네만 남아 단오바람에 실려 우리들이 놀다 간 자리에서 여흥이 취해서 그냥 설레입니다. 할머니도 이젠 주름 많은 노년이 사람이고 나도 너무 어려애던 시절인데 이런 부드럽고 잔잔한 표현행식은 이 시에 참 알맞은 표현행식이라 생각됩니다. 잘 읽은 좋은 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성류입니다.
2: 성류, 리화. 성류를 반으로 갈랐다. 딱 속살이 환하게 드러난다. 붉은 날들이 서로 볼을 맞대고 작은 숨을 나누며 앉아있다. 홀로 도는 맥박은 없다. 나는 알 하나를 입술에 살짝 얹고 눈을 감는다. 톡! 이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뛸까.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서로를 붉게 물들이는 걸 보면 아마 때까지 봄이 여문 듯하다. 그 온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빚어가는 둥글게 익어가는 작은 꿈들.

예, 이 동생이 붉은 알들을 한 집안에 가득 모여놓고 서로를 붉게 물들이는 장면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걸 또 100가지 봄이 여문다고 표현한 것이 참 이쁘고 벅찬.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그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뛸까 라고 약동하는 숨결을 퍼뜨립니다. 한 개의 작은 성냥을 이렇게 벅차게 묘사하고 형상화한다는 게 쉽지 않죠. 류아 시인이 재치가 잘 보여지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런 시를 읽으면서 새빨갛게 똘똘 뭉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안아주고 화목하게 보내야 함을 깊이 느낄 겁니다.

0: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할머니 손입니다.
1: 할머니 손, 리화. 못에 서툴 번쩍 들던 손,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기던 손, 찹쌀 반죽에 살짝 찍어보니 내 손보다 조그맣다. 얼른 내 손을 뒤집어 할머니 손등을 포갠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숨는다. 할머니가 소리 없이 웃으신다. 나는 더욱 꼭 쥔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서 조그만 새처럼 숨을 쉰다.

0: 예, 이 동심은 한마디로 할머니 사랑의 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고생을 다 하신 할머니 손은 어느새 돌아들어 내 손보다 더 작습니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계속해서 살아서 숨쉬고 그 손길 안의 사랑은 새처럼 숨을 쉽니다. 언젠가는 무쇠 속도 번쩍 들던 그렇게 힘 있던 손이고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겨주던 그런 사랑의 손인데 이제 늙어서 내 손보다 작은 손이 돼서 내 손 안에 쏙 들어온 가냘픈 손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쏟는 사랑은 계속 생생히 살아있어서 숨쉽니다. 할머니 손과 나의 손이 대비와 접촉을 통해서 낙지 않고 식지 않는 할머니 사랑을 아주 형상적으로 잘 그려낸 동시입니다.
1: 예. 예,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돌실입니다.
2: 첫돌실 미화. 괴짝 속 첫돌실 손목에 둘러보아도 아직 맞는다. 나는 그 실을 살살 풀어 어머니 약지에 감아드린다.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감아드린다. 엄마, 다 감았으니까 이제 안 보이면 이 실 잡으세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내 손등을 토닥이신다. 실이 살짝 당겨진다. 내 심장도 살짝 당겨진다.
0: 예, 이 시는 참 아름답고 따뜻하게 쓰여졌어. 너무 아프고 예쁜 동시입니다. 이 시에서의 첫 돌실은 민족 정통 풍습으로 아이 첫 돌이 장수를 비는 의미로 실을 감아주는 관습에서 온 그런 소재에서 왔습니다.

0: 처음에는 이 아이 손목에 맞던 실이 나중에는 아이가 어머니 약지 감아준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역전됐습니다. 아이이던 아이가 자라서 점점 늙어간 엄마한테 다시 젖돌에 받은 실을 풀어서 어머니한테 감아줍니다. 그리고 이 실 잡으세요라고 하며 점점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머니를 위해 아이가 이끌어주겠다는 다정한 다짐이죠. 이때 엄마는 말없이 나를 토닥입니다. 그리고 당겨지는 실을 말보다 더 큰 사랑과 연결감을 찾고 있죠. 그리고 그 연결에 의해 서로의 심장까지 당겨오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이 실은 혀를 넘어 사랑의 되갚음, 기억의 체험, 육체적, 정서적 끈이라는 이런 주제를 섬세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실타래는 손끝으로 잡는 물리적인 끈이지만 이 시에서는 그 끈이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엄마가 당기는 건 이젠 그저 한낱 실이 아니라 내 심장이죠. 너무나 훌륭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시라 해도 아주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고사리 손입니다.
2: 고사리 손, 리화. 흰 쌀가루 날리며 장인 큰언니가 성편을 빚는다. 나도 따라 조그만 손 내민다. 이상하다. 언니 손에선 궁중의 꽃이 피는데 내 손은 고사리처럼 부끄러워 오므라든다. 큰언니가 내 손을 펴주며 말한다. 얘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피려는 손이란다. 숨을 죽이고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므라들었던 손이 연한 꽃잎처럼 살며시 열리고 거기 작은 성편 하나 숨 쉬며 놓인다.

0: 예. 지금 성편을 예, 만들다, 성편을 잘 만드는 그, 그 언니 앞에서 예, 내 손은 고사리 손처럼 부끄럽게 오므라던데. 그러자 언니가, 야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비려는 손이란다. 라고 나를 고음해주면서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줍니다. 여기서 나도 지금 아입니다. 이게 동시기 때문에. 그러자 진짜 신기하게도 오므라들었던 나의 손이 꽃잎처럼 살며시 열리고 거기 작은 성편 하나 숨쉬고 놓인다고 합니다. 아주 예, 부드럽고 언니 사랑이 가득 묻어난 촉감이 돋는 좋은 동시입니다. 손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손이 꽃으로 핀다거나 예, 이렇게 형상화한 것은 예, 그리고 성편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숨쉰다고 한 거나 예, 참 배연한 표현입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리와 시인의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시작품들을 감상해보고 또 시 해설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유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꽃을 받은 듯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꾸던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소화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테는 풍습성

0: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1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내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 최신의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번에 우대활동이 특선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좀 불편하겠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천희 박사는 498원 합니다. 지금 우대활동이 좋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꼭 가격 인상이 598원으로 된다 하게 돼 100원 인상됩니다. 그런데 15각을 싸면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남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 가격에서 쏙 내려와 3분의 1 가격으로 거의 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698원인데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곰팡관리에서는 곰팡관리가 오장 심장 관리로 되어 있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우수한 제품인데 898원으로서 200원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10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들게 되어 있어서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복용하시면서 많은 눈의 육안 치료의 효과성을 깊이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있어서 지금 598원에 한각을 하는데 30일 복용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드리게 되면 290원 좌우가 됩니다. 한 가게. 그러니까 원 가격에서 뚝 떨어져서 3분의 1 가격 거의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가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5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천명희 의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아주 지금 나온 제품 CAMP 이술이 여기에 충분하게 반영된 제품 자체는 이 제품 자체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최신 생명과학이 돌파성 제품에 속합니다. 생명과학이라면 본 CAMP 이술이 여기에 반영되면서 이게 중국 과학원의 원사에 쳐봐야 됩니까? 이거 늘 하는 이야기는 약간 거저 스쳐 지나가지만 해도 이학계 통해서서 자연과학에서는 제일 최고봉으로 되어 있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에 처봐야 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CAMP 이술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한 명이 150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런 혈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모든 영양물질이 전달과 로펴물이 배출, 이 혈관 관리는 또 누가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진을 벌어서 콤파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CAMP에 속하는 바로 천희 박사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천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2: 네, 내가 지금 후유증을 해서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지금 천희 박사를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지금 머리 아예 아픈다. 혈압이

0: 온정되니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네, 혈관이 좋아서 딴 걸 말하면.
0: 예. 예. 가슴이 그냥 황황 불안하면서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고 하니까 머리 맑아지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그렇죠.
0: 여기 70일은 우리 남편이 지금 쓰고 있는데 예, 그냥 위 아프고 또 소화 안 돼서 밥맛이 없었는데 이 70일을 쓰고서 위도 아예 아프고 소화도 잘 되니까 예, 밥도 잘 먹고 예, 특히 이게 전립선 비달려서 예, 소변벽이 영 힘들어서 예, 많은 약을 많이 썼댔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 효과 못 봤는데 이 약 쓰고서 지금 소변 영 시원히 잘 나가니 야, 살 것 같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0: 예. 예. 야, 약을 써보니 두 가지 다 쓰면 영 우리는 효과 좋아서 지금 약이 얼마 없어 지금 오늘 이 두 가지 약 배달 받아서 그랬습니다.
1: 예. 가격 인상 전에 특수한 우대 활동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제품의 선택이 너무 특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호도 심리적으로서 뭐 그 주저하지 마시고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세시미러를 쓰는 가족입니다.
1: 아, 그래요?
3: 우리 오빠는 전립선 미흡돼가지고 소변 보지 못해서 연고상하고 약도 많이 쓰고 1년 연고상했습니다. 그래던 게 지금 1년 동안 쓴 다음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전립선이 지금.
1: 예.
3: 그래가 허리가 아프고 예, 허리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도 바빠졌습니다. 그러던 게 그게 지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기 없어서 움직이다 보니 허리 다리가 아프고 이러면서 영고상하다가 이거 쓰고서 나사지니까 우리 오빠가 나를 소개를 해서 나도 세심미러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난 어제 쓰는 거 하면 허리 다리 아프고 맥이 없고 특히 맥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리 허덜허덜 떨리면서 걷기도 힘들어서 이래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나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특히 효과 좋은 게 허리 이렇게 너무 저기 다리 너무 아파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열 발짝도 못 걷고 저래 앉아 쉬고 이래 됐습니다.
1: 예.
3: 그랬는데 지금 이 세시미러를 쓰고 예,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걷는 것도 이전은 많이 이전보다 낫습니다.
1: 예.
3: 이 세시미러를 쓰게 예. 예, 어떻게 아픈지 앉아서 쉬면서 다 걸었댔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예, 이게 예, 다리 이렇게 예, 나사지니까 다리 힘이 더 옵니다.
1: 그렇죠. 예, 원기를 도와주는 역할은 건파체 예, 원기를 그것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3: 그래서 예. 나사지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어제니까 힘이 어디까지나 이 걷기도 영 편합니다. 그리고 예. 이 소화계통에도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잠도 잘 잡니다. 뒤에서 자꾸만 소리 나서 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제일 좋은 게 이 계속 소리 나는 게 없어지니까 이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나면 정신하고 예, 맥이 납니다.
1: 예, 중에서는 귀에 소리 나는 문제는 컴파츠에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천이 지번이라는 게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컴파츠 좋아지니까 귀의 소리가 잦아들거나 완전히 제거되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3: 그래가되나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없어지니까 잠을 잘 자야 됩니까?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고 용서습니다. 그래 나도 싸고 우리 오빠도 효과 보고 이렇게 싸니까 한 해 10가지 싸려고 합니다.
1: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고 10가게 15각을 주는 특선 우대 활동입니다. 270원 예.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가게 기회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네. 건강기어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 여기, 명서방님 약 얻으면, 예, 한 반년 썼습니다. 이거, 지금. 예.
1: 예.
4: 정이도 중해가지고, 나는 이제 농해자.
1: 농해자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이 일부분에 속하는데, 예.
4: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원래는, 잠깐만, 안압이 한 잠깐만 올라가고, 약을 썼는데, 이래가지고, 나를 보고, 원래 수술해갔대다.
1: 예.
4: 그런 거네, 지금, 내 수술 안 나오고, 다 보수적으로 지금 치료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 수면서를 그 며칠 후부터 내 안압이가 올라가고 오는데 이 반전 동안 지금 너무 변화했다고
1: 있습니다. 예.
4: 안압에 아예 올라가면 예, 이게 이렇습니다.
1: 그렇죠. 농내산은 안압을 공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4: 예, 안압이 올라가시게도 많은 이게 막 그저 눈알이 빠지는 것 같고 그저 막 머리까지 올리기 아파하고 이랬는데 지금 안압은 완전히 이렇고 그리고 예, 눈에 자꾸 아침에 남는 꼬비가 어떻게 많이 지는지 예, 그래서 잠깐 눈을 많이 자고 일어나면 많이 떡떡 들어붙습니다.
1: 예. 눈에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 너무 많이 나온다면 정상으로 나오는 건 대사혈당 가운데 분비되는 건 정상인데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건 눈에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염증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역시 마지막에는 실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몽땅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걸 말하게 되었으니까 치료가 필요합니다.
4: 예, 그리고 이 비문증에서라도 자꾸만 예, 이 검은 반점이 날아다니고 있어도 나도 예 이랬는데, 이것도 완전 없어. 어제는 한 몇 개씩 하고 이게 눈앞에 또 댕겼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 예, 예. 그럼요. 예.
4: 그리고 특히 내 지금, 동무동 가서 예, 잠깐만 병원에 검사를 하던데, 시력이 올라갔습니다. 또, 옛날에.
1: 시력이 올라간다는 게 보통 치료가 아니죠. 예, 예. 그렇죠.
4: 예, 난 원래 시력은 생각도 아예.
1: 지금 정도를 보증하는 것도 큰 효과다 하는데 시력이 올라갔다는 걸 벌써 보는데 뇌졸로 감각적으로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예, 내 근데 시력까지 올라갈까요? 이 약이 확실히 특수한 약이에요. 이 눈약에서는 진짜 최고입니다. 이 약이 뇌속을 주관해서. 약은 나도 많이 써봤습니다. 인도네상을 해서.
1: 예? 눈약에서는 알아줍니다. 먼저 예. 여러분들이 인정하죠. 예.
4: 예, 그래, 이 약은 아무래도 좋은 약 이렇게 만나는 뒤에 예, 이 선택해서 계속 오래 쓰려고 오늘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서방스는 환자, 내 서방스 한 야주 딸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오, 잘 쓰네요.
5: 예, 너무 뿌옇뿌옇해서 그래서 아마, 그 창문 내다보면 그거 소리를 그거 소리를 그 배운 것 같아요. 아픈 내다보면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전질로 그래서 어디 가서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갈까 영성삼 영성사 이래서 이래서 났다면 이랬대다.
1: 예예.
5: 내 자에 들어왔다면 그랬대다.
1: 그렇죠. 예예.
5: 예. 그 한 장은 또 예 어떨 때 눈물 또 예 별나끼리 아픈 내다보면 비뚤어 보이는 게 어이 별나끼 비뚤어 보인다고
1: 황반변사요.
5: 예, 근데 이거 먹으니까 그거는 솔직히 내건데 인사 꼬꼬대 집대다
1: 겠지. 그렇습니다.
5: 인사 꼬꼬대 집대다. 집도 빌리에 비뚤어한 이런 게 예절돼서 꼬꼬대지고. 그 다음 또 이따기 먹으니까 배나다 뿌려뿌리니 그거에 한 야드따로는 썼는데 한 반이었을까에 완전히 이렇게 거기 없어지다 가는 게 지금 와서는 이게 없어져서 용도 없습니다. 벨리한다가.
1: 그게 예, 보통 기타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5: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예. 처음엔 다 도서관에서 모르겠던데 한 몇 달부터는 이게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도 전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6: 나는 예, 심장이 나빠갖고 그것도 맨날 숨이 차고 숨이 올라오고 그것도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무섭거든 내 가슴에 뭐 꼭 지르고 노는 것 같고
1: 예.
6: 하여간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것도 누구에 내게 좋은 소리를 해줘도 나는 그게 별로 그것도 환하게 느끼고요.
1: 그게
6: 느끼네. 이래 내 기분이 좀 아이도 왔습니다.
1: 원기부적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포함됩니다. 예.
6: 그래 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예. 이래 봤다 저래 봤다 정말 어떤 날은 침침하다께서는 더 말이 아니었습니다.
1: 예.
6: 그래 앞도 가슴은 어째 그리 아픕니까? 그래서 뒷가슴도 아프지 앞가슴도 아프지 그래서 팔등내리 아프지 이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이 박사를 쓰면서부터 좀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예, 혈압이 또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정말 파도가 많아갖고 그래서 머리 어지럽지 아프지 내내 정신에 놓고서 거래서 소리 나지 뭡니까 그래고 예 꿈만 하면 잠을 그냥 잘 수 없었습니다 지네 그랬는데 이 약 쓴다더니 혈압조절 이 약이 이렇게 잘 되니까
1: 그렇죠 예
6: 혈압조절이 잘 되면서 예 정말 머리 아프다고 어지럼증이 나도 증상이 많이 개선되고 밤에 잠을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1: 예.
6: 잠을 잘 자면 뭔가 아침에 정신이 나고 미라고도 잠을 못 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네 무슨 정말에 아, 잠 깨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해서거도 그랬는데 지금 내 잠 잘던 인간 정신이 달랍니다. 그래갖고도 소화기 등도 나쁘지 지내고도 관절도 나쁜 것도 나쁜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이 박사를 쓰면서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니 지금 이래 저는 노벨상 받은 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정말 아, 효과도 빠르고 예. 예, 좋습니다. 그래 이번에 또 값이 오른다니까 예. 내 값이 오르기 전에 또 15값을 알려고 전화오기
1: 전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써보시겠다면 그 효과성은 피해가기 어려운데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고 노벨상까지 받았다 이런 인정까지 받았으니까 CAMP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인류 수명이 지금 150세로 청춘 미말 발견 이렇게 장수기로 불리우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6: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세신 1호는 신장을 짓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8: 네, 신이라 오던 저는 밤에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8: 전립선 비대가서 소변이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1: 그게 큰 문제입니다, 남성들.
8: 품이 있었다만은, 그래서 예. 약도 들어서 천역하는 써보고, 어째 뭐 약, 다른 약 써봤는 효과 크게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약 쓰니까, 예, 소변 시원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거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근본에서 해결받을 겁니다. 예. 예.
8: 이래도 위도 안 되고, 비상이 안 돼.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내가 항상 더불어 했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됩니다, 저는. 이거 쓰니까.
1: 그렇죠.
8: 그리고, 혈압이 안정되지 않아요? 머리가 어지러운데, 지금 혈압 안정되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8: 그런데 귀에서 또 전기 소리 났습니다. 근데 전기 소리 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콤파지 좋아지니까 다각도로 좋아지는 겁니다. 예.
8: 허리 아파 돌아누지 못한 지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8: 콤파지 동기에는 이야기 정말 최고 이야기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맥이 없어서, 항상 집에 들어있던 핸드폰 봐도 맥이 없어서,
1: 예.
8: 근데 이거 쓴다 맥이 나오던데 활동 나가 합니다. 활동.
1: 그렇죠.
8: 예, 많이 좋아지네. 근데 예. 이번에 활동 며칠 안 남았대. 활동 없다는데 며칠. 이번에 열고 싸서 싸고. 그래, 하나 물어볼 거니. 그, 임서방, 저희 예. 집에 진단하니까, 황방병선이 있고, 변해서는 약간 있답니다.
1: 예.
8: 약 쓰게, 쓰면 어떤 거냐 물어봅니다.
1: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눈약에 있어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황반변성이 시작될 때 치료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황반구 병변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 백내장은 거의 나이가 50이면 거의 50% 가깝게 60, 70, 80 이렇게 퍼센트 나이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때 수술은 겉으로 치료입니다. 속으로부터 치료가 아주 필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슬보이네. 백내장 다시 그게 뭐 수정체 혼탁으로 인공성체를 바꾼 게 문제 생긴 그런 거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눈의 정상 대사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서방을 인정하는 목적 자체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완치의 효과를 보는 데는 그래도 명서방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까 형님이 이제 명서방 선택하는 게 아주 좋은 선택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곰팥 치료에 있어서는 단순 곰팥뿐만 아니라 곰팥이 관리하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제 골격도 좋아지고 그 외에 귀도 잘 들리게 돼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이걸 드시고 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여러모로서 좋아지게 돼 있다. 예,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는 문제 이것도 해결받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하고 이제 명서방 두 분이 이 두 가지 선택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일당견제에서 복용하심으로 인해서 이름 그대로 세신이라는 건 곰팥을 씻어주는 1호라는 건 제일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곰팥은 선천이 지본이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선천이 지본이라 하는가? 비장은 후천이 지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선천이 지본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곰팥이 단순히 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일 범위에서 놓고 말하게 되면 신주수, 몽땅 우리 몸의 노폐물을 관리하는 데는 곰팥이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곰팥은 신주골이다. 골격 관리를 하는 데는 중에서는 곰팥은 골격을 관리한다. 물론 서의적으로 골격이 구조증서에 생겼거나 뭐 혹은 또 거기에 그 연골이 다스렸거나 그리고 거기 활막염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그러한 방면에 그것도 어느 방면으로 가강해서 치료하면 되는가. 서의적으로 곰팥을 가강하는 차원이게 되면 이런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곰팥 치료를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상수란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특히 우리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곰팥이 든든해야만이 심장이 든든해집니다. 곰팥이 든든해야만이 따라서 각 오장이 든든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곰팥은 모든 오장 관리와 특히 심장 관리에서는 제일 1호로 불리우는 관리자입니다. 우리 심장의 혈이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모두 심장 자체는 내보냈다 들여왔다 하는 이 역할만 하지 피를 순도를 개선하는 데는 그 역할을 못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가? 곰팥이 해줘야 됩니다.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거 사구체라는 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왼쪽 곰팥의 사구체라는 게 작은 그런 그 선시 호출 말합니다. 결국 오른쪽에 또 100만 개 왼쪽에 100만 개 있는데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가? 곰팥은 우리 동물의 곰팥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히 핏덩어리 같지 않습니까? 거기 1분에 들어가는 피량이 두근 능이야입니다. 1분에 하루가 몇만 그 1분이라는 게 뭐다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피가 들어가서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과정이 바로 그게 체질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체질해서 독성물질과 노폐물질과 이런 거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좋은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신이로가 우수한 역할을 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9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6월 20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마흔 번째 시간입니다.

0: 사령부를 세웠다. 그는 첫 명령을 발포하여야 한다. 위원장인 내가 중경에 왔으니 사천과 귀주에 있는 군대는 모두 내가 지휘한다. 내 명령이 없이 멋대로 진격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힘을 모아 함께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대는 이 지시를 따르기 바란다. 중정 명령. 장계석은 홍군을 오강 서부 적수하 동부 지역에서 전멸시켜버리려고 결심을 했다. 그는 부대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홍군의 뒤를 쫓고 앞을 막게 하였다. 그러는 한편 부하들에게 경솔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다. 장계석은 주훈원과 오기위가 이끄는 두 종대의 전보를 보냈다. 주훈원 종대의 주력 부대는 반드시 적의 동태를 잘 파악한 뒤에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유력한 수색 부대는 많이 멀리 파견할수록 좋다. 밤에 특별한 행동으로 멀리 정찰하도록 하라. 오기위 종대는 앞기 부분에 이르면 즉시 수색하면서 전진하되 경솔이 전진하지는 말라. 하지만 조헌원 종대든 오기위 종대든 공산당 비적과 격절이 붙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재빨리 협공으로 적을 깨끗이 무찌르도록 하라. 절대 주저하지 말라. 장계석은 또다시 보루 전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모든 현의 명령을 내리었다. 현마다 모두 사격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라. 사격진지 사이의 거리는 화력이 미치도록 하며 500m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나루터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대나 지방군대를 두어 튼튼히 지키게 하며 사람을 보내 감독해야 한다. 적이 오지 않았을 때는 단단히 막을 것이며 적이 오면 지키면서 지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자 홍군 지도부는 작전이 더욱 어려워지었다. 홍군은 준이 전투에서 위세를 크게 떨치었고 덕분에 부대의 사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지도부는 이 기세를 몰아 멋지게 싸워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있었다. 홍군 주력부대는 좀 쉬고 난 뒤에 준이 서쪽 압계와 바이칼람, 벙샨바 일대에서 적을 칠 기회만 찾고 있었다. 지도부에서 노리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로반자, 장강산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주훈원 종대의 세계사였다. 하지만 주훈원은 남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은 장군이었다. 그는 오기비가 된통 낭패를 당하는 것을 알고는 철저히 조심했다. 홍군은 손바닥이 근질근질해놨지만 어디 하나 칠만한 곳도 없었다. 홍군 지도자들은 지도를 보며 고민을 하다가 끝내 현소재지 하나를 찾아냈다. 그곳이 바로 타고 신장이었다. 여기에 왕가래 한계사가 머물고 있었다. 이 자그마한 현소재지를 치기 위해 반나절이나 회의를 했다. 한결같이 해볼만한 싸움이라고들 하였다. 이 산은 지난번에 홍군한테 크게 당하여 간담이 서늘해져 있을 터이니 싸움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모태동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누구나 싸우고 싶은 생각이 불붙듯해서 네 한마디 네 한마디 밀어붙여 결국 타고 신장을 치기로 결론이 나게 됐다. 주울래가 그날 밤에 작전 명령을 쓰고 이튿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주울래가 작전 명령을 다 썼을 때는 자정이 지난 뒤였다. 3월이라 밤에는 아직 쌀쌀했다. 흥국이 뜨거운 찬물 한 주전자를 끓여주었다. 큰 컵에 차를 우려 한 잔 마셨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쏟아지었다. 얼핏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똑똑똑 창문을 두드렸다. 울레동지, 울레동지.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졸레는 잠귀가 밝은 편이었지만 너무 피곤해 저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조금 지나 다시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올레동지, 올레동지 잠들었나요? 졸레가 겨우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모태똥이었다. 그는 곧장 일어나 등불을 켠 다음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외투를 걸친 모태똥이 손에 램프를 들고 어둠 속에 서 있었다.
1: 아니, 호위병은 어디 가고 홀로 왔습니까? 모두 지쳐서 골아 떨어졌지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졸레는 모태똥을 방으로 들인 뒤에 램프를 받아 상무에 놓았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웬 행차이십니까? 잠이 와야 자지요.
0: 모태똥이 담배를 붙여 물었다.
1: 타고 신장을 친다는 명령은 내려보냈습니까? 아니, 아직 안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0: 모태똥이 다행이라는 뜻이 말했다.
1: 타고 신장을 치는 일이 암만 생각해봐도 마음에 걸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왔거든요.
0: 모태똥은 몸을 일으켜 램프를 들고 지도 가까이로 갔다. 그는 담배를 쥔 노란 손가락으로 지도에서 깨알 만한 지명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1: 이 타고 신장을 시키는 적이 귀주 군대 한계 4뿐이고 전투력이 약해 보이지만은 적들은 성벽도 있고 공사도 만들어 놓았으니 사실은 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푹 오래 걸릴 거요. 시간이 길어지면 전투가 시끄럽게 될 겁니다.
0: 이렇게 말하고 나서 조울레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조울레는 정신을 가다듬고 굳은 얼굴로 모태똥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모태똥은 램프를 든 손에 힘이 빠졌는지 다른 손으로 바꾸어 들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1: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적이 100개 단위나 됩니다. 게다가 꽤 몰려 있어요. 만약 타고 신장에서 빨리 소원을 대지 못한다면 적들이 사면팔방에서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겹겹으로 포위를 당해서 벗어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를 거예요.
0: 그는 또 타고 신장 주변의 적들을 차례로 가리키었다. 타고 신장 북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귀주 군대 한계려가 있고 서북쪽 로반장 일대에 조훈원의 세계사가 있으며 서남쪽 귀주 서부 대방 필절의 손도의 6개려 말고도 2개 턴이 더 있었다. 조훈원과 손도가 힘을 모아 홍구를 남북으로 죄어오는 형편인데다가 오기비가 거느린 두 개 사가 이미 동쪽 도파수에 들어와 있고 사천군대 곽훈기 부대가 벌써 주은이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서영과 고린 동제 또 사천군대 주력부대가 머물고 있었고 타고장 신장을 치르다가 자칫하면은 적들에게 겹겹으로 둘러싸일 수가 있었다. 모태똥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서두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들 때에는 힘 있는 호남 사투리로 느긋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 준위 회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되고 많은 동지들이 애를 썼기 때문이지만 모태똥의 재치는 설득력도 큰 몫을 하였다. 사실과 리치를 투철하게 분석하는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모태똥은 램프를 다시 상모에 놓았다. 모태똥은 말을 맺고는 조용히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조울레는 불빛 아래에서 짙은 눈썹을 찡그린 채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었다. 조울레는

남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좋은 생각이나 올바른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객관 재료를 갖고 있지만 모태똥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모태똥은 한 가지 조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다른 조건과 연결시켜 살피었고 한 부분을 정지된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그 부분의 결과를 보았던 것이다. 좋아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 드면 여러 사람과 다시 의논을 해보지요. 졸려는 모태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크게 이긴 뒤로 사기가 오르면서 머리가 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한때는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한때는 또 이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균형을 잘 잡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졸려는 낯빛이 밝아지더니 입가가 스르르 풀리한다. 모태똥은 한시름 놓은 듯하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레동지, 이 한판의 장기는 참 두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주위에 수십만에 이르는 적이 있지만은 우리 전투부대는 겨우 2-3만밖에 안 되지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은 그 후과를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모태똥이 말을 마치더니 일어나서 람프를 들었다. 그러자 졸레가 막아 나섰다. 나한테 뜨거운 차가 있으니 좀 마시고 가십시오. 생각 없습니다. 모태똥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만약 술이 있으면 한 잔 마시고 싶지만은. 졸레는 주전자에서 짙은 찬물을 부어 건네며 말했다. 좋은 밤에 찾아온 손님한테는 찬물로 술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지요. 모태똥이 두 손으로 찬물을 받아 마시면서 칭찬을 했다. 향이 좋군. 나는 이 우유나 커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졸레는 호위병 홍국을 딸려 모태똥을 바랬다. 그는 등이 살짝 굽은 모태똥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다. 모태똥이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준 덕분에 홍군이 입을 뻔했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라고 졸려는 생각을 했다.

날이 박자 좋으려는 회의를 소집하고 모태똥의 의견에 대해 설명을 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차분하였다. 사람들은 모태똥이 말한 까닭을 놓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타고신장을 치지 않고 다른 기회를 찾기로 결정을 했다. 조울레는 모태똥을 찾아가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모태똥은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원래 동지, 의논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전 회의는 다른 문제를 토론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의 때마다 10명, 20명이 모여 반나절이나 토론을 하지만 어떤 일은 결정 짓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동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해 나갈 것입니다.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군사지도 소조를 모아 정치국에 책임을 지면은 어떨까요? 물론 전에 박고동지가 된 것처럼 정치국이 모르게 제멋대로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락보동지하고 의논한 다음 토론해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얼마 뒤 중앙정치국회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한 뒤에 조울래, 모태똥, 왕가상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된 군사지도소조가 무어지었다. 회의를 마치고 모태똥은 조울래와 함께 밭 사이로 꼬불꼬불 난 오솔길을 걸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군이 더 많이, 더 크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조울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모태똥이야말로 걸출한 군사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전에 박고가 모태똥은 손자평범이나 잘 알 뿐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모태똥은 막스 레닌주의 군사사상을 중국의 군사사상과 연결시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1927년부터 유격전을 해봤기에 경험이 풍부하고 군사 이론에도 밝았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태똥은 동지들도 놀랄만한 기발한 수로 항상 적의 예상을 뒤엎었다. 얼마 전 적수하를 두 번 건너며 총부리를 되돌려 적을 공격한 일도 그러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이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 모태똥이 다시 군사를 이끌게 되었으니 홍군의 운명이 달라질 터였다. 준의회에서는 조울래를 당의 위임을 받아 군사 지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책자로, 모태똥을 조울래를 돕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 지도 소조가 무어지면서 조울래 최후 군사 결정권이 사실상 없어지었다. 권력이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다. 모태똥은 지난 일이 떠올랐다. 1930년 소련 공산당 16차 대패대회 때 스탈린은 조울래 들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여 대회에서 발언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리립삼이 해온 일을 맡을 사람이 조울래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조울래는 귀국해서 당의 3중 전회를 준비하면서 구추백도로 정치 보고를 한 뒤 결론을 지으라고 하였다. 자신은 제3국제당의 결의를 전달하는 보고만 받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구추백이 리립삼의 뒤를 이어 당을 이끌게 되었다. 모태똥은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조울래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조울래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세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 웃음이 모여 더 아름다운 레일이 됩니다.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 내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상길 임향자 가수가 부른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햇님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강철수 선생은 예,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저에게는 화룡시 중년에서의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말죠. 심리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양의 선지혜랍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성,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에 증후지료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레알랜드에 이야기 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지금에 우리 연변병원 티젠중심이라든가 도의병원 티젠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단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으로 말이죠. 보고가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거의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세 내지 45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60%가 여성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이 결절이가 능이 말이죠. 환자 본인이거나 혹은 말이죠. 의사분들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만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병증입니다.
0: 네.
1: 모양새는 원형이라든가 말이죠. 타원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국한성을 띈 말이죠. 실질적인 이런 손해를 갖다서 결절이라고 합니다.
0: 네.
1: 보통 보게 되면 진피내하고 피하조직에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 직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1cm 좌우를 차지합니다.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낭강결구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밖에는 낭벽이 있고 안에는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1: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병리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량성 종류에 속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우리 지금 림상에서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란소낭종에 그리고 간낭종에 선낭종에 유선낭종 이런 질병들로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이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가에 그 성질하고 내용물을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로서의 안에 어떤 액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0: 네.
1: 림상의 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결절성 질병은 양성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병들은 말이죠. 악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은 이름 그대로 우리만하는 주머니의 네. 모양새에
0: 다수 량성이죠.
1: 네. 내부에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0: 네.
1: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량성입니다.
0: 네.
1: 체적을 놓고 본다 할 때에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비교적 작습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큽니다.
0: 네.
1: 3cm 혹은 그 이상으로의 림상에서 나타난 증세들을 보게 되면 결절성 질병은 일정한 크기로 발전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그 결절이 생긴 부위가 말이죠. 아파날 때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말이죠. 우리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발가울이 예해집니다. 그러면서 부원하는 형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을 인해서 말이죠. 공농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0: 예. 네. 자,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형님이 이 갑상선이라고 해서 진단받았는데
1: 예.
2: 어디 심장도 떨리하고 예, 다리도 졸아붙는 것 같은데 맥이 똑 떨어서 꼼짝 못한다.
1: 예, 예.
2: 예, 그래 그 길태문진의 강주임이라고 이 방면에 영화신다는데 오늘이 가자고 그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2: 됩니까?
1: 예, 예.
2: 감사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0: 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예, 저는 텔레비 광고 보고에 피부과에서
1: 예,
3: 자극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했는데 한 13일간 치료했는데 기본상 다 나았어요. 원래 목에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골마서 처치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좀 한 이런 짜리 동조만 크기로

0: 있었댔는데, 어느 35년 됐는데,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지뢰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0: 예, 이게 특히, 피부과의 김주임 선생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치료해줬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우심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1: 예. 그렇죠. 예.
0: 대리님의 중심으로 되는 감사 인사를 표시합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데.
0: 그리고 오신 그 원장 선생님 그분이, 그분이 한번 봤는데, 그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나 한번 더 가려고 권고히 하기 위해서.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0: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중요하면 예, 우리 내 친구 있잖아. 예, 각 계속 진주를 해서 꼬리 뻥 해가지고.
1: 예.
3: 그래서 오름지남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 강소수 선생님 데가서 침도 맞고 약도 여러 번 썼답니다. 굉장히 효과 좋대가지고 네, 오늘 가려고 그랬다.
1: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네,
3: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준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4: 요추간판 탈출이
1: 네.
4: 나온 신경 토해내서 허리 아픔이 다니 소리 끝이 걸기 바빠가지고 이래서
1: 예.
4: 이게 강진이 그 이방에 치료를 좀 잘한단 이 방송 듣고 내 오늘 좀 한번 가 배우자고 합니다.
1: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4: 알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예, 좀, 저, 이렇게, 잠 잘 못 자던 것이,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5: 예약 다시 하려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박여사입니다. 네, 우리 고모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1: 예,
6: 고모가, 당뇨가 심해서 옆구리가 막 터지게 아팠습니다.
1: 예.
6: 근데 원장 선생님이 약 몇 번 쓰고 나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6: 예. 그런데 저기 소변이 잦아서 그래서 예약하려 합니다. 또 쓰려고.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6: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전번에 저기 박윤덕 주임이가 연락해서 약 쓰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노공래 얼음주이 많이 났는데.
1: 예.
7: 얼음주이.
1: 예, 예.
7: 예. 다시 연락해서 좀 그 약 더 먹어야 되거든요.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안녕하세요.
8: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예, 그러면 숨이 타고, 예.
1: 예, 예.
8: 그때 심장에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보였습니다.
1: 예, 예.
8: 그래서 천냥 갈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50m도 뭐 걷기 바쁘던 게.
1: 심했구만요. 예.
8: 시상도 조금 덜고, 예.
1: 그렇죠.
8: 숨이 덜 타고, 다음 잠자는 것도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8: 효과 소위까니 오늘 천냥 좀 더 쓰려고, 그 박창호 주임 좀.
1: 예.
8: 예약해 주시오.
1: 예. 연결됐습니다.
8: 예.
1: 그냥
8: 예,
1: 오십시오.
8: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8: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문제는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겠는데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을 본다 할 때 초기에 보게 되면 증세가 말이죠. 명확하지 못합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초기 발견하기 영 말이죠. 쉽지 않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티젠 중심에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저도 이런 환자들이 보고단을 많이 봐왔는데 어째 내 지금 아무 증세도 없는데 어째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 오. 무슨 간에 낭종이 생겼다 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게 되면 조기에 말이죠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일정한 정도로 커진 다음에는 보통 보게 되면 압박 증세를 보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9: 네,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최영리 선생님 한테서 4일간 침을 맞았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9: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정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9: 됐습니까?
1: 예. 예, 됐습니다.
9: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0: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10: 저는 예, 저기 영감 시주하느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 몇 달 고생했지만
1: 예.
10: 어깨 박죽뼈부터 예, 그 한 팔을 내리 다 쓰지 못해 숟가락도 쥐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자꾸 떨어져서
1: 예, 예.
10: 그래, 너무 아파 자지 못하고 앉아 막 어떨 때는 울고 이래서 예, 원장 선생님과 보니까 그 진통되는 게인지 소염되는 게인지 주사를 놓습니다.
1: 예, 예, 예.
10: 박쪽 거기다 예.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약도 제조기 침도 놔두고 그래서 조금 낫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예, 이 팔을 들지 못하겠고 근본 예, 이 목을 씻지 못하고 이래서
1: 예.
10: 한번 더 가보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10: 알겠습니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1: 예. 저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어느 분은 예약하겠습니까?
11: 예. 방청호 두임 선생님, 예, 내 전번에 이래, 뭔가 이가 아프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해서, 예, 그저 그 약을 몇 번 썼댔습니다.
1: 예.
11: 약을 쓴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1: 예.
11: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11: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2: 예. 저는 오늘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12: 저는 예, 머리가 그동안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나고, 예.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눈앞 피부 옇고, 그리고 또 목도 뻣뻣하고 이래서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12: 소약 어서 한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12: 근데 지금은 예, 정신하고 예,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12: 오늘도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12: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3: 예, 저는 예, 한동안 그 최선생님께서 친구로 맞았습니다, 2층에.
1: 예, 예.
13: 이제 다리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13: 그래가지고, 오늘이 예약하자고 그랬다. 될 수 있는지요?
1: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1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4: 예. 저놈으로 피가 아파서 그러는데, 저 친구가 그 2층에 있는 최용리 선생한테 가서 침을 맞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오늘이 가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4: 그럽니까?
1: 예.
14: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5: 안녕하십니까?
2: 네.
1: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5: 예.
1: 예, 말씀하세요.
15: 예, 저는 원래 앉아 하는 일을 해 그랬는지 일어나면 얼음찌 나지. 예, 그래.
16: 나를 보고서로 아니 공시에 부수라네 그랬대다.
1: 예예.
16: 예. 예, 그래서 박윤덕 그 교수님 댁에서 예, 치료를 받은 게 그 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한 게 효과용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예, 다시 가볼까네 그랬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6: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7: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17: 예, 저번 날에 물건들 다 가서 허리를 좀 다친 게 강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 침 맞고 전략 먹고 한 게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1: 예.
17: 그래서 어제 한번 더 가서 그 강사 선생님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1: 네, 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7: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8: 예, 지소랑 맞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18: 예, 예, 저는 이걸 내일 다리가 줄이 붙이는 소리 너무 아파요.
1: 예.
18: 그래서, 여기 그런 좀 양아 자랑, 지팡이까지 막 짚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잘한다는 이런 이사는 많이 보였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1: 그래, 예, 그랬어요.
18: 그리고 우연히 그 길태중이 그런 방송에서 그 강주임 이사가 잘한다는 그 소문 듣고 소리
1: 예.
18: 하다가 보였는데 한번 침 맞고 점량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1: 예, 그래요.
18: 이 효과가 좋을 때쯤 막 또 보이다 그래요.
1: 예,
18: 예약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18: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9: 네, 예, 수고합니다.
1: 예.
19: 나는 허리 아프고 다리들 아프고. 강철수 주임을 만나서 아 진료를 했는데 그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19: 계속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1: 예예. 예. 오십시오.
19: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9: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시간이 좀 있는데 예, 우리 갑상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예, 대략 30% 정도로 차지하는 분들이 예,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2: 네.
1: 초기에는 말이죠. 예,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발견하기 바쁜데 예, 발견하지 바쁘기 때문에 또 치료 도경을 말죠 찾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예, 결절이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예, 조약에 말이죠 예,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그 링근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 표현이 달라집니다.
2: 네.
1: 하나는 말이죠 예, 갑상선 결절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치과리라는데 기관지를 눌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말이죠. 예, 호흡도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예, 숨이 차거나 예, 기침을 하거나 예, 가래가 생기거나 이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2: 네.
1: 또한 말이죠. 식관이라 하는데 식도를 또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마치 말이죠. 예, 식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넘길 때 불편한 감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삼키기 말이죠. 곤란한 이런 증세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허우판선징이라 하는데 이걸 마저 아빠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0: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말이죠 변해집니다. 쉰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기 좀 불편하고 예?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갑상선 공능이 또 이상하게 번져질 때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맞아요. 자강이라 하는데 갑상선 공능이 항진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한어도 자전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면서 자디에 갑상선 공능이가 저하 상태에 말죠. 처할 때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결절성 질병하고 이 낭종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초기에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에 걸렸지만은 말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죠. 병원에 제때 오셔서 말이죠.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래다가 말이죠.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가 어느 정도를 커지게 되면 이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말이죠. 이때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말해서 치료 요정이가 더 길어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2단계에서 제때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떤 분들은 또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의 우리 지구촌에 보게 되면 뇌양성 질환이 몇 년간 돌았는데 이 뇌양성 질환이 돈 다음에 지금 우리 티젠 중심에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늘로 페니제제랍니다.
1: 네.
0: 이 보고단이 말이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페니제제도 보게 되면 보통 분들이 초기에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폐뇌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말이죠. 호흡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0: 기침을 한다든가,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아파난다든가,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일단에 발견한 다음에는 제때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이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혼춘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3: 주 총공회에서는 정경함 전하고 도의 방지로 평안 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2: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육 집단 당위 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재 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 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당이 서기 황강이 5일부터 이틀간 훈천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황강은 길림사업에 관한 습금병 종석의 계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들어주고 뜻임없이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길림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복구 건설된 훈춘 부도통화문 건축군의 의탁을 해 조성이 됐으며 오대진 이크탕하 등이 국토를 수호하고 변경을 발전시킨 역사적 공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황강은 전시 내용을 자세히 관람하고 나서 기념관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고 생동하게 들려주어 모든 관광객들이 오대진의 용사절을 기억하게 하고 애국열정을 더 잘 불러일으키며 민족 응집력을 증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혼춘은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킹크랩 집산지입니다. 황강은 더 기운 킹크랩 산업단지를 찾아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수입 및 중개 판매 경로를 넓혀 고품질 킹크랩을 끊임없이 공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선 수산물 무역은 길전 디지털 변경 무역 과학기술 봉사회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황강은 기업에서 수입 품목을 일층 풍부하여 대중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황강은 훈천 킹크랩 협회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업종 자료를 강구하고 내부 소모식 경쟁을 엄격히 방지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훈천 남역 도로철도 연합수송 중심 부대철도 전용선 신축 공사가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해마다 청정에너지 1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강은 현지에서 대상 계획과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저장시설을 잘 건설하고 가공 능력을 높이며 화학공업단지 안전통제선, 외부 안전방호 거리 등 교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환경보호와 안전생산 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 중로 훈춘도로국제통상구 연합검사청사에서 황강은 시험 운행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일선 3일꾼들을 친절히 위문했으며 세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 등 부문과 단에서 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강은 검사 절차를 일정 최적화하고 통관 능률을 높여 양국 관광객과 화물의 이동이 더 편리하고 신속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강은 또 붕박 개조 자동차 제조회사를 찾아 자동차 수출입 무역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훈춘의 가장 큰 우세이고 개방은 훈춘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근년의 훈춘은 기세를 몰아 개척 진취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서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새 발전 이념이라는 주의봉과 신호등을 견제하면서 전성 15호 전망계획과 연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전해인의식을 증강을 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합돼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산업합작, 무역왕래, 문화관광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수출입 규모를 1층 확충해 동북아를 향한 개방창구를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은 것을 견지하고 중대대상계획을 동결적으로 잘 세우며 정확하게 투자유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앙기업과 국유기업, 실력있는 민영기업을 유치해 개발건설에 참여시켜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새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꾸준히 공을 들여 정치 생태를 정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원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 관으로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해야 합니다. 성직 속 각 부문에서는 정책 자본 요소 농면에서 큰 지지를 주어 훈촌 개방 발전의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 왕자는 류계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3: 광범한 일촌 정업원들에 대한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충분히 구현하고 정업원들의 건강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고온 작업과 무더운 날씨 속 작업이 근로자들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그일 주총공회에서는 정량함 전하고 더위 방지로 평안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해 전주 광범한 정업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일전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조정공회 주석인 왕추국이 연길시 소방구조 대대를 찾아 정량함 전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길시 소방구조 대대에서 왕

0: 위문절을 모았습니다. 위문저들은 전조 화물차 운전수,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 신취업 형태 근로자들과 여름철 료천에서 작업하는 교통, 소방, 공란, 물류, 전력 등 업종 종업원, 그리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일꾼들을 찾아 위문합니다. 이번 활동은 8월까지 지속됩니다. 전주 각급 공회에서는 정량함 전달 활동을 계기로 공회의 봉사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회 쉼터, 공회 종업원 봉사중심, 노동자 문화공 등 공회 봉사진지의 더위방지 약품과 음료, 정량 꾸레미 등을 배치해 일선 종업원과 로천 근로자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와 더위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일선 종업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1: 연결 모화산 국가 삼림공원에 위치한 해란 명주 탑 전체 경력 모시기 7일 전부 개방되었습니다. 그중 30층 실외 요리 잔도와 32층 해란에 놓은 번지 점프 대상 가장 주목을 받는 고공체험 종목으로 됐습니다. 원 기상 레이더 탑을 개조해 건설한 이 새로운 도시 지표는 해발 516m로 고공 관광, 기상 과학 보급, 민속 음식, 극한 도전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했습니다. 해란 명주 탑은 총 32층으로 관광객들은 고속 관광 승강기를 이용해 각 층으로 직접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30층 관광층에는 실외 요리 잔도가 설치돼 관광객들은 그 위에서 모화산과 해란강 연안의 풍경을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32층 해란의 노는 고공 근해와 번지점프 체험 종목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의 안나입니다. 비오늘 때는 무서웠지만은 전반적인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지요. 번지 점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란 명주 인사행정 경리 백가남입니다. 향후 우리는 기상문화 견학, 고공도전, 그리고 인정체험을 일체화한 새로운 지표형 체험 대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0: 연길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지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당원의 초심을 지키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개척자 자세로 교육개혁 최전선에서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는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단연례 강위환은 당 건설로 발전을 이끌며 홍색 대강당, 수학교에서부터 당사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 주제 교양 실천 기지 등 여러 홍색 교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교육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여러민족 무형문화유산 교양 내용을 부단히 완선하고 교양 경로를 넓혀 사생들이 다원적 단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하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강위화입니다. 전교 사생들을 이끌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뿌리를 박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인솔로 꿈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언정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며 정감이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성장의 씨앗, 홍색의 씨앗, 단결의 씨앗, 강국의 씨앗이 전교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조기홍입니다. 강 교장은 마음이 따뜻한 교육 일꾼입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온정이 있는 교육을 하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좋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강 교장은 교육 정감이 있는 분이며 교육 사업을 진정으로 열애하고 교수를 열애합니다. 강 교장의 인솔하에 우리 북산수학교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2024년 강위환은 우수교육자원균형발전의 중책을 맡고 북산교육집단을 조직 건설했습니다. 집단은 7개 소학교를 통합했는데 학생 8,020명, 교원 486명이 포괄됐습니다. 그는 학구 건설, 지부 연합 건설, 당원 선행을 목표로 학구 건설에서 당원의 시범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했고 교원 126명을 파견해 교류 수업을 함으로써 각 학교 발전과 교원들의 성장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강하입니다.
2: 집단화 반수의
0: 집단화

0: 학교 운영으로 우리의 전문 성장 경로가 더 많아졌고 상시적인 참관 학습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특색 과정이 상호 연계되면서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발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집단에서 다른 학교 교원들과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배우며 학교 간 교류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는 100년 역사를 가진 오랜 학교로 교육과정 체계가 과감한 혁신으로 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다방면의 론증을 바탕으로 강의화는 당사교육 100강 계열 수업, 100명 영웅인물 선전 강연 등 1년의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취미와 특색을 겸비한 1년의 두 가지 부담 경감 과정을 개설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며 교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혁의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수년간 강의화는 학교를 이끌고 전국교육계통 선진 집단, 전국문명교정 등 100여 개 영예를 획득했고 자신도 선으로 전국혁신명교장, 전국5일 여성기준병, 전국교육계통 선진 참일꾼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공항 집단은 공고를 통하여 장춘 어룡가국제공항, 연길 조양천국제공항, 장백산공항, 백성장안공항에서 3일권 약가명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을 8월 13일까지입니다.
0: 주 전공회에서 조직한 전주 산업종업원 기배 구경기가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150여 명 종업원 대표들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중국공산은행 연변분행팀, 중국건설은행 연변분행팀이 각기 남녀조 1등을 했습니다.
1: 훈천시 민정국 혼인등기처 칠석 결혼등기 온라인 예약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올해 칠석에는 혼인등기처 본부에서 정상 업무를 처리한 것 외에도 매곡 수진 순회 혼인등기 지점을 특별 설치했습니다. 8월 19일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무대청과 매곡 수진 순회 지점에서 동시에 혼인 등기 봉사를 제공하며 점심시간 휴식 없이 연장 봉사를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들은 위챗에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가 있으며 자문전화는 0433-753-7993번입니다.
0: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돈화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학교는 75명 선수들을 소집해 45일간의 하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훈련은 알파인 스키, 산악 장거리 스키, 속도 빙상 세 가지 종목을 포함하며 코치진은 훈련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훈련 후 평가까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9일 저녁 6시 홈에서 심소 청년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8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4겜 경기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명정팀이 6대2로 도문팀을 대파하고 활용팀은 3대0으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왕청팀은 3대2로 도나팀을 꺾고 훈촌팀과 연길팀은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현재 명정팀은 전승 성적으로 순위 선두를 달립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맞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원입니다.

여러분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찬물로 샤워를 합니까? 네, 고온 날씨에 하게 되는 일부 행동들은요,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고온 날씨에 삼가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무더운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되면요, 몸은 상쾌하지만 이러한 냉열 교차의 자극은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혈관 경련, 혈압 변동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음물을 마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 특히 격렬한 운동 후에 인체의 혈관을 확장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관상동맥, 뇌혈관 등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격렬한 운동은요, 체온을 급격히 상승합니다.

발생을 시키고 열을 발생을 시키며 인체의 산열 능력을 감소시켜 더위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고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이 손실이 돼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고온에서 심장은 혈압과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을 해야 하는데 격렬한 운동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땀이 났을 때도 바로 찬물로 샤바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땀을 흘린 후에 인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온이 상승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요, 찬물의 자극으로 피부 혈관이 급격히 수축을 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량이 증가하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 밖에도 밤을 새우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쉽죠. 또 장기간 밤을 새우면은요, 심혈관 부담이 증가하고 심근허혈 그리고 협심증 등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고온 날씨에 삼가해야 할 일부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장수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년기가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 생리기능의 퇴화로 해서 신체상의 질환은 물론 심리 성격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좋은 심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심리를 수유하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고 또 장수하는 데도 이롭기 때문에 노인들은요 노년기 심리 건강에 많은 종시를 돌리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요 노인들한테서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나며 또 중시해야 할 심리 질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임상 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은요 인체 각 기관과 조직의 기능이 퇴화 되면서 질병에도 많이 노출이 되곤 하죠. 신체상의 변화는요 물론 심리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심리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3: 네. 노년기 하면은 많은 심리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심리 변화 전에 우리가 노년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연령대로 보시면은요. 노년기를 이 부동한 나이에서 우리 그 노년기를 보는 나이는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위생조직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5세 이전은 청년이고요. 45세에서 59세 사이를 중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60세에서 74세, 75세 이전을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보통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진정한 노인은 75세에서 89세 사이를 노인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세부터는 장수 노인에 속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되는 노인층에 대한 정의고요. 사실 우리 노년기 하면은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이 발달 과제 그 태어나서부터 이래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8개 단계로 심리학자는 나눴는데 태어나서부터 이 노년기는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의 숙제가 과제라고 하거든요. 원숙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 참 좋더라고요. 60세에 이르면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70세에 이르면 아무리 마음이 내키고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노년기에 우리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노인들이 자기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2: 글쎄요, 뭐 인지능력 행동이라든가 뭐 그렇죠. 발다리 움직임이 젊은 날에 비해서는 뭐 보통 3, 40

0: 70대까지는 아주 뭐 청년의 그 기백이 넘치는데 75세까지도 괜찮은데 뭐 75세 넘어서서 조금씩 뭐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뭐 어떤 젊은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씀의 속도, 걸음걸이, 음식 먹는 거 뭐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하니까 아, 노년이 되는가 보다. 젊은이들이 뭐 식사 잘하세요. 저희는 못 먹어요. 힘이 빠져요. 뭐 이런 소리 하게 되니까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되는가 뭐 그때는 네. 생각을 했어요. 집에 네. 부모님이 뭐 나이를 또 드셔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이제 같은 변화들 감각기능이 쇠퇴라든지 운동기능이 감퇴라든지 흰머리가 나오는 것이라든지 네. 옛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 나눠서 해야 되고
0: 마음은 늘 30대인데
1: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런 변화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어떤 특성 변화를 보인가 보면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예전보다 막 우울해진다기보다는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아, 별로 즐거운 일이 없다.
0: 네.
1: 아, 이렇게 흥분되지를 않는.
0: 그렇죠. 번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1: 네. 아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요구가 높은 분들은 더 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수면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잘 관찰해 보면 이 내향성과 외향성, 수동성이 이것들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사회활동이 감소됨으로 예,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 마음이 자기 몸에 많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남녀 역할이 많이 바뀌죠. 집에 부모님들 보시면 그렇죠. 예. 밖으로 계속 활동하시던 아버님도 집에서 가정일도 도와주시고 또 조용하시고 말수가 없던 어머님은 예, 이게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 호르몬 변화가 예,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경직성도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정말로 추울 때도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 그래서 감기 걸렸다는 노인들도 있죠. 예.
0: 맞아요. 돈 아끼고 절약하다는 게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절약 정신은 몸의 배경이 예. 있으니까.
0: 늘 그랬어요.
1: 예. 그래, 그 외에도 또 조심성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체면 중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예. 감각 기능의 쇠퇴와 예, 이런 것들이 자기 실수를 초래할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하면 가벼운 이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보고 예, 일상적으로는 노여움을 많이 탄다고 해요. 예, 예. 그 외에도 또 이존심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 내세에 계신 다음에 형제끼리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 이야기도 나누고 예, 서로가 서로에게 예, 속심을 터놓을 수 있고 또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못했던 것들을 예, 그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예, 사실 이렇게 노년기에는 우리 미각 이런 것들이 쇠퇴하기 때문에 옛날에 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음식을 해놓고도 아, 이 맛이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 자연히 이런 음식 예, 그 만들어서 자기의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죠. 예. 예, 이렇게 그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가 따르는
0: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노년기가 훨씬 그 전에 비해서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심리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준다고 보십니까?
1: 그래요. 노년기에 몇 가지 우리 팔달거합이라고 하는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네 개 영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그 요즘은 이 지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이 노인들을 보면은 허다한 노인들도 요즘은 그 위챗도 하고 그다음에 스피노도 잘 보시더라고요. 노인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그 은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고 특히 그것들을 통해서 정치 이런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도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폭넓은 지식 식견들을 배우고 요즘에 지난번에 그 월드컵 때도 어떤 노인분들은 아 그걸 적으면서 예, 마지막까지 그거 그 결승전까지 몇 대 몇으로 이겼고 그게 누구가 이것이 사실 아주 좋은 뇌에는 좋은 그 노년기에 뇌 단련 우리가 몸은 헬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시는데요. 노년기에 우리 뇌도 이런 단련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이런 학습들도 예, 그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지적인 영역이고요. 다음은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예, 그 비록 노년기에 들어섰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취미를 계속 살리고 예,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이 퇴직 생활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네. 그래서 줄어든 일, 그다음 줄어든 수입에 잘 적응하기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이 단계에 와서는요 사별이 많더라고요. 60대 벌써 남편을 잃고 오시는 뭐 어머님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우울 불안을 경험하시고요. 근데 사별하시면은 사실 그 애도 반응이 필요한데 에, 그때 굉장히 이 애도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마음을 추스르기가 또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사랑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세월이 긴 감은 길지도 짧담도 짧지도 않고 힘든 노정을 쭉 거쳐오면서 이렇게 말 못할 사연도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잘했으면 뭐 이런 마음.
1: 자식이 입장에서 또 어느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이 각도에서 그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수준 말씀처럼 예,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식들도 우울해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예. 사실 정말로 이 계기에 한 번은 우리가 그 더 공감적으로 젊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저 공감적으로 부모님의 생에 대해서 제 예, 인식하게 되는 계기도 되죠. 그래서 노년기의 이 정서적인 영역에서 과업이 사실 이 사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동료들 죽음도 자주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서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 보시면 네. 그 외에도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이 동년배 노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든지 정말로 늘 소통할 그 연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요. 이게 한두 명은 정말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어른구실 하기에 자식과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외 신체적인 영역에서는 처지는 체력과 건강에 잘 적응하고요. 걸맞게 운동하기,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섭생하기, 질병에 대한 올바른 처방 받기가 포괄됩니다. 사실 노인들 보시면은요. 자주 스스로 그냥 약방에 가서 불편하시면 약 사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처방받기입니다. 건강검진 제때 받으시고요. 문제를 빨리 발견하시고요. 특히 예, 불면증 있는 분들은 자주 스스로 나가서 수면제와 비슷한 약들을 사드시는데 예, 그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불량 반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네. 네.
0: 그래요. 퇴직한 후에도 또 노래 교실에 다닌다든가 또 탁구 치러 다닌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등등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노인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봐요. 흥성성하게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취미 생활. 이 취미 생활을 갖는 것이 심리 건강 이유자니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죠, 이거.
1: 예, 도움이 많습니다. 특히 그 심리 건강에서 앞에서 말한 정서적인 영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이 그 탁구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찰해 보면 이 탁구는 연연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도 있고 이런 이성분들이 계시는데 다 60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래 운동 후배들한테도 늘 이렇게 그 따뜻함과 이런 배려를 주시거든요. 퇴근해서 늦게 온 분한테 인사 이거 그 자리도 양도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할 때 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건강 유지와 신체 건강 유지에 다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0: 네. 네.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심리 질환으로는 어떤 것을 이제 꼽을 수가 있을까요?
1: 아, 심리 질병들 많죠. 많죠.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그 노년기 우울증은 굉장히 그 젊은 층의 우울증하고는 다릅니다. 노년기 안에 우울해 죽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절대 없습니다. 예, 정서적인 주소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신체 주소가 많습니다. 아, 여기저기 아파요. 아무리 검사해도 검사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상도 이상합니다. 예, 옮겨 다니면서 아프게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를 호소를 많이 합니다. 아, 그 초저녁에 한번 자고 나면 깨나면 다시 잠들 수가 없고 새벽에 깨나고 예,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는 또 식욕이 감퇴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감퇴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중하면은요 체중 감소가 또 심각합니다. 한두 달 우울증 앓고 오면은 막 이 10근 20근 이렇게 체중이 빠지고 나면은 이 자체가 노인들한테는 또 불안을 일으킵니다. 아 아마도 내가 이거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나 보다. 아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증상 중에서 이런 심리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 특히 그 인지 기능에 관한 증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매가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의심해요. 왜냐면 노인들이 우울하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말수가 적어지고요. 기억력 감퇴가 있고요. 깜빡깜빡 하시고요. 이 기억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와 이거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아니냐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정말 걸리지 말아야 할 치매라든가 뭐 중풍이라든가 뇌동맥경화 무슨 뭐 이게 다 노년기에 뭐 피해야지 일을 못하지 않아요. 나이가
1: 그렇죠.
0: 80, 90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심지어 그렇죠. 젊은 층에서도 5, 60에 맞습니다. 걸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나이 또래지만 또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그래서 노년들이 이제 소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신체적인 것들도 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사실 우울증 걸릴 수 있는 그렇죠. 스트레스 요인이죠.
0: 이제는 나이를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젊은 날에는 내가 휴양했고 막 그저 혈기 넘치게끔 일도 해제 끼고 뭐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죠. 했는데 성취감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누구 찾는 사람도 없고 60, 70세 저까지 찾지만 80세 넘어가면 친구들도 줄어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해나고
1: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넘기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지금 문진에서 그 진료를 하면서 보면은 83세 84세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예전과 다릅니다. 정말로 이쁘게 하시고요.
0: 네, 아유,
1: 그리고 또박또박 약을 처방 받아가시고
0: 여성분들이 많죠. 때. 여성분들이 많죠.
1: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비례가 안 맞거든요. 여성분들이 아마도 남성분들보다 장수하는 경우.
0: 8, 90세, 뭐 100세 장수 노인은 중에 할머니들이 많아요.
1: 그렇죠.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건강관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0: 할머니들 젊어서는 고생을 했는데 나이 드셔서는 뭐 잘 보내셨는지 건강에 다오게 사셔야 되죠.
1: 예, 이렇게 좀. 수명의 노인을 이렇게 장수하고 이런 건 좋은데 사실은 지켜보면은 신탈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곱게 늙어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우울할 때 적시적으로 병원을 찾고 그것이 개선되면은 이렇게 정말로 확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신체 질병 때문에 우울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 가치감 하면은 또 무가치감 때문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단 하나 여기에서 노년기에도 제일로 위험 요소가 너무나 우울증이 심각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자살 위험이란 이런 걸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시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이건 우울증이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증. 어떤 분들은 젊은 층에서도 요즘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노인층에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검사를 해보면은 그 정도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안 올라오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급성 불안 발작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가끔씩 노인층에서 60, 7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해서 기질적인 병변을 배출한 뒤에는 이 불안장애 치료를 받으시면은요 굉장히 호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만성 불안, 예,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연하게 불안할 일이 없는데 자꾸 불안해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는 나는 지금 다 좋다고요. 우리 자식들도 아주 잘 됐고요. 나 자신도 사실 걱정이 없대요. 근데 이 증상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적시적으로 치료하면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질병이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노년층에서 늘 보는 그런 병들이 건강염려증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건강염려증. 그 자신이 이런 뭐 확실하게 검사를 해도 의학적으로 이상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병원 쇼핑이라고 하죠. 와서 검사를 이것저것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동시에 이것이 지속되면은 불안과 우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래. 그래, 노년기 우울증, 불안증, 뭐 건강염려증, 뭐 그런 거 잠도 잘 오고 수면장애, 이 질환이 이런 등등 질환들 발병률이 높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년기 불안증 증상 주로 이제 어떻습니까? 노년기 불안증 증상이.
1: 노년기 불안증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불안감, 앞서서 걱정하고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신체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식물신경 문란 증상을 동반한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0: 그런 증상을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한 70살 좌우 되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요, 그렇게?
1: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하고 병적인 것은 차이가 납니다. 병적은 그래요. 지속적으로.
0: 그렇죠. 이 주변에 뭐 가족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이 주변에 없게 되면 이게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병은 일단 진행이 되면은 자식들이 또 많이 힘듭니다. 계속 와서 같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갑자기 뭔가 자기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길까 봐 심장이 멈추던든지 이 아주 불편합니다. 불안 증세가. 그래서 자식들이 옆에 있어야 시름이 놓이죠. 근데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이 계속 동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죠.
0: 네. 그래서 노년기 들어서 이러저런 뭐 건강 염려가 많이 생기면서 고독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고독. 아, 어쩌지 고독이 나중에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들한테는. 고독이요.
1: 고독이 만성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0: 그래.
1: 특히 자식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고독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취미생활을 살린다든지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을 극복하려면은
0: 사실 이겨내는 사람인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뭐 하다가 또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1: 그렇죠. 고독을 이겨 못 내면 또 우울로 이어진다든지.
0: 그러게 말이에요. 예,
1: 불안증으로 이어지거나 또 자기 스스로 몸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예, 고독하면 몸에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불편한 것 같아요. 예.
0: 참 그래서 이 심리침 쪽으로도 뭐 나는 괜찮겠니 이런 생각이 들 때면은 주변의 친구라든가 뭐 병원을 찾는다거나 심리 상담사를 찾아서 보는 것이 참 좋을 듯 싶네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면에서 많이 아주, 도움이 되죠.
1: 아주 좋죠.
0: 그래서 저는 네. 한번 왔던 그 이종훈 선생 그 심혈외과에 선생님 물어봤더니 우리 조홍자 박사님 그 경우에는 만 원이래요. 심리 자문을 오신 분들 그렇게 많습니까?
1: 예, 요즘 노인분들도 야. 그 예전과 다릅니다. 힘들면 찾아오시고 예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0: 자기 스스로 괜찮겠지 뭐 나는 이겨낼 수 있겠지 이건데 그게가 자꾸 불안하고 뭐 소외감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 않아요?
1: 그렇죠. 들죠. 네. 특히 어떤 분들은 인생을 쭉 이렇게 살면서 되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그리고 이 주동적으로 찾아오셔서 기어이 저는 상담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상담은 대부분 학생들을 하시는데 왠지 괜찮으니까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 이 상담을 따로 잡으면은 비용도 내야 되고 이 시간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아이 선생님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셔도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제가 제대로 선생님하고 단독으로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예, 그 이문과 생각이 분명하셔서 답을 찾아가셔서 끝날 때쯤 그러시더라고요. 하, 내가 참 이 내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노연한 것 같다고 내려놓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노년에 이르면 뭐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뭐 예컨대 일터에서 물러난 후에 사회 교제가 적어진다든가 또 자식들과 갈라져서 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거의 뭐 3분의 2라 할까요? 뭐 국내에서 뭐 열심히 뛰는 자네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요? 이와 같은 경우에 부정적 정서에 젖어들기 쉬운데 이런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 70세까지는 뭐 그냥 자립하고 괜찮은데 80세 넘어서부터는 없잖아요. 그 자식들도 뭐 4, 50세가 넘어서 60세가 돼서 열심히 나름 또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뭐 전화 한 통만 아주 자주 들려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
1: 그렇죠. 부정적인 정서 이러면은 그게 이게 정서에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면 우울증에까지 이어지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내가 즐겁지를 않다. 이런 자원. 그래서 부동한 이 정서에 따라서 부동하게 평소에 내가 습득해온 이 자기 정서 관리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젊어서부터의 습관이 이어지더라고요.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30년 친구다 이러면은 가능하게 젊은 노인층 때도 두 분은 계속 이렇게 스피닝을 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0: 그래.
1: 그 거의 이런 친구는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지체계라고 봅니다.
0: 네.
1: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적시적으로 소통하면은 예, 나의 화나의 지혜보다는 두 분이 이야기하고 보면 일단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0: 네.
1: 털어놓는 방법 심리치료에서의 털어놓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0: 맞아요.
1: 지속적으로 꾸준히 친구가 있고 자식들도 여유가 된다면은 이 집중 옆에는 뭐 있지만 시간을 내서 스피닝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스피닝도 하고 통화도 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0: 그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1: 큰 힘이 되죠. 예. 그래서 예, 그 젊은 층의 노인들은 또 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모임도 잘 가지시더라고요.
0: 그냥 늘 유대적인 활동 서로가 뭐 인사 문안도 하고 활동에서 서로가 찾아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뭘 먹냐 요즘엔 질병이 뭐 어떤 게 있느냐 심적으로도 이런 자주 문안 나눠두고 나눠두고 이러면 80, 90세까지 그냥 소통을 하다 보게 되면 뭐 심지어 어떤 그 노년 좋은 친구들은 그 저 양로원도 젊은 발꿈치 그렇죠. 움직일 때 같이 가는 친구들도
1: 그렇죠.
0: 있죠.
1: 그렇죠. 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진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특점이 있다면요. 이 80대는 젊음입니다. 젊은 청년처럼.
0: 네.
1: 저희 관찰에 의하면은 내가 우울하다.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런데 내가 조선생님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아졌다. 이래서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은요. 노래교실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적종이 만나시고
0: 열정이
1: 있고
0: 열정이 좋죠.
1: 예. 네. 그리고 이 자기 관리에서 이 몸매라든지 예, 이 옷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 정말로 중요하죠. 이렇게 보기 좋게
0: 항상
1: 멋있게 하고
0: 젊게 오시더라고요. 살겠다.
1: 그렇죠.
0: 나는 아직 젊었어. 기력이 너희들보다 못지않아 젊으니 뭐 이런 그런 의력 노력이 또 많이 필요하고 항상 정신력이 중요한 거죠.
1: 그렇죠.
0: 근년에 또한 보게 되면 노년기 재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재혼 심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죠 이거.
1: 재혼하면은 네. 사실 이게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 노인 자신한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 보면은 예, 건강하게 여기엔 또 이렇게 재혼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예, 동반자 말동무, 이 정서적인 유지, 그리고 정말로 두 분이 좋아서 하는 그런 재혼이라면은 우리 뇌 건강,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해서 행복 호르몬과 관계돼서 요즘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분비에 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 예,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스트레스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해를 따져서 또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노인들도 있었고요. 여러 면에서 예. 예, 관계가 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두 분의 행복, 정신 건강을 위하는 면에서는 차원에서는 예.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0: 맞아요. 예. 요즘은 장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삶에 있어서 뭐 좋은 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장소에서도 뭐 심리적으로 뭐 자기 자세 나름이겠죠.
1: 그렇죠.
0: 뭐,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까요?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게 좋은가요? 어떻게 하면
1: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우리 늘 말하는 네. 신타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 늘 노년기라는 특성이 앞에서 말했듯이 심리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어때요? 질병을 얻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을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하죠. 그 아픈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서도 활동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르르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그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합니다. 이 노년기를 즐기고 능력껏 활동을 유지하고 그리고 늘 우리는 活到老 学到老 예, 배움에 게을르지 않는 이런 사는 날까지 배우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사실 심리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취미활동 애호 살리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 잘 받기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꾸 가서 보건품 사드시거나 그런 것들이 질병을 키울 수도 있어요. 좋기는 매년 전면검진 받고 3, 4개월에 한 번씩 혈지가 높으신 분들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쉐즈, 간공, 성공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그 늘 긍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노년기를 즐기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뭐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심리 건강 노년 생활의 행복도와 직결이 되죠. 그래서 물론 자녀들의 높은 중시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심리 건강을 유지하고 또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1: 네, 구체적으로 몇 개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예, 신체적인 영역, 그리고 심리적인 영역. 예, 신체적으로는 예, 규칙적인 수면 취하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되면은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전에 활동을 예, 정해서 이 조건 반사를 이루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드라마 본다든지 핸드폰 보다가 그 시기를 놓치면 못 쉬고 그래서 또 불면증 약을 드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이 건강에 걸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이제도 강조했지만 늘 규칙적인 이 건강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예, 그 안 좋은 부분을 치료받으신다면은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주동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이 인간관계를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예, 만들어두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한 고독감을 줄일 수 있겠죠. 예.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예, 우리 자녀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요즘 참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그 아이들 가서 봐주시고 했는데 이 마찰 때문에 우울해서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인간관계의 원활함 이런 것들이 우리 장수 시대 건강한 노년기를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노년기 건강한 심리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연변대학 구속병원 림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를 모시고 노년기 심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년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또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감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인 것만큼 우선 노년기를 잘 인식을 하고 적응을 잘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적으로 노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에 알맞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심리 건강 나가서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 360일 여기까지.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